0: 네, 아주 분위기가 좀 비장하기까지 한데요. The Weeknd, Kendrick Lamar가 함께한 Pray For Me였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1430님은 마트에 갔더니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 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복 많이 받아요. 라고 인사했더니 어찌나 환하게 웃던지 그냥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삼고 싶었어요. 라고 정말 별거 아닌 그런 친절이 이렇게 마음을 확 환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못 쉬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라도 오늘 대체 공휴일로 여유가 있는 월요일 아침 보내고 계신 아침 가족들 나 어떻게 지내고 있다 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 편하게 마음에 드는 곡 나올 때 하트도 눌러주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공
16: 함께해요.
1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8: 이카운트
19: 가입비 부가세 별도.
2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1: 밥알 찹쌀떡의 원조
22: 백년화편
21: 첨가물 없이 건강한
22: 백년화편
21: 30년 전통
22: 백년화편
21: 떡 선물 세트는

0: 1588-5678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영화 The Little Prince OST에서 들려드렸어요. 음악은 한스 짐머가 맡았고요. 까미유라는 네, 가수의 목소리로 들었던 Turn Around라는 노래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달래 양념장을 주셔가지고 밥을 비벼서 한 그릇 뚝딱 먹었습니다. 그냥 다른 반찬이 필요 없더라고요. 와, 달래를 직접 캐서 만드신 거라는데 역시 다르네요. 라고 최경숙님. 그러니까요. 그게 참 한번 이렇게 뭔가 거쳐서 온 것과 바로 그 키워내서 만든 것과의 차이가 많은 경험은 없더라도 꽤 크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보고 싶은 영화가 많이 개봉해서요. 쉬는 김에 예매했는데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 왠지 빈자리가 많더라. 그래도 이왕 영화관 왔으니 맨 앞줄에서 고개 번쩍 들고라도 봐야겠어요. 5813님,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기 응원합니다. 이번에 준비된 곡은 윤상의, 이거 좀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내일은 내일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승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의 내일로부터.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6991님이 주셨던 문자인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대서 제가 데려다주고 왔는데요. 잠실까지 가는 내내 뒷자리에 앉은 남자애들의 폭풍수다에 진이 쪽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보통 뭐 여학생들 수다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학생들도 못지않죠. 예, 기가 쪽쪽 빨릴 수 있습니다. 잘 쉬셨길 바라고. 박혜원님은 미혼일 때는 부끄러워서 안 갔는데요. 애 둘 낳으니까 사우나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오늘은 친정엄마랑 이모랑 애들 데리고 가서 땀 쫙 빼고 오려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사우나가 단순히 옛날에는 뭐 진짜 세신 때밀러 갔다면 요즘에는 가서 즐길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가신 김에 진짜 편안한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판타지.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휴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정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서로에게 남기는 상처는 최소화하고 공감은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이고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오랫동안 지켜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랑의 정의를 다시 써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신은 내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알려주셨다. 신이 나를 그런 완전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인간인 내게 그와 같은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냐 묻는다면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여러 계명 중에서 꼭 실천하고 싶고 상대에게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을 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 점 하나만 명심해도 관계는 더 밀접해진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것이 진한 우정의 감정이라 해도 동반자와의 깊은 유대감이라 해도 좋다.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현실을 초월할 만한 사랑의 힘이 발견될지 그 누가 알겠는가. 진심을 다해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 자세대로 부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오늘 대체 휴일로 좀 편안한 월요일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귀를 기울이면, 작가이자 번역가 박혜님 산문집 남편이 미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중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애냐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브 홀스라는 곡.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님의 음성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꽤 많은 아름다운 목소리의 그런 여성 뮤지션들이 불러준 곡이죠. 자, 원래 귀를 기울이면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편안히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대체 휴일을 맞아서 비슷한 마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고요. 유경희님이 공유해 주신 문장인데 제목이 남편이 미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참 힘들 때 읽었던 책인데요. 힘들지 않는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힘들었을 땐 눈에 들어오지 않던 글귀가 힘들지 않은 지금은 후회로 마음에 와서 박힙니다. 왜 그때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근데 후회라는 게 늦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깨달았다라는 거일 테니까. 그리고 진짜 맞는 말씀이죠. 참 화나고 힘들고 그럴 때는 문장도 그냥 눈으로만 읽지 그게 머리로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여유 있는 순간 같아요. 경희님께는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한가람님. 초등학교 고학년 큰애가 물어보면 좀 잘 알려주고 싶어서 공부하는데 첫장 구석기 시대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그래도 열공해서 한국사 능력시험도 도전해 보려고요. 야, 대단하신데요. 예, 그럼 뭐 구석기 시대 몇 페이지만 지나가면 뭐, 예, 파이팅입니다. 네. 자, 백나티의 노래예요. 마지막 시.

자이언티의 돌고래까지 들었습니다. 9218님이 후숙한 바나나를 먹기 좋게 잘라서 얼려봤어요. 아이스크림 생각날 때 살짝 녹여서 하나씩 집어 먹으니까 달달하니 샤베트 같고 좋네요. 오, 그렇구나. 근데 후숙한답시고 조금만 냅두면 완전히 물렁해지는데 그것도 잘 어나? 아무튼 한번 여유될 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브의 노래입니다. 뱅뱅.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11: 자, 벌써 2부 끝곡 준비했는데요. 노래를 듣다 보면 특정 부분에 팍 꽂힐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곡 멜로디도 좋지만 피아노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왠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라고 141043님의 신청곡인데 아 진짜 추억 돋는 이름 이거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한 번 정도 준비할 쓸만한데 Beverly Claiborne이에요 Promise M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원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오랜만에 뭐 대체 휴일이기도 하고요. 러닝타임이 5분이 조금 넘어가는데 평소 때는 조금 그래서 선곡하기 조금 애매했던 연주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쇼루지마에, 어머님의 눈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주하고 작곡한 분은 바그네르 치수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 그러니까 클래식에 오히려 바탕을 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그 유명한 밀툰 나스멘투라고 하는 뮤지션과 함께 글루베 다 에스키냐라는 그 프로젝트 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늘 이 곡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어머님의 눈물, 기뻐도 눈물, 슬퍼도 눈물. 그래서 곡도 굉장히 좀 변화가 느껴지는 중간에, 예, 다양한 변주가 재미있는 그런 연주곡인데, 자, 바그네르 치수의 연주곡입니다. 쇼루지마에.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레니 크래비츠의 I belong to you 함께 들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따끈한 단팥빵을 주면서 당신이 먹고 싶어 하길래 사왔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지?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어젯밤에 단팥빵 먹고 싶어 이렇게 잠꼬대 달랬다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도져서 저녁을 못 먹고 잤더니 그런 잠꼬대를 했나 봐요. 단팥빵 하나에 사랑이 깊어진 아침입니다. 근데 꿈도 안 꿨는데 그런 멘트가 잠결에 나오셨어요? 김은영님, 맛있게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아유, 참 배려 깊은 남편이시네요. 월요일에 이모댁 포도밭 일 도우러 간다고 사연 보냈던 사람인데요. 맞아요, 백진화님. 손이 느려서 별 도움도 못 드렸는데 땀은 한 달치는 흘린 것 같아요. 아, 농사 정말 너무 어려워요. 포도 한 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라고. 그러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일 농사, 뭐 아무튼 농업 하시는 분들 진짜 올해도 수확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게 되네요. 자, 그럼 진화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임재범, 너를 위해.

KCM의 목소리였습니다. 클래식 함께 들었어요. 오, 0299님이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다가 오한을 듣는데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책에서 만난 이 문장이 자꾸 떠올라서 공유해봅니다 하셨는데, 처음에 읽고서 진짜? 가만 있어봐. 길게 산 거랑 잘 느낀 거랑 이러다가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시간을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긴 시간을 살았다 보다는 그 안에 이렇게 농밀하게 느낀 사람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4112님은 남편과 5월부터 믹스커피 끊기로 다짐을 해서 집에 안 사두고 있는데 오늘 둘 다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마트에 누가 사러 갔다 오나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고. 안 마시면 좋긴 한데, 근데 뭐, 예, 뭐 하루 한 잔 정도? 아니면 이틀에 한 잔? 갑자기 딱 끊는 건 뭐든지 어렵습니다. 네. 자,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고. 노래는 오아시스예요. Don't look back in anger.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0: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1193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우리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어서 매일 저녁 다니고 있어요. 하루를 정리하는 저 혼자만의 루틴이었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자기도 가겠다며 헬스장에 등록했더라고요. 일찌감치 저녁 먹고 나서 둘이 나란히 헬스장에 갑니다. 저는 러닝머신, 아들은 자전거. 따로 나누는 말이 많진 않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땀을 흘리니 마음도 뿌듯해지더라고요. 운동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제 옆에 아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했어요.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예, 뭐 든든하실만 하죠. 예. 뭐 가족끼리 사실 매번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좋으시겠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또 운동하는 모습 보면은 아,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도 드실 것 같고, 자, 두 분 모두 운동으로 더 건강해지고 사이도 돈독해지시기를 응원하면서 5월 25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합니다.

네, 트래비스의 Closer 오늘 1193님의 사연과 이어드렸습니다. 5824님 회사 후배가 청첩장을 주길래 남친이랑 어떻게 만난 건데 물어봤더니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다 만났다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더 빨리 가까워졌구나.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는 우리 부부한텐 신기하면서도 부러운 커플입니다. 아니 뭐 여유 되시면 진짜 형편 될 때 같이 간단한 운동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걸, 예, 뭐 제가 어울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곧 해볼 거예요. 저도 강경 함흥파인 남편이 아빠는 애기 입맛이라는 대학생 딸 한마디에 격분해서 오늘도 점심에 평양냉면에 도전합니다. 과연 아빠의 자존심을 걸고 완냉할 수 있을 것인가? 야, 아, 함흥파가 또 애기 입맛이 되나? 5225님. 근데 솔직히 평양냉면도 가게마다 조금씩의 그 차이가 있어서, 예, 파이팅 하십시오. 아침부터 신발장을 정리하신 07011님. 전 여태 몰랐는데 신발 한 켤레를 쌓아서 작은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신발을 다 넣어도 자리가 남네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저희 율현이 작가님은 이미 알고 집에서 사용 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난 진짜 이 사진 볼 때까지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신발 한 짝이 포개져가지고, 근데 서로 뭐 이렇게 눌리는 데 없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인데, 이러면 자리가 저 같아 우리 집도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어서 8092님의 신청곡이에요. 조교만 우리 산책할까요?

네, 3471님께서 1년에 몇 없는 귀한 날인데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하신 백예린의 산책이었습니다. 이어서 듀아 리파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Be the One.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어.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월요일 오늘 아침, 특히 오늘 또 대체 휴일이 뭐야? 그리고 일터에서 듣고 계신 분들 힘내세요. 마지막 곡으로 좀 힘나는 곡 선곡해봤습니다.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처음 연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항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새로운 인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감정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겁이 난다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원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디로 향하시든 오늘은 좀 덥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맛을 느끼기에 아주 충분한 휴일 아침, 달콤한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 뒷부분에 나왔던 여성 보컬 좀 들으셨잖아요. 맨 뒷부분에 Summer Love 하면서 부드럽게 했던 그 여자가 에릭 베넷의 딸이랍니다. 예, 에릭 베넷의 Summer Love의 딸 인디아 베넷이 함께 부른. 아니 저는 딸하고 같이 불렀다고 해서 귀 기울여 드렸는데 아기 목소리가 안 나오네 했는데 그 숙녀분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릭 베넷이 첫 딸을 좀 일찍 낳았다죠.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는 아빠는 40대 중반, 딸은 20대. 오. 그러니까 그 인디아 베넷은 지금도 가수 겸

0: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지금 뭐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계신가?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면은 애들 데리고 어디 뭐 이동 중이실 테고, 애들이 컸으면 애들은 또 애들끼리 어디 놀러 갔겠죠? 그렇겠죠? 그냥 집에 붙어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고. 3442님이 아침바람 솔솔 부는 그늘에서 라디오 들으며 캠핑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좋았겠다. 대부분 캠핑 일정 마무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철수하고 다시 짐 싸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이제 아빠들이 주로 하시죠. 땀 뻘뻘 흘리면서 엄마는 그냥 그늘 밑에서 애들한테 약간의 잔소리 정도. 아빠 도와드려 막 이러고서 엄마는 다른 거 하시고. 그런 풍경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군요. 대충 캠핑이나 여행 이번 연휴 동안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지금쯤 좀 마무리하시는 거죠? 예, 좀 일찍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런 분위기 아닐까 싶어요. 뭐 어떤 모습이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출근했고요. 여러분의 휴일 아침 귀찮지 않게 배경음악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송 MBC FM4U. 프로그램은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인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지금 아 요즘 정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가수 그 테일러 스위프트. 예. 이 가수가 어렸을 때 샤이니아 트웨인을 보면서 컨트리 가수의 꿈을 꿨다 할 정도로 대단한 파급력. 그래미 5관왕에 빛나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인 샤이니아 트웨인의 You Are Still The One 였습니다. 당신 처음 봤을 때 난 이미 사랑을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처음 봤을 때 띵 하고 사랑의 어떤 그 큐피트 화살 딱 맞은 그런 기분. 그거는 남녀가 다 비슷하네요. 네, 불같은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짧은 시간 동안에 확 타오르는 거죠. You are still the one 들으셨고요. 지금 혹시 제가 선곡한 이런 음악들 좋은데 오늘 편안한데 하시면 그냥 가는 거고요. 내가 오늘은 특별히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뭐 방송 그 공휴일이라고 해서 휴일이라고 해서 녹음인 줄 알았는데 생방하시니까 그러면은 선곡도 확 바꿀 수 있나?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음악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이니까 여러분의 신청곡을 저희는 오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 준비되어 있고요. 샵 8000번입니다. 우물정 8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 요금 그리고 미니 메시지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집 앞 산에 와서 국수 먹고 있어요. 노래와 함께 막걸리와 함께 이미 알딸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디오에 문자 보내주실 정신은 있으세요? 전현수 씨, 예? 남편과 함께 그 지금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방송국에 문자 보낼 정도 여유가 있나? 그래요? 좀 지루한가? 부산 해운대는 지금 시원해요. 시원한 부산 바람 보내드립니다. 양원하 씨 감사합니다. 느껴져요. 조금 전에 그 샤이니아 트웨인 음악 나갈 때 파도 소리 들으셨잖아요. 그 제가 속초 앞바다에서 직접 녹음한 건 아니지만 그 느낌. 제가 주말에 속초 고성 이쪽 그 아야진 해수욕장에 들려서 사진 한 칸 딱 찍어서 제가 그 어디야 인스타 거기다가 올렸거든요. 오래간만에 바닷가에 가서 바닷바람 쐬니까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바다 여행 그 기분이 그 왜 이제 누구든지 다 이렇게 속에는 마음속에는 그 응어리가 진 게 있고 좀 숙제 같은 것들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 소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근데 그게 희한하게 파도 치는 그 파도가 확 밀려오면서 바람까지 한번 쫙 하잖아요. 그거 한 열댓 번 쐬봐요. 그냥 언제 어떤 걱정 근심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싹 사라진. 네. 형님 아야지는 고성입니다. 속초 아닙니다. 예, 김병진 씨 맞아요. 고성이죠. 고성 아야지는 속초에서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고성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따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따지냐 그렇습니다. 좀 신나는 음악 두 곡 준비했어요. 빌리 조엘의 Uptown Girl, 집시 킹스의 Bamboleo.

집시 킹스의 밤볼레오. 밤볼레오. 이 스페인어로 밤볼레오는 흔들흔들, 예, 흔들 흔들 흔들 뭐 이런 건데 그게 얼핏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밤볼레오가 안 볼래요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고 밥 먹을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오늘따라 아저씨 노래가 정말 듣고 싶은데 틀어주실 수 있나? 제목은 이문세의 마이 블루스. 신청해요 하신 이재영 씨. 사실 이렇게 신청곡 제가 생방으로 받겠습니다 하면 정말 많은 신청곡이 쫄르면은 왠지 저는 쑥스러워서 제 노래를 이제 피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지금 음악의 어떤 흐름상 괜찮겠다 싶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 블루스 이 노래는 히트곡도 아니에요. 히트를 안 했어요. 아직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저의 음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 저의 삶, 제 나이에 인생의 어떤 인생을 좀 약간 관조하듯 그렇게 바라본 그런 음악으로 제가 작사 작곡했고 또 프로듀서 한 그런 노래죠. 마이 블루스. 뭐 신청하셨으니까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문세 마이 블루스 들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컵으로 포장된 그 수박은 후배가 보내준 거다. 언니, 우리 집 애들이 수박을 좋아해서 올해 첫 수박을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언니 혼자 지내다 보면은 과일 잘 안 먹게 되죠. 이렇게 억지로라도 누가 사줘야 그나마 좀 먹을 것 같아서 한 통 보내요. 잘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여름의 맛이 날 거예요.

여름의 맛이라며 후배가 보내준 수박을 보니 이젠 무거운 수박을 사서 낑낑거리며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얼굴 보고 전해주지 않아도 마음은 잘 전해질 수 있구나 싶었다. 배달 시스템만 좋아진 게 아니다. 이제 수박을 통통 뭐 두드려보거나 수박의 한쪽을 세모 모양으로 잘라서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당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수박의 무게와 당도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수박 아저씨가 아 오늘 수박 달아요 그러면 진짜 단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수박의 당도 체크하듯이 사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연그렀는지 그 됨됨이를 측정하는 기계가 하나 있어도 참 재밌겠다. 즉 기계를 통과하면 이 사람 오케이야 이 사람 다정해 성실해 이거 합격. 아 이 사람은 좀 불성실한데 그리고 이게 화가 좀 많아 이거 좀 보류. 아 이 사람은 살짝 맛이 갔어 불합격. 올여름엔 덩치만 큰 사람 말고 속이 진짜 연근 사람이 돼야지. 여름의 맛을 두루두루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꿈꾼다.

피버 브라이슨, 레지나 벨이 함께 부른 듀엣곡이죠. 알라딘의 주제음악 A Whole New World.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 영석의 퓨처링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0123, 오야 번호 좋다. 휴대폰 0123 좋은데요? 이야, 이거 어떻게 득하셨어요? 여기는 목포고요. 저는 이따 저녁

유달산 1등 바위 쓱 다녀오려고요. 지금 라디오 같이 듣는 5학년 우리 딸 해리가 좋아하는 A Whole New World를 신청합니다 하셔서 함께 들으셨고요. 하, 유달산 유서 깊죠. 유달산은 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가요에도 유달산 나오지 어느 시에도 유달산 나오지 유달산은 보니까 그 정상 쪽에 돌이 있네요. 돌산이네요. 그리고 거기 올라 야 정상에 올라가면 목포 그 항서부터 그 바다가 쫙 펼쳐진다요. 이야 유달산 좋네. 가만 있어봐. 목포였던가? 목포에 그 케이블카인데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나. 그래서 예전에 목포에 공연 갔을 때 우리 공연 팀들하고 그 해상 케이블 그게 노을졌을 때 가면 그 거쪽이 서쪽이잖아. 그 석양이 질 때 그 해상 케이블카로 쫙 목포예요. 제가 이 한마디 때문에 여기 지금 불날 거예요. 지금부터 줄 서 있을걸?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해상 케이블에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보여. 가격은 좀 비싸. 그거 감안하죠. 네. 중간중간에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 아 하여튼 풀코스로 한번 다녀와볼만 하다는 지금 뭐 얘기하다가 유달산까지 아 유달산 다녀오신다는 네, 0123 문자메시지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갑자기 지금 신청곡 플레이드인데 강미화 씨가 남편은 출근 작은 애는 도서관으로 가고 저는 간만에 쉬는 날이라 늦음하게 아침 먹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이 시간. 아 그럼 오늘 점심은 건너뛰시는 건가요? 퀸의 Love of My Life를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혼자 듣기 좀 아까우실 텐데 괜찮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들어줄까요? 미화 씨 큐.

박나래 씨, 문사재 씨 영어 단어 빵점 맞은 둘째 있는 집이에요. 내일 제 시험인데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말 좀 해주세요. 나래 씨의 그 빵점 받은 그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방송에 그렇게 둘째 따님 지금 입장도 있지 그걸 민망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근데 방송 듣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한마디 하는데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 한번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퀸 아저씨들의 Love of My Life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알고 싶을 때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을 때 영어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는 하나 정도 좀 알아두면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뭐 그 정도만 할게. 내일 제 시험 화이팅 하자. 권지영 씨는 아내가 운전 중이고 저는 조수석에서 샌드위치 먹는 중이고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딸이 신청한 곡이 있어요. 르세라핌의 붐팔라라는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아, 이 노래 나온 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잖아요. 신곡이에요. 그 유명한 초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르세라핌 이 붐팔라 이 노래는요. 그 유명한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오 마카레나 훔빠빠 꿍까까 꿍까 이 노래를 그냥 샘플링하고 테마를 빌려와서 안무까지 좀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제대로 한 그래서 신곡으로 내놓은 르세라핌의 붐팔라 권지영 씨의 초등학교 5학년 따님을 위해서 이 노래 드립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8: 푹 잤다.
7: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9: 우리 엄마 예쁜데?
10: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7: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4: 유동 골뱅이.
1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주말에 남친 따라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갔었어요. 존 바티스트? 저는 처음 보는 가수였는데 뭐랄까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존 바티스트 히트곡 있으면 들려주세요. 이나연 씨, 지금 이 노래 It's Alright. 이거 애니메이션 소울 OST 가운데서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신청곡 좀 할라치면 끝나는 방송. 아, 오늘은 좀 한 시간이 좀 아쉽긴 하네요. 내일 다시 또 우리 만나요. 약속.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차를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7: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1245번님의 사연입니다. BMK의 노래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신디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있잖아요. 찰나갔다 찰나냈던. 근데 찰나가 원래 불교 용어래요. 찰나를 요즘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75분의 1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네 연휴 같은 느낌이랄까요? 찰나 같은 휴일 순삭이다 외쳐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노래 듣고 오셨고요. 첫 곡 나가자마자 우리 구다교님이 아니 이 곡은 요즘 제일 핫한 그 노래 아닌가요? 예,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그렇죠. 앞에도 있죠. 예,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일단 그렇죠. 예, 제가 가장 멋진 가사를 뽑아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찰나갔다 찰나냈던 그 봄날은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 이 찰나가 불교 용어인 줄 몰랐습니다. 예, 약간 75분의 1초 아주 그러니까 제일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하는데 모르고 썼습니다. 예, 모르고 멋지다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보배 씨가 오늘 운동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꽃을 마주쳤어요. 찾아보니까 꽃말이 수줍음인 작약꽃이라더라고요. 근데 비주얼은 전혀 수줍지 않고 완전 힙하더라고요. 딱 신디 같은 꽃 아닌가요? 라고. 어머 세상에 지금 정원의 만곡을 15년 하는 동안에 저를 꽃으로 비유하신 거는 우리 보배 씨 진짜 말 그대로 보배다. 우리 라디오계 보배다 우리 김보배 씨. 아 그렇죠. 아 작약. 작약은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예, 뭐 드라마에서 들어봤나? 예. 오, 그래서 예쁘다. 예. 그러니까 피진 않고 뭔가 이렇게 약간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예, 약간 작약신디 나쁘지 않다. 예, 또 말씀드리고 오늘 3, 4부 라이브 온에서는요 솔로 앨범으로 발표했죠. 바로 우리 꽃미남 막둥이들 아스트로의 사나 그리고 베리베리의 강빈 우리 두 분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일단 오늘.

0: 집주인이 목소리 듣자마자 이제 제가 감기니라고 지금 비염.
1: 네, 비염이고 정확히 말하면 언니가 너 뭐야라고 하셨어요.
0: 너 뭐야? 어. 내가 어떻게 후두염을 낳았는데 네, 그렇게 때려 먹었는데 감기니? 너 뭐야? 아니에요 언니, 비염이에요. 맞아? 그렇게 예.
1: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0: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자수민 PD님께서 예, 지금 마스크로. 예, 입코 동동 묶여 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제 핑크 마스크. 남자는 핑크다.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박도리는 혹시 감기 이슈 있나요?
2: 전혀 멀쩡합니다. 튼튼합니다.
0: 네. 다행이에요. 우리 박도리는 특징이 있죠. 예, 이런 질환 이런 거는 안 걸리는데 뼈가 부러져요.
2: 맞아요, 잘 부러져요. 네,
0: 뼈가 부러지는 박도리. 코 이슈 집순이, 예, 감기 이슈 자스민. 아직도 말씀드리고요. 뭐 365일 저희는 이분들 덕분에 예, 그래도 치료와 예, 치유가 된다. 제가 늘 사랑하는 그분들 광고 한번 만나볼게요.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정화의 망고 12번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2: 멕시칸
0: 롯데렌터카,
1: 뿌리남을 리얼생화사비 주비푸드,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0: 유동굴뱅이,
1: 당진시청,
2: 정식품,
0: 백주싱크,
1: 오뚜기 가래.
0: 감사합니다.
3: 여러분께 드립니다.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0: 시판시키겠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업. 대체 누굴 위한 대체 휴일인지. 예, 매출이요 일단 팡팡 터져라 외쳐보면서 오늘도 역시 응원이 필요하신 모든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사연 기다릴게요.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응원이 필요한 이유까지 저희가 사연 소개만 돼도 맨입 안 가죠. 텀블러 세트 편하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됐다 그러면 에너지 에너지 면역력 면역력 건강 챙겨드려야죠.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까지 다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과연 어디를 오도록해 문자를 보내느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10번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를 듣고 오셔야 되는

근데 지난주에 예또 노뮤직 노라이프 때이 노래를 튼다라는 걸 그만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로 잘만 나가는 바람에 예 우리 또 권은성님 또 신청곡 해주셨는데 예 찬물에 다시 한번 예또 이렇게 찬물에 끼얹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파이팅 해야지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 권은성님 죄송합니다. 예 자객입니다. 지금 굉장히 수줍다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의 클락션까지 듣고 올게요. 4, 3, 2, 1, 1, 2.

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우리 고은성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아이들의 클락션까지 듣고 오셨고요.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업! 오늘도 힘내볼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사연 받고 있는데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나가고요. 전화 연결됐다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까지 다 드립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4956번님. 대구 남구 대명로에서 막창집을 또 운영하십니다. 예. 저희 집은 정의 시작 시간과 똑같이 12시에 오픈이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대체 휴일이라 그런지 월요일인데도 손님이 두 테이블이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아우, 오케이, 땡큐. 잘 되면 됐다. 예. 어저께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예. 그리고 우리 9737번님. 신디, 경기도에서 자영업 고깃집을 하고 있는 애기 아빠입니다. 근무하던 알바생들이 동시에 다 그만두었어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노래 신청합니다. CN블루의 외톨이야. 그렇죠. 예, 갑자기 그만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미리 조금 얘기를 해서 스케줄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제 사장님 힘들죠. 예. 그리고 만약에 알바생이 3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더 힘들다. 예. 미리 얘기해보자. 말씀드리고요. 9873번님. 아따, 전라도 구리에서 숙박업소를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와이프랑 둘이서 청소까지 다 해야 해가지고 365일 쉬는 날 없이 계속합니다. 슬슬 날이 더워지니 기운 딸려보네요. 신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라. 라고. 구수하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은 또 돈대로 또 아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무조건 빨래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힘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민영 씨 소를 키우고 있는 2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서울에 갔는데 많이 걱정됩니다. 대신 소밥 주고 있어요. 화이팅하라고 전해주세요. 아들아 믿는다라고. 긴장 많이 하죠. 예. 그니까 딸도 사실은 긴장 많이 하는데, 예, 또 아들 집도 어마어마하게 또 긴장하더라고요. 아직 뭐 어리니까, 예, 예, 천천히, 예. 우리 김희용 씨, 종합소득세 신고로 재택근무 중이에요. 전국의 세무사, 저 죄송하지만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우리 희용님, 예, 너무 피곤하시죠? 띄어쓰기 안 하면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막 읽어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랑 똑같은 예, 읽음이 또 예, 이슈가 또 나온다. 전국 세무 사무원분들 이제 한주 남았네요. 비록 5월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지만 남은 기간 파이팅하세요라고. 그렇죠. 아, 저희 또 세무사 우리 또 예, 우리 조윤정 실장님도 굉장히 좀 바쁘십니다. 예. 일단 요 정도 그러니까 5월 달 막 요럴 때 연락드리기 참 뭐하고, 예, 12월에 또 연락드릴 때 참 뭐하고, 예, 우리 세모,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화이팅! 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전화 한번 이제 걸어봐야 되는데, 저는 저기 이분, 예, 고깃집인데 지금 다들.

0: 예. 한꺼번에 그만둬가지고 혼자 이제 고기 굽고 있다. 예, 애기 아빠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가 문제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온 가족들 다 총출동해야죠.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을아채차파요. 반갑습니다. 정호의 만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호의 만국이에요. 정호의 만국. 예.
1: 네.
0: 장난 전화 아니고요. 예, 정호의 만국이고요. 일단 자기 소개 한번.
1: 네, 경기도에서 사는 시장이 아빠.
0: 네. 혹시 스피커폰으로 하셨나요?
1: 아니요. 지금 라디오를 껐거든요.
0: 아, 예, 좋습니다. 예, 일단 경기도 어디에서 지금 고깃집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경기도 남양주에서.
0: 오키도키 맥힌토시 이다도시 남양주시에서 하시는구나. 그죠? 혹시 저기 체인점인가요?
1: 예, 체인점이에요.
0: 아, 그러면 또 아쉽다. 예, 그럼 위치만 알려주세요. 위치만.
1: 위치는 경기도 수택동에 위치해 있어요.
0: 아, 수택동. 예. 그 고기 종류 다양하잖아요. 돼지 쪽이에요? 아니면 한우 쪽이에요?
1: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1: 삼겹살에서부터 시작해서 LA 갈비까지 다 하고
0: LA 갈비까지 하세요?
1: 있습니다. 네.
0: 아니 그러면 저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1: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LA 갈비예요.
0: LA 갈비 직접 양념도
1: 네.
0: 하시고.
1: 양념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이거 또 체인이니까 또 거기 또
1: 네네.
0: 사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냉면.
1: 네. 냉면도 쌀냉면으로 같다고 했어요.
0: 무슨 냉면이요?
1: 쌀냉면이요.
0: 쌀냉면이요?
1: 면발이 이제 쌀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고
0: 이거 특이하다. 아니 근데
1: 네.
0: 그나저나 알바생이 한꺼번에 그만뒀어요?
1: 진짜 무슨 저주 걸린 듯
0: 언제요?
1: 정말
0: 언제?
1: 좀 최근에 한 일주일 됐어요.
0: 와,
1: 동시에 이제
0: 몇명 그만뒀어요? 그러면?
1: 총 4명이 이제 동시에 그만둬가지고 서로가 이제 접점이 없었는데 이제 뭐 딴듯이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0: 그러면
1: 저로서는
0: 지금 오늘은 그러면 저 누구를 좀 이렇게 좀 지원군을 불렀나요, 혹시?
1: 아니요 그냥 혼자서 일단은
0: 네.
1: 시간을 좀 줄이고
0: 아,
1: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또문 닫는 시간을 좀 앞으로 좀 해놓고.
1: 네, 여는 시간도 좀 앞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고
0: 아, 그러면은 지금 점심 손님은 어때요? 지금
1: 있습니다.
0: 상황이?
1: 고기는 점심에는 별로 안 되고 이제
0: 저녁.
1: 저녁에만 좀 바짝 바쁜 그런 거라.
0: 아이고 세상에. 그럼 저녁에도 그러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1: 네, 저녁엔 혼자서 하고
0: 와, 정말로.
1: 있어요.
0: 아, 그리고 저기 아내분은 또 아기를 봐야 되니까 육아
1: 네,
0: 중이시니까.
1: 맞아요.
0: 예, 또 아내한테 또 얘기했다가 또 큰일 나니까.
1: 네, 큰일 납니다.
0: 알바생 공고는 내셨죠?
1: 네. 요즘에 지원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더
0: 맞아.
1: 큰일입니다.
0: 그 요즘에는 왜 저도 고깃집 알바를 해봤거든요. 예,
1: 그러셨구나.
0: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알바생들 입장에서도. 근데
1: 네,
0: 미리
1: 맞아요.
0: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예, 근데 기간이 너무 짧게 얘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또 이거 힘들죠. 예, 그러면
1: 네.
0: 이 자리를 빌려서 저기 알바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구인 광고.
1: 네. 전국에 계신 알바 예비생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밥은 거기서
1: 감사합니다.
0: 주나요?
1: 네. 밥은 여기서 이제 항상 주고 있습니다.
0: 해결 다 되고. 예.
1: 네네.
0: 우리 6121번님이 일단 사장님 목소리가 착해서 지원하고 싶다라고.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지원자들 좀 많이 와가지고. 예.
1: 네네.
0: 사장님의 좀 무거운 어깨를 좀
1: 네.
0: 가볍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2450번님이 초보자
1: 네네. 네.
0: 가능하나요? 라고.
1: 네. 초보 환영합니다.
0: 그럼.
1: 근데.
0: 알려주면 되지, 뭐.
1: 네.
0: 예. 아니면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기세척기가 넣는 거.
1: 네네.
0: 이런 거 하면
1: 맞습니다.
0: 되니까, 예. 다 파이팅
1: 네.
0: 하시고.
1: 네.
0: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1: 네. 신지 사랑합니다.
0: 애기 엄마한테 한마디 해야지.
1: 네.
0: 이러다 혼나요.
1: 네.
0: 예. 아내분.
1: 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육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돈 많이 벌게. 네.
0: 에, 우리 아내를 위한 신청곡 있나요, 혹시?
1: 아내를 위한 신청곡은 백예린의 스퀘어입니다.
0: 좋다. 예, 아니,
1: 네네.
0: 감성이 있는 분이야.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1: 네.

0: 약간 네. 저기 예 저기 페스티벌 많이 가실 분이다. 예 정말. 네. 우리 LA 갈비집 우리 남양주 씨 고깃집 대박 나시고요.
1: 예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좋은 알바생도 꼭 만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1: 네 신디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해요.
1: 네.
0: 자 저희는요 우리 아내에게 돈 많이 번다고 하셨던 예 우리 수택동의 우리 고깃집 사장님의 신청곡 백일인의 스퀘어 듣고요 신형 나이트로 돌아올게요.

0: 아니라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5: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파리 피포! 빨간 날인데 더 피곤한 언니 오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흥! 흥! 텐션! 텐션! 자, 여러분들의 흥과 텐션을 위해서 신형 라이트 오늘 오픈합니다. 첫 번째 BGM은요, 오랜만에 나훈아 오라버니 모셨습니다. 18세 순위의 테크노 버전이요. 렛츠고! 저기, 우리 자수연 PD님, 탈락. 자수연 PD님. 아파요. 대신 말씀드리지만 오늘 핑크 마스크 때문에 지금 살짝 멘붕이 왔어요. 1500번님, 자스민 PD님 월요병. 아니, 지금 진짜 병에 걸렸어요. 병이에요, 지금. 진짜, 질환이에요, 질환이다. 또 미안해요. 질병투원이다. 말씀드리고요. 바로 갈게요. 컴온! 자, 준비됐나요? 자, 기지감을 살피시면서. 원, 투!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자, 슬슬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호 호 호 호 호. 자, 컴온!

오케이 땡큐. 자, 내일은 회사 가야 해, 학교 가야 해 또 말씀드리고요. 자, 오 잠시만요. 우리 5022번님 흑메이커 자기학수인데 수줍게 쉐쉐기 쉐쉐기 가사라고 해주셨고요. 아, 우리 3119번님 비트감별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트감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명나는 정말 텐션이 확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비트감별을 합니다. 감별을 하면서 이 비트는 새로운 비트다, 이 비트 신나 미친다 하는 비트를 바로 저희 신흥나이트 샌리스트에 올리면서 우리 또 비트 감별 올리신 분들께는 쿠키 세트 두 말 않고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비트 감별 좀 해주세요. REF 하늘을 걸고 진주 언니가 피처링을 했는데요. 진주 언니 목소리까지는 제발 들어주세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하늘을 걸고 컴온!

진짜 딱 진짜 딱 진주 언니까지가 너무 신난다. 예, 아, 너무 좋았는데. 예, 딱 진주 언니까지만 너무도 예 우리 1254번님 진주 언니 너무 열심히 불렀는데 아까비라고 다음 박자가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어 약간 다운다운 다라라라 요거랑 예 사랑의 소란데소 약간 요거랑 좀 약간 믹스 매치다 예 또 말씀드리고 송하성 씨 정답이에요 많이 참으셨다 신디 빨간 날이라고 쉬어야지 쉬어야지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넥스트 송 제가 준비한 노래 예 요즘에 지금 역주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번 따라 하고 나서 연락 많이 옵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갑니다 컴온

트로키의 조성모 씨 아닌가요? 자켓 3단계 오픈, 왼쪽 핫, 오른쪽 핫, 양쪽 허! 하고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엄동설 안에 야광 옷을 입으십니다. 예, 대낮에 야광 옷. 예, 기가 막힌 언니예요. 이 언니 못 따라갑니다. 제가 못 따라가요.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윤민호 씨. 태교를 정의로 받은 초등학교 6학년. 큰일 났다. 정의 퀴즈입니다. 노래 참 좋아요. 고맙다. 민호야. 민호 고마워. 예, 우리 민호 군잘 되길 바랄게요. 화이팅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5008번님, 비트담별 들어왔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홍경민의 처음이야. 두 번째 까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경민의 미안해입니다. 콘서트도 갔다 오고 나이트 행사 올 때도 정말 쫓아갔던 홍경민 씨 찐팬입니다라고. 홍경민의 처음이야가 두번 까였죠. 예, 그러면 이제 또 가만히 못 있지. 홍경민의 미안해 한번 가볼게요. 컴온! 좋다. 따라라라. 가자.

아시겠죠? 예, 빠밤 빰빰 하우 막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예 예. 약간 우리 1200번님 정확해요. 스타트에 비해 뒤가 약하다. 그렇지. 정답. 예. 우리 이상우 씨 자격 우대 방송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도 자격 좋아요. 땡큐. 예. 수줍음이 많아요. 예. 신영이도 수줍이 굉장히 또 많다. 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예. 제가 터치가 안 돼요. 미안해요. MBC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요. 미안합니다. 링크 하나 보내주셨는데 미안해요. 터치 안 돼요. 우리 차소희 씨 신디님 라디오 처음 들었는데 이런 라디오 처음이에요. 탬버리는 후루라기 취임새 때문에 노래가 안 들려요. 배꼽 빠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들려. 예. 이러다가 그냥 생노래 듣잖아요. 재미가 없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키스의 전화번호 한번 가볼게요. 리믹 가게요. 컴온! The GOAT! Greatest of all time! 자, 렛츠고 갑니다!

요 정도, 요 정도 한번 가져야 돼요. 예. 우리 박순덕 씨,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즐거워 자빠질 지경이네요. 누워 계셔, 누워 계셔. 이 정도면 크게 다쳐요. 예. 그리고 우리 최인관님, 주말에만 듣다가 쉬는 월요일, 평일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방송이 맞나 싶은데 매일 이런가요? 예, 원래 그래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이런 방송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민구스럽네요. 예. 잠시만요. 우리 이시은 씨가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월요일부터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린 건 토요일이죠. 제 회식 치트키 공유합니다. 김혜연 씨 또, 예. 정원 노래장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예, 트로트계의 재간둥이. 예, 우리 막내. 회식 치트키 토요일 밤에 한번 가볼게요. 컴온! 느낌 좋다. 찾으러 가자!

느낌 좋다. 아, 느낌 좋아. 아, 시작부터가 저희가 기차 소리가 휑 지나가길래 이거 느낌 좋다. 예, 우리 8200번님 이래서 재간둥이라고 하는구나. 시작부터 고속도로 효과음이래 최고다라고. 이번께는요 저희가 두말하네요. 예, 바로 우리 토요일 밤에 보내실 언니 바로 쿠키 세트. 예, 보내드릴게요. 왜 회식이 치트키인지를 확실히 알겠다. 예, 우리 강영재 씨. 아, 나 이 노래로 라인 댄스 배웠는데 원, 투, 쓰리. 오케이, 땡큐. 우리 김범님. 휴가 때 듣고 오늘 휴일이라 간만에 듣는데요. 그래, 이 맛이었다. 진짜 최고다. 방구석 나이트 오픈이어 컴온! 이라고. 지금 대체이어서 간만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셨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노래 장윤정의 추억의 발라드 출발 갈게요. 컴온! 이대로 에어로빅 라인 댄스 주파 댄스의 정석.

오케이, 땡큐. 예. 아, 우리 오늘따라 예 주말에 많이 듣는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서영찬 씨. 아, 잠시만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예. 최인관님. 말로만 듣다가, 아, 주말에만 듣다가 쉬는 월요일이라 평일에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방송이 예. 이건 아까 얘기를 했죠. 서영찬 씨. 이 노래 메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건가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에요. 저희 또, 예, DJ 뽕따. 그리고 정의의 또 리미티드 판이 또, 예, 있어요. 간간이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래, 요거 한번 가볼게요. 예, 노라조의 사이다 한번 갈게요. 우리 답답하신 우리 선생님들 사이다를 한번 뻥뻥 뚫어드릴게요. Come on! 사이다! 시원하다! Come on! Whoa, whoa, whoa, ho! Whoa, whoa, whoa!

0: 오케이 땡큐. 예. 어, 우리 김현희 님이 자격 DJ 전매 특허 병따기 개인기. 예. 하나 시원하게 하나 따드렸고요. 어, 우리 서영 천사 님. 아. 정말 사이다 이제 원곡은 못 들을 것 같아요. 사이다 2리터 마신 그런 느낌 절대 못 잊어. 오케이. 예. 광고 시원하게 듣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5: 골뱅이.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여러분들 신영나이트 오랜만에 시원하게 또 한번 달려봤는데 사이다 듣고 이 노래 들으면 더 와닿을 거예요. 예, 감성 촉촉 윤마치의 초록 듣고 윤사나 우리 강민 씨와 함께 들어올게요.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 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7: 경농이 만듭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8: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9: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그런 막둥이에서 솔로 가수로 컴백한 분들이죠. 아스트로의 윤사나 그리고 베리베리의 우리 강민 씨와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예, 하루속히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정화의 망고 5월 상품 소개해드리면서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까지 함께 소개할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2: 쌀봉한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3: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2: 매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이분드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3: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1: 3,4번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빙그레,
3: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2: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1: 샤브올데이,
3: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2: 포스코 ENC,
1: 동국제약 회라민큐,
3: 현대해상 화재보험,
2: 환인제약,
1: 프리미엄 방탄꼭지,
3: 슬림웨이 다이어트.
1: 감사합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자료를 보는데 이분들과 저의 공통점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일단 저랑 같은 음악방송 MC 출신이고요. 저와 비슷하게 그룹 실세 막내라는 점, 예, 괜스레 한번 엮어보면서 자, 오늘 라이브온에서는요 형들도 깜짝 놀라는 솔로 앨범으로 돌아왔죠. 우리 황금 막내들 아스트로의 윤사나, 베리베리의 강민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예, 어여들 들어와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활짝 열려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막내온 탑이죠. 우리 윤사나, 우리 강민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
0: 네, 우리 한 분씩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강민씨부터.
2: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황금 막내 강민입니다.
0: 아이,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안녕하세요. 네, 아스트로 황금 막내 윤사나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1544번님이 오늘 또, 예, 유니버스, 예, 무흐즈, 보일라디오로 보시면서, 아주 그냥 화면이 뽀샤시하다. 누가 CG 넣었니? 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저할 때는 없지 않았나요? 예, 예. 좀 세게 해야 되겠네. 예, 조명을. 앞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뭐, 두 분도, 예. 네. 저도 했던 이제 쇼챔피언 MC.
1: 그쵸. 네, 맞아요.
0: 예. 공동 MC 하셨었죠?
2: 네.
0: 와. 어때요? 이제 공동 MC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리딩을 하거나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1: 네.
0: 첫인상 어땠어요?
2: 저부터 얘기할까요?
0: 네, 우리 강민 씨.
2: 저한테는 좀 많이 형들이었어서
0: 아.
2: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멋있었어요, 저는.
0: 어렵지만 멋있는 형이었다. 네.
2: 예, 처음에는 그랬던
0: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형들이니까.
2: 네.
0: 예, 우리
1: 저도 처음에 그 저보다 저도 어렸는데
0: 예?
1: 저보다 3살 또 어리다고 해 가지고
0: 예.
1: 봤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푸릇푸릇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0: 아, 제가 일단 두 분, 예. 너무 귀여웠어요, 사실 저는.
2: 그쵸.
0: 네, 두 분 다 푸릇푸릇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도 푸릇푸릇합니다. 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방송마다 이제 뭐, 콜사인이라든지.
2: 네.
0: 예. 쇼, 챔피언. 저는 이거를 맞는 사람이에요. 예, 맞는 사람이어서. 그게 약간 말투들 있지 않아요?
2: 저희는 네. 일단, 약간 저희가 할 때 피디님은 작가님은
0: 네?
2: 항상 최대한 좀 그 재밌는 케미를 그 저희 남자들끼리의 케미를 좀
1: 약간 꽁투도 많이 네, 하지 않았나요?
2: 그런 것들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0: 꽁투했었구나.
1: 네. 네, 약간 좀 상황극으로 약간
2: 네.
1: 귀엽게.
0: 그러니까 약간 둘이니까.
1: 맞아.
0: 예, 둘이니까 뭔가 선아 씨 뭐. 이거 숨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1: 저희 MC 셋이었어요.
2: 셋이었어요?
0: 네. 누구 누구였어요? 사나 씨,

0: 그렇죠.
1: 빈이 형이랑 같이
2: 이제 아 진짜
1: 네. 셋이 하,
2: 그러면은 뭐 사실...
0: 저 선배님 이시잖아요.
1: 저희 위.
2: 아 저는 혼자 해가지고. 예, 저는.
1: 어 혼자 어떻게 하는지 진짜. 어.
2: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아. 예, 어 이 팀 장난이 아닙니다. 하고 한 번씩 따라해보고 춤도 네. 하면서 만나보시죠. 요거를 또.
0: 맞아요, 맞아요. 예. 어 기억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어, 두 분의 그 어, 데뷔.
1: 네.
2: 예, 다 지켜봤죠.
1: 아 진짜요.
2: 예, 아스트로. 아 정말. 풋풋한 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면서 아스트로의 무대 만나보시죠 하면서.
0: 아 맞아요. 아, 그 네. 톤이
1: 아스트로 무대 데뷔할 때 진짜 하셨었어요?
2: 했죠.
1: 진짜
0: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2: 같아요. 그쵸. 그때 아, 베이비 펌 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2: 귀여웠어요. 애기였어요 진짜.
0: 완전 애기였죠.
2: 예. 우리 1호 아, 1254번님이 강민씨 신디 보는 표정이 시조새 보는 느낌.
1: 아, 저 사실 사나형도 약간 빈형 네. 사나형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저한테는.
2: 어 진짜
1: 아, 시조새는 아닌데
2: 약간 완전 이제 선배
1: 완전 오바를 하자면 네. 아, 너무 대선배죠. 대선배 사실 저한테는
2: 예. 네. 아니 뭐 우리 사나씨 시그니처도 있어요. 뽀뽀.
1: 맞아요.
0: 네 제가 네. 어 좀 시그니처라고 네. 또 표현을 해주셔서 그런데
2: 예.
0: 좀 약간 애교처럼 뿌뿌 뭐 시작하거나
2: 예
0: 뭐 만나러 가 보실까요 하고 뿌뿌 하면서 이제
2: 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1: 이게 옛날에 팬분들하고 할 때 했던 거 아니에요?
0: 맞아 맞아 맞아.
1: 근데 이제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이거.
2: 오, 네. 그러니까 진짜 음악 방송하는 우리 특히 우리 쇼 챔피언 네. 작가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봤어요.
0: 아 진짜.
2: 예, 우리 또 선아 언니 예 화이팅 예 말씀드리고 어 얼마 전에 우리 또 강민 씨의 그 팬미팅이 열렸는데.
1: 네.
2: 그때 이제 사나 씨가 MC를 봐줬어요.
1: 맞아요.
0: 맞습니다.
2: 와 원래 이제 연락을 하거나 이제 네. 문자가 오잖아요, 사실.
1: 제가 연락을 했어요.
2: 아 전화로?
1: 아 전화로.
0: 문자로 먼저 약간 조심스럽게 아,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2: 뭐라고 했었죠?
1: 형, 저 팬미팅을 하는데.
2: 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구나. 네. 네.
1: 도와줄 수 있냐 했었어요.
2: 아. 그니까 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0: 아,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탁을 받는 게 처음이어서 민니한테.
1: 그렇죠.
2: 팬미팅 MC 처음이었어요?
0: 처음이었어요.
2: 아, 진짜?
0: 그래서 잘 못했어요.
2: 에이.
1: 아, 잘 너무 잘했어요.
2: 둘이서 했던 게 케미가 있는데.
1: 네.
2: 예.
1: 너무 좋았어요.
0: 네.
2: 슬슬 뭐 언니 잘 지내? 뭐 아니 선배님 잘 지내세요? 스물스물 오죠.
1: 아 그래요?
2: 이렇게 있다가 두 번째 이제 본론을 얘기할 텐데 본론으로 들어오죠.
1: 아 대부분 뭐 그런 것이 그러시는구나.
2: 예예 예. 대부분 다 그렇고 일단 네. 제보도 왔어요. 우리 1340번님 이번 팬미팅 갔었는데 강민님 이상해요. 베리베리 형들 앞에서 강한 척 하면서 사나 형 앞에서는 막 수줍어하고 더 귀여워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아 진짜 우리 베리베리도 사실 완전체로 다 나왔었잖아요.
1: 그쵸. 예.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친형들 친 말게 형제들 있으면
2: 그치.
1: 솔직히 좀 애교 같은 거 안 떨잖아요.
2: 그런 느낌인데 예.
1: 사나 형은 또 좀 너무 애기 때 봤었고
2: 그렇지.
1: 제가 그리고 또 사나 형 그때 절 너무 잘 챙겨줬어서
2: 약간 동네 형한테 하는 거랑
1: 네.
2: 진짜 우리 형한테 하는 거는 다르죠.
0: 그렇죠. 달라요.
2: 다르죠.
0: 저도 달라요.
1: 맞죠.
2: 예. 어, 저도 네. 달라요. 정말.
1: 맞죠.
2: 예. 예. 과묵하게 장난이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2: 과묵하면 뭐 장난 아니죠. 예. 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이 너무 이제 형님 형님 하니까
0: 네.
2: 사나 씨도 평소에는 약간 좀 까불까불하는데 또 동생이 보고 있을 때는 약간 좀 어른.
0: 어. 예. 미니가 봤을 때 어때요? 저는 그 형들이랑 있었을 때도
2: 네.
0: 그렇게 막 엄청 까불까불하진 않거든요.
2: 어, 그래요. 어, 제가 듣던 이게 좀 달라가지고
1: 네,
2: 예, 예.
1: 네.
2: 예. 사나 씨 그 안무 단장님이
0: 아,
2: 예. 아 맞네. 정말 예.
0: 20, 아, 맞네요, 맞네요.
2: 24년직이에요. 그래서 사나 씨에 대해서 예. 약간 내적 친밀감이 좀 있죠.
0: 맞아요.
2: 예.
0: 까불거리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막 엄청 그걸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저는.
2: 어, 진짜.
1: 네. 그래서 예. 그런 모습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2: 약간 강민 씨도 사나 형 앞에서도 막 애교도
0: 부르잖아요.
2: 사나 씨 역시도 다른 형님들한테 또 잘해요.
0: 맞아요. 네. 그 상황인 것 같아요.
2: 그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1: 네.
2: 말 나온 김에 또 두 분이 서로 이제 팬미팅 사나 씨는 또 인생 처음으로 MC도
0: 아,
2: 해주시고 하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칭찬 타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우리만의 룰이 있어요.
1: 뭐예요?
2: 이게 손깍지를 껴야 돼요.
0: 어, 근데 예, 예. 깍지요?
2: 예, 깍지 껴야 돼요.
0: 손을 따위 많아서
2: 예.
1: 저도요.
2: 어, 다음증 괜찮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쎄쎄쎄 요 깍지로.
1: 네,
2: 그러면 우리 형님부터 우리
1: 네,
2: 강민이는요부터 시작합니다.
0: 우리 강민이는요.
2: 눈을 봐야 돼요. 예.
0: 보시다시피 너무 잘생겼고
2: 아, 그렇죠.
0: 너무 풋풋

0: 다고 아직도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한테 유독 좀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연락이 먼저 올 때 너무 고맙고 이번 또 챌린지도 네. 먼저 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1: 마주봐야 됩니다. 네.
0: 항상 고맙다 미나.
2: 네.
0: 사랑한다.
1: 네. 자 이제 우리 사나 형은요?
2: 우리 사나 형은요. 정말로 처음 봤을 때부터 먼저 다가와주고
0: 내가?
2: 네 많이 챙겨줬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네. 그때 고마웠던 기억도 많이 나고 정말 수요일이 많이 기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제가 형을 닮으면서 큰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도 저희 오래오래 좋은 인연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나 형 게임도 잘해요. 앞으로도 게임 재밌게 많이 해요.
0: 요즘에 게임을 자주 해가지고
1: 게임 잘해요. 네. 오케이 됐어요.
0: 고맙다.
1: 네. 예, 일단은 뭐 풋풋하고 애교 많은 동생 예, 네. 사나 형은 게임도 잘하고 다과준 예, 네. 정말 그 쇼챔피언 할 때마다 기다렸던 우리 형입니다. 네. 예, 형님들
2: 네.
0: 감동이다. 감동이야 미나.
1: 진짜. 네. 정말 권소란 씨가 두 사람의 아이컨택 부럽다. 누군가는 진짜
0: 너무 잘생겼어요 미니 씨.
1: 우리 사나 씨랑 눈을 맞추고 싶고 강민 씨랑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룹의 막둥이.
2: 그렇죠.
0: 예.
1: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저도 그룹의 막내거든요.
2: 네.
1: 예. 개월수여도 막내예요.
0: 오.
1: 진짜 제일 막내.
2: 생일로. 다 따졌을 때까지도
1: 네, 놀랍게도 셀럽파이브의 제가 막내입니다.
0: 와,
2: 왜 놀라워요?
0: 진짜 신기하네요. 가족에서도 그러면 막내이신가요?
1: 아니요, 가족은 둘째. 예,
2: 형은 가족에서도.
0: 저는 가족에서도 막내. 네.
1: 막내?
2: 저는 외동이.
1: 와, 외동 너무 부럽다.
0: 부러우세요?
1: 예, 외동 부럽잖아요.
2: 저는 너무
1: 예?
2: 부러워요.
0: 민이 항상 부럽다 그래요. 네.
1: 형제가
0: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1: 아 삼형제 쉽지 않다.
0: 쉽지 않아요.
1: 삼형제 막내면 진짜 쉽지 않아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2: 그렇죠.
0: 아
1: 쉽지 않다. 예, 저는 이남이녀 중에 둘째예요. 예.
2: 둘째.
0: 중간 라인이시구나.
1: 예, 딱 중간.
2: 그래도 좋은.
1: 예?
2: 아닌가요?
1: 저는 외동을 꿈꿨어요.
0: 근데 외동을 왜 좋아하세요?
1: 아니 먹고 싶은 거 다 혼자 먹고. 맞잖아요. 장난감 혼자 갖고 놀고 신발 물려받을 필요 없고
0: 아 얼마나 좋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1: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우리
2: 아니에요.
1: 아 저 이거 사나 씨가 한번 예.
0: 아 네, 1021님이 아까부터 신디를 신기하게 보는 강민.
1: 아 저는 진짜 전 외동이 진짜 꿈이었어요.
2: 아 그래요?
1: 예, 왜 나는 이렇게 형제들이 많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2: 저 막상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1: 네.
2: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약간 형제나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이
1: 네.
2: 좀 잘 지내요 생각보다 너무
1: 형제들이랑
2: 네. 그래서 사나 형도 네. 사실 잘 지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잘 지내요.
0: 네.
2: 그래서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고민 있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
1: 아 그럼 고민 말하면은 네, 또 대답해 좀 돈 달라고.
0: 친한 사이여요.
1: 아, 일단 지금 들으시는 우리 정희 선생님들도 저희 토크에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2: 네.
1: 그래서 한번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 강민, 사나 씨처럼 나 집안의 막내다 혹은 회사의 막둥이다 라는 분들 막내의 장단점을 보내주세요. 일단 첫째, 둘째들이 생각하는 막내여서 부러운 점
0: 오.
1: 약간 좀 안쓰러운 점도 저는 환영합니다.
0: 좋다.
1: 네. 어디로 참여하면 되죠, 사나 씨?
0: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
2: 소개되신 분들께는 매운 김치 세트 쏩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3: 뿌뿌.
1: 쇼 챔피언이
0: 타이밍이
1: 예, 여러 시그니처 만들어줬다 말씀드리고 아직 본격적인 토크 시작이 아닙니다.
2: 네.
1: 예, 일단 정의 시그니처 타임이 있죠. 바로 선포토 후토크 포토로 먼저 찍고 우리 기자 선생님들 우리 사나 강민 예, 앨범 나왔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2: 네.
1: 먼저 우리 사나 씨 예,
0: 네.
1: 형님부터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이쪽 정면 카메라 예. 예. 네. 예, 맞아요. 요거 방금 본 거. 자, 바로 갑니다. 폭풍 성장 비글킹의 아이콘 윤사나가 왔다. 따나 선장 음악별로 떠납니다. 뿌뿌 하나 둘 셋. 뽀뽀. 오케이. 아니, 남았네. 남아있네. 아, 뽀뽀가 남아있네. 아. 예. 자, 이제 우리.

0: 동생.
1: 제가 무리하게 입고 왔어요. 근데 네. 저.
0: 아 괜찮아요.
2: 멋있어.
0: 어이 나쁘지 않아요. 예, 여기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예, 이쪽.
2: 잘생겼다 예. 진짜.
0: 갑니다. 형들도 수집하고 팬들의 마음도 수집하고 가요계 대표 콜렉터 강민 막냉이. 강냉이 왔죠요. 하나 둘 셋.
3: 빠빠.
2: 아 빠빠.
1: 아 제가 빠빠 있어요. 있어요.
0: 아 뿌뿌 빠빠가 있어요?
2: 예. 예.
0: 야.
1: 제가 원래 빠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0: 아 뿌뿌가
2: 있네. 빠빠가 있어요.
1: 맞아요.
0: 아 여기는 운명이다. 예, 또 말씀드리고 아, 다른 저기 음악 방송 예 네. MC 좀 연락 좀 주세요.
1: 아 네.
0: 예 뿌뿌 빠빠가 옵니다. 말씀드리고 아,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사나 씨의 세 번째 미니 앨범 No Reason이 발표가 됐습니다.
2: No Reason.
0: 와, 이 No Reason이라는 앨범이 10개월 만에
2: 오. 맞습니다.
0: 예, 나온 곡이고 약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사나 씨 보면은
2: 저요? 예. 쉬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약간 그 회사에도 네.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하시나요? 내가 해야 되는 것. 예.
2: 약간 쉬는 날이나 활동 네. 안 했을 때 좀 회사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0: 들어가 있구나.
2: 조금 좀 압박을 좀 듣기.
0: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사람이 이 사람을 생각을 하지.
1: 좋습니다.
0: 네. 계속 예 계속 눈앞에서
2: 그래야 약간 예. 약간 생각 안 하던 말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0: 오늘 회사에서 사나를 만났어요. 다른 얘기하다가 근데 사나
2: 맞아요.
0: 이렇게 나온다.
2: 맞아요.
0: 그렇죠. 좋습니다.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 앨범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1: 아이고야.
0: 22개 지역에서 아이튠 때 1위를 차지했어요.
2: 야. 와.
0: 아이고.
1: 22개 지역.
0: 남미가 많다. 진짜 지금 케이팝이 난리가 났어요.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예. 네. 아, 요런 소식은 어떻게 딱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회사?
2: 사실 저는 그 팬분들의 반응을 좀 자주 검색하는 편이에요. SNS로 제 이름을 쳐봅니다. 네, 거기서 이제 공유해 주시는 팬분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접하죠.
0: 야, 아 그럼 강민 씨도 이름 검색하고
1: 저는 좀 병적으로 많이
0: 근데 진짜
1: 진짜 많이
2: 저는 나도 그래 나도
0: 진짜 8년 전 것도 봐요 저는.
1: 나 진짜요?
0: 네, 8년 전 것도 봐요.
2: 8년 전 게 나와요?
1: 8년 전 거 네. 어떻게 보는 거예요?
0: 직캠으로 나와요.
1: 아 직캠 같은 직캠으로. 거.
0: 네, 김신영 직캠
2: 이런
1: 거 남죠.
2: 대단했죠.
0: 무조건 나와야 돼.
1: 그렇죠.
0: 누가 나를 검색해줘. 나부터 해야지.
1: 맞아요 진짜.
0: 맞죠. 네. 근데 강민 쓰는 거죠.
1: 네.
2: 그러면 맞아, 저도 윤사나.
0: 윤사나. 예. 저는 레전드 한번 갔다가.
2: 레전드.
0: 예, 레전드. 제 거.
1: 본인 이름 쓰고 레전드.
0: 예, 김신영 레만 쳐도 나오든지. 김신영 요즘
2: 그 유명한 영상.
0: 김신영 요만 쳐도 나와요. 예, 요요가 바로 나온다 또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 사나 씨 네. No Reason 요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이 I D K Me.
2: 네.
0: 예. 에이. 네. I don't know, John. I don't know me.
2: 네.
0: 예.
2: 나도 나를 모른다.
0: 아.
2: 쿨한 곡입니다.
0: 아. 근데 이게 작곡가 분들과 이제 처음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바로 나왔다.
2: 네. 아 이게 작곡가님이랑 그냥 그 간편한 식사 자리에서
0: 네.
2: 사나 씨는 이제 앞으로 무슨 무대를 서고 싶냐 말을 예? 했었을 때.
0: 네네.
2: 아 저도 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0: 예.
2: 그 작곡가님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노래가 탄생하고
0: 나는 잘 모르겠어
2: 네, 키워드가 됐습니다.
0: 와 대박이다. 예. 네. 아니 그 안무 영상이랑 무대를 봤어요 제가.
2: 보셨어요?
0: 네 뮤직비디오도 보고.
2: 감사합니다.
0: 근데 이게 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2: 네. 네. 선이 좀 많아요.
0: 선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았나.
2: 아 지금 안무 난이도가 100점이라면
0: 네.
2: 한 97점?
1: 아 근데
2: 진짜 많이 힘들어.
0: 네. 일단 3점 어디 갔어요?
2: 3점은 앞으로의 이제 저의 그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지.
2: 남겨놓겠습니다.
0: 아 발전 가능성.
2: 네.
0: 제 생각에 약간 그 약간 비 혹은 이제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에서 뭔가 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2: 제가 그 아까 안무 단장 네. 형님이랑 그 오래 같이 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형님 추구하시는
0: 네.
2: 방향이 그쪽이신 것 같아요.
0: 추구미.
2: 약간 좀 근데 예. 요즘 좀 비슷해요. 비슷한 동작들이 많이 나와서
0: 네. 영감을 좀 많이 했어요? 받은 것 같아요.
2: 네. 그 썼던 동작을 네. 쓰더라고요.
0: 그렇지. 딱 이거 딱 느낌이 네. 짝짝 있더라고요. 예.
2: 그래서 네.
0: 아니 그리고 약간 노래가 쿨하면서도 약간 시니컬한.
2: 맞아요.
0: 예.
2: 너무 좋아요.
0: 아, 요거는 표정을 잘 지어요, 우리 사나 씨가.
2: 예. 감사합니다.
0: 예전에는 사실은 귀여운 표정.

0: 표정을 진짜 압도적으로 잘했다면 이제 표정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그 어때요? 약간 시니컬, 약간 건방진 표정이 있잖아요, 사실. 네. 이 IDK미가.
1: 맞아요.
0: 어, 우리 강민 씨가 생각하는 건방진 표정 하면은
1: 어, 궁금하다.
2: 아, 저 진짜 표정 건방진 진짜 표정. 저요?
1: 잘
0: 약간
1: 소리예요?
0: 시니컬했잖아요. 노래하면서 약간 나도 날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3: 약간 꺼드럭대는.
0: 예. 맞아요. 약간 꺼드럭대는 거. 예.
2: 제가 근데 원래 아이돌 하면 안 됐나 봐요.
1: 왜? 어? 갑자기
2: 기가 좀 나, 야, 약
0: 약해요?
2: 네.
0: 아닌데.
1: 아닌데 미니 센데.
0: 여기 센데. 원래 기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세요.
2: 아, 그래요?
0: 예. 저 꺼드럭 표정 혹시
2: 보여줘야 되는 거죠?
0: 네, 이거 보여줘야 돼요.
1: 카메라에 네. 미나 꺼드럭.
0: 자, 꺼드럭 한번 갑니다. 3, 2, 1, 꺼드럭. 자, 오!
1: 어?
0: 어, 이것도 꺼드럭이다, 진짜. 예. 아, 그럼 사나 씨 한번 꺼드럭 한번 형님으로서.
1: 꺼드럭은 일단 예? 고개를 좀 들어줘요.
0: 아, 이거 턱을 한번 올려주고. 예. 아, 아랫니 입술을 살짝 안쪽으로 확 문다. 아.
1: 꺼드럭.
0: 아, 꺼드럭. 아, 진정한 꺼드럭은 흰자를 보여줘야 돼요. 예, 예. 꺼드럭은 내가 요 정도. 예. 아,
2: 신.
0: 4877번, 신디 그만. 뭐 이렇게 잠깐 했는데?
2: 섭섭하겠다.
0: 섭섭하다. 4877. 네. 4877이 리얼 꺼드럭인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윤사나 씨의 신곡.
2: 네.
0: 라이브로 또 들어봐야죠. 그렇죠. 라이브석으로 우리 사나 씨 가주시고요. 우리 형님한테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고요.
2: 파이팅!
0: 예. 그 정의 시그니처가 엔딩 포즈가 있습니다, 사나 씨.
1: 아.
0: 예, 이거 좀 부탁드리면서 IDK미. 예. 어, 일단은 준비 되셨습니까?
4: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라이브로 들어올게요. 오! IDK미. What I like these vibes.

0: ladies.
1: 자,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아, 오랜만이다. 아, 이거 숨 헐떡이는 거 오랜만이다. 와우. 아, 아이드 케미. 예. 아,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강민 씨.

0: 어떻게 네. 보셨나요?
1: 아 원래 네 제가 네. 멋있었던 게 이 형들이 네. 본업을 일단 진짜 잘해요.
0: 잘해.
1: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또 그냥 하던 대로 잘했다.
0: 아 그리고 되게 그 베이스 소리가 되게 좋아요.
2: 아 베이스가 정말 네,
0: 둥둥둥. 아마 이 베이스 때문에 안무가 약간 그 마이클 잭슨이 썼던 그 안무들이 좀 나온 것 같다. 아. 네, 또 말씀드리고 감상평이 왔는데요. 우리 사나 씨가 직접 한번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5300님이 진짜 라이브가 뿌뿌 빠빠다 들으면서 저도 같이 꺼드로 표정 지었어요. 이게 나야.
0: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민 씨.
1: 네, 9200님께서 고음과 저음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음색이 기가 막히네요. 근데 노래 어렵진 않나요?
0: 하자 이게 가성이랑 진성이 네. 왔다 갔다 해야 돼.
1: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3: 좀 저도 처음에 연습했을 때 어려웠는데 네.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네. 이게 되더라고요 또.
0: 아니 이게 예 일단 노력하면 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저희 또 시간에 쫓겨서 예, 광고 먼저 듣고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8: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0: 종알망고 김신영입니다.
11: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10: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12: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13: 자꾸 들어주세요.
14: 공이로 전화가 오면
13: 빅미업
10: 번호만 뽑아주이소 컴온 예.
0: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아스트로의 윤사나 베리베리의 강민 우리 황금 막내들의 황금 앨범을 한번 만나보고 있는데요. 우리 1321번님 사나님 이번에 빌리 수아 씨랑 아이와이 우리 유정 씨랑 활동이 겹쳤잖아요. 챌린지도 같이 했던데 너무 친해서 찍다가 웃음 안 터집니까? 라고 그러니까요.
3: 여기 영상에 또 보여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네. 친하다 보니까 네. 빨리 찍어. 이게 뭔지 아시죠?
0: 웃지도 않아. 네.
3: 에이, 찍어.
0: 빨리 해. 사나. 빨리. 그렇지. 네,
3: 요거 좀. 그런 느낌?
0: 네, 그런 느낌.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요거 있잖아요. 빌리, 아이와이, 사나 씨. 네. 그 동시에 1위 후보가 됐어요. 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3: 에?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당연하죠. 이걸 누가
3: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저는 우리 가족이어도 저는 제가 일단은.
3: 그러니까 맞죠. 저도
0: 맞죠.
3: 맞아요. 네, 저도
0: 네. 다 그래야 돼요. 예. 네. 네. 그럼 강민 씨는 네. 사랑하는 사나 형이랑
1: 저랑
0: 1위 후보가 됐어요.
3: 네.
1: 당연히 저죠.
0: 그럼
3: 당연하지.
0: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예. 그래 공과사는 나눠야지.
1: 맞아요.
0: 예. 우정은 우정이고.
1: 맞아요.
0: 예.
3: 맞습니다.
0: 형이고 1위는 또 1위고.
1: 맞아요.
0: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사나 씨 앨범 수록곡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또 사나 씨가 정희 선생님들께 추천하는 앨범 픽곡부터

0: 더 한번 만나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1: 아, 1번 트랙.
0: 예, 1트랙. 이걸 피곡으로 고른 이유가?
2: 아,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아무래도 네? 이 곡이 타이틀곡이랑 경쟁 후보였습니다. 이 두 곡 중에
0: 네,
2: 한 네, 곡을 네. 타이틀곡으로 결정하는 순간
0: 네?
2: 제가 또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춤을 출 수가 조금
0: 약간 그 밴드 사운드에서 네, 노래를 해야 되니까
2: 어려울 것 같아서 네. IDKME가 됐는데 후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 노 리즌도 있고 아,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예, 플러스 원.
2: 아, 예, 플러스 원. 예. 4번 트랙인
0: 좋더라고요. 난 이게 기타가 너무 좋더라고요.
2: 약간 컨트리 예. 풍의
0: 제가 컨트리 킴인데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가 그대로
2: 예. 그래요?
0: 그러니까 사나이의 그 여러 가지 면이 다 앨범 수록곡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If We라는 곡이 있어요.
2: 맞아요.
0: 예, 요 노래도
3: 3번
0: 예, 좀 부탁 좀만 틀어주세요. 예.
2: 아, 이 노래 좋아요.
0: 이거 좋아. 약간 그 옛날 그 R&B 느낌 있죠.
2: 네.
0: 아, 또 2000년대 R&B.
2: 맞아요, 맞아요.
0: 다 요 느낌.
2: 그걸 예. 노렸습니다.
0: 약간 그 어셔 있잖아요. 예. 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2: 진짜 많이 하시네요. 예.
0: 요 느낌 좋아. 예.
2: 맞습니다.
0: 요거는 저기 우리 사나 씨가 또 팬미팅을 하거나 팬 콘서트 할 때 강민 씨가 MC가 되어서
3: 아 너무 좋죠.
0: 네, 서로 이게 그래, 진짜 리얼 품앗이
3: 되고 싶다.
0: 아니 하면 되죠. 예. 아, 그리고 진짜 곡들이 이 곡 말고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곡들 꼭 좀 저는 수록곡을 좀 많이 좀 들어주셔라. 예, 얘기를 네. 한번 해보고 싶고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강민 씨가 7년 만에
3: 네.
0: 데뷔 7년 만에 첫 솔로 싱글 앨범이죠.
3: 네.
0: 프리폴링으로 발표했어요.
3: 아, 예.
0: 이거 솔로 앨범이 좀 더 떨리지 않았나요?
3: 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0: 그래. 베리베리 때 그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떨림과 솔로 데뷔 첫 떨림과 이게 좀 다르죠?
3: 아, 네, 아, 네 그렇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0: 아, 베리베리 때는 어땠어요?
3: 그 베리베리 때는 첫 앨범 말하는 거죠.
0: 네네.
3: 사실은 떨리긴 떨리는데
0: 네?
3: 이 악문 느낌이 좀 강했고
0: 아, 이 악물고 하는 느낌.
3: 네. 네. 그냥 이번 솔로는 약간 진짜 예측이 안 되니까 하던 게 있는데
0: 그렇지.
3: 하니까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고
0: 약간 알고 하는 거 있잖아요.
3: 네.
0: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3: 네.
2: 맞아요.
0: 모르고 이제 패기로만 한다.
3: 그쵸, 그쵸.
2: 맞아요.
0: 맞아요. 겁이 안 나.
3: 네.
2: 진짜.
0: 알고 보면 살짝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음악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
3: 맞아요.
0: 내가 좋아하는 퍼포먼스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3: 네.
0: 예. 일단 프리 폴링 어떤 곡인지 한번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정말 아 프리 폴링이 좋은 곡인데요. 아니 곡 소개가 있어
2: 너 까먹었지.
0: 이게 이제
2: 오래돼가지고
0: 3월 26일인가 요때 나왔어요.
2: 두 달 지나가지고
0: 예.
3: 이제 그게 이게 이제 연인과 연인 아니면 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계속 다투고 이렇게 그래. 부딪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서로 이끌리고 계속 연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가사로 담았어요.
0: 가사로 담았다.
3: 네.
0: 예.
2: 되게 밝은 곡인데.
3: 맞아요. 사실은 좀 저희도 예. 밝다 생각을 했는데 좀 섞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0: 아, 네. 약간 되게 슬픈 노래를 밝은 가사를 넣거나
3: 네.
0: 굉장히 밝은데 네.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는 가사들이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0: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3: 네,
0: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3: 네,
0: 되는.
3: 네.
0: 예, 아 그리고 첫 솔로였는데 기록을 세웠어요. 초동만 10만 장.
3: 와, 첫 솔로니까 다 기록이 됐습니다.
2: 와, 대단하다 민호.
0: 지금 10만 장 자체가 예,
3: 네.
0: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S본부 인기가요 핫스테이지에서 1위.
3: 아, 아유,
4: 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0: 그건 진짜 팬분들이 네. 진짜
3: 맞죠.
0: 예. 아 우리 1549번님이 우리 강민 오빠 프리폴링 할 때 엔딩 요정으로 유명했거든요. 정의에서 재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이거 오다는 직접 들어왔어요.
3: 오.
0: 예, 나 이거 봤어.
3: 나 아, 보셨어요? 예.
0: 저 음악 방송 봤어요.
3: 아 요즘 근데 음방 엔딩 요정들이
0: 좀 길지 않아요?
3: 네, 너무 길어졌어요.
0: 아, 길어요, 엄청 길어요. 예. 말도 해야 되고,
3: 네. 맞아요.
0: 예. 바라봐야 되고, 예. 일단은. 준비되셨죠?
3: 아, 네 여기서 했던 걸 일단 하면
0: 네네.
3: 쉬운데
0: 네.
3: 원래 장갑이 있는데

0: 약간 이렇게
1: 달라고
2: 하는데 저는 원래 엔딩 요정 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냥
1: 가만히
2: 네, 뭐 느끼고 안 하고. 있는 걸 음악을.
1: 송구라 깨물기 한번 네. 했었고 2444번님 사나 씨는 엔딩 시간이 길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라고.
3: 저도 약간 네. 민망해 하는 것 같아요.
2: 저도 그렇습니다.
3: 근데 그 모습이 네.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1: 일단 저는 최대한 킹받게 해요.

0: 이렇게 하고
1: 끊어
0: 예, 또 말씀드리고 저는 인더미러라는 곡이 좋았었어요.
2: 아 진짜요?
0: 네, 예, 맞죠. 인더미러. 네,
2: 맞아요.
0: 요거 좋았고 네. 저는 그 왜 그 앞에
2: 첫 번째 트랙이요.
0: 첫 번째 트랙이 좋더라고요. 그 2분 거의 2분짜리인데
2: 맞아, 진짜 짧게 준비했었어요.
0: 근데 이 노래가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2: 맞아요.
0: 네. 아, 아니 그리고 이번 앨범에 우리 또 멤버 동원이 형님이 네. 큰 도움이었다고.
2: 네.
0: 왜요?
2: 제가 사실은 도와달라고 많이 말을 했었는데 오. 그 제가 제일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제 생각을
0: 네네.
2: 그러면서 제 생각을 많이 담고 싶었어서 헌형한테 도와달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형이 진짜 자기 앨범처럼 도와줬었어요.
0: 내 것처럼.
2: 네.
0: 근데 멋있다.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왜 솔직히 그 당근과 채찍 중에
2: 네.
0: 채찍파가 있고 당근파가 있잖아요.
2: 네.
0: 그 형님들의 팩폭 우리 또 막내들이니까
2: 네.
0: 예, 좋다 싫다.
2: 저는 많이 좋아하는 편.
1: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0: 싫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 아니 이게 네.
2: 아니 근데 저도 그건데 저는 네. 의미 없는 채찍이 싫어요. 그러니까
0: 아,
2: 그냥 무차별적인
0: 네.
2: 그 이유도 아, 말 안 해주고
1: 그 싸우자는 거지.
2: 별로야. 아, 너무 싫다. 이거는
0: 다음 플랜이 있어요.
2: 네, 싫잖아요, 그냥.
0: 그러니까 플랜 아니면 뭘 제시해 주든가.
2: 네.
0: 야 이거 말고 이건 어때라고 해야
1: 네,
0: 되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야 근데 이거 하고
2: 이거는
0: 여기서는 예 이거 예, 대책 없는 잔소리.
2: 네.
0: 아 인티제죠.
2: 아니요, 저 아니에요? INFP.
0: 그래요? 저랑 다 틀리네. 완전 틀리네.
1: 다 틀려요?
0: 네. 아니요, 저는 IN은 맞아요.
1: 아,
0: 네.
2: 아 그래요? 아,
0: IN 저는 TJ예요.
1: 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2: 형 E 같아요.
1: E 맞습니다.
2: EP는
1: 맞아요.
0: ESP
1: 맞아요.
0: ESFP. 아, TP.
1: 저는
2: 예? N인 것 같은데.
1: ENTP입니다.
2: T가 나와요?
0: 다 틀렸네. 예.
2: 티구나.
0: 아, 진짜?
1: T야 T.
0: 저는 일단 뭐 거의 100%로 다 그쪽으로 다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면 아이 예. 그래서 저는 네. 대책이 없거나 제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2: 그쵸. 사실
1: 좋은 거 같아요.
2: 이렇게 넘기는 게 베스트인데. 전 바로
0: 흘려요. 이렇게. 예. 살짝 대각선으로 해놓고
2: 네.
0: 말해라.
1: 이렇게 이렇게요?
0: 이미 흘릴 준비 다 해놨어요. 한 귀로 흘려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만약에
2: 네.
0: 이번 그 앨범을
2: 네.
0: 점수를 100점 만점에 80점을 줬단 말이죠.
2: 네.
0: 우리 강민 씨.
2: 네.
0: 그 20점은 어디 간 거예요?
2: 아 근데 저도 사실은 네. 뭐 약간의 겸손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사실 좀 기간이 밭에 써서
0: 아.
2: 그것도 좀 아쉽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2: 100점을 못 줬던 것 같아요.
0: 두 분 다 완벽주의죠.
2: 저
0: 약간
2: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 저도 조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 일할 때
0: 약간 나한테 박한 사람.
2: 네,
1: 그런
0: 자신한테.
1: 것 같아요.
0: 네. 예. 아까 그러니까 2011번이 이래서 두 사람이 친하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박한 사람이 있어요.
2: 맞아요.
0: 예. 근데 본인한테 박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저는 옛날에 무지하게 박했거든요. 근데
2: 네.
0: 박할 필요 없어요. 예. 뭐 나부터 최고. 예.
1: 맞아요.
0: 무대에서 내가 최고야.
2: 아 근데 그게
1: 맞아요.
2: 필요한
1: 그 마인드가
2: 것 같아요.
1: 있어요.
2: 무대에선.
0: 아니요 왜냐면 다 우리 셋 다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2: 네.
0: 그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박하지 마. 예 말씀드리고 우리 홍희정 씨 윤사나 유명한 티 그래도 공감 잘해줘요. 너무 반갑습니다.
2: 제가 고민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데 너무 진짜.
0: 진짜?
1: 네. 아끼는 동생이어서 그런 거.
2: 나한테만 그런 거 같나 네. 봐요.
1: 동생이
0: 팩트 나와요? 해결 방안
1: 나옵니까? 나오지 않나 미니한테 그냥.
2: 아 근데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0: 네.
2: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제 그래요? 생각엔. 어떤 고민을 좀 상담을 했었어요 사나 씨에게?
2: 저요. 최근에 너무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서.
0: 아.
2: 뭐 근데 아까는 형은 공백기 때 뭐 어떻게 지내면서 사냐
1: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2: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팩트로 답을 해주긴 했었네요.
1: 제가 생각나는 거는
0: 네.
1: 미니가 그. 프로그램에 나갔잖아요. 서바이벌
0: 네.
1: 프로그램에
0: 나갔을
2: 때 맞아요,
0: 맞아요.
1: 저한테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2: 먼저 얘기를 했어요.
1: 그래서 네. 그랬을 때 그냥 짧게 그냥 나가라.
2: 네, 맞아요.
1: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2: 잘할 거야.
1: 잘할 거야.
0: 나가 이렇게.
1: 생각 없이 네. 그냥 나가라고.
0: 저도 그랬어요. 몇몇 친구들이 오디션 갈까 말까 이미 오디션을 얘기했으면 나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예, 아, 잘할 사람들
1: 잘할
0: 갑니다.
1: 거라고 나가면
0: 이미 아니까.
2: 맞아요,
0: 예,
1: 맞아요, 맞아요.
0: 알았기 때문이다 또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우리 강민 씨의 그 라이브를 들어봐야 되는데
2: 네.
0: 어떤 곡을 또 준비를 하셨나요?
2: 인더미러라는 노래.
0: 내가 좋아요, 내가
1: 첫 번째 트랙.
0: 픽고 내가 써놨다고.
1: 세 번째.

0: 예, 예, 3번 틀에 픽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예. 오, 오케이, 오케이. 예, 우리 2004번님이 인더미로 불러주시나요? 기대하겠습니다. 유강민 사랑해! 라고.
2: 언니, 가자. 사랑해. 예,
0: 방송에서 최초인가요?
1: 방송에서 최초예요.
2: 진짜?
0: 빠빠래, 빠빠래.
1: 저도 떨리네요.
0: 자, 최초입니다!
1: 예, 아.
0: 자!
1: 가볼까요?
0: 네. 우리 강민 씨 또 인더미로 그 엔딩 포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 네, 최초니까. 알겠습니다.
2: 예. 민호 화이팅!
0: 아, 예. 또 되게 감미롭게도 잘 부르고 강단이 있어요.
2: 아, 맞아요. 민호 씨가
0: 딱 보면 강단이 있다 또 말씀드리면서 자 준비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인더미러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자,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1: 와.
0: 아, 예. 어, 아, 우리 인더미러. 예. 아우, 라이브로 듣고 오셨어요. 우리 사나 씨 어땠습니까?
2: 아, 예.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0: 네.
2: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뭔가 좀 시원하네.
3: 아, 감사합니다.
0: 예. 그 되게 어렸던 주인공이 이제 싹 커가지고.
2: 아, 그니까요.
0: 어. 예.
2: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0: 어른 들판에서 탁, 예. 손을 내가 탁 뻗는 그 느낌. 어. 이제 나는 이 길을 알 것 같아.
2: 오.
0: 예, 이런
3: 감사합니다.
0: 느낌이다. 예. 우리 1500님이, 1500님의 사연 한번, 우리 강민 씨가 네. 직접 한번.
3: 네, 1500님께서 청량하고 파워풀한 것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노래는 몽환적인 것이 아주 느낌 있네요. 좋다, 좋다.

0: 그 솔로 앨범이 이게 매력이라니까요. 그 팀에서 하는 그 짤막한 보컬보다는 진짜 이 사람들의 그 매력들을 그렇죠, 솔로 앨범에서 또 볼 수 있어요.
1: 맞아요. 네.
0: 어, 우리 또 강민 씨.
2: 1220님께서 뭐야 뭐야 중간에 물 먹는 거 왜 이리 섹시해요? 어떻게 한 모금 더 마셔주면 안 되나요? 앵콜 드링킹 플리즈.
0: 예, 아, 또 물까지 또 이렇게.
2: 아, 제가 물이 예. 없어요 근데 지금.
0: 예,
2: 아,
0: 네, 저, 어, 이슈 예. 물 고갈 이슈 예. 또 말씀드리고 아, 일단 이번에는요 각 그룹에 이제 막내들만 뭉쳤잖아요.
2: 네.
0: 예,
2: 네.
0: 또 아스트로의 막내 산하 그리고 네. 베리베리의 막내 강민 네. 우리 정희 선생님들도 사연을 예, 저희가 또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2: 네.
0: 막내 이제 장단점을 많이 보냈습니다. 막내 장점 단점 자 함께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산하 씨.
1: 네, 138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 둘째인데요. 막둥이 특징이요?
0: 아.
1: 지가 귀여운 걸 잘 알고 그걸 무기로 잘 활용합니다. 애교 부리면 결국엔 통한다는 걸 다 아는 장망스러운 것.
0: 그치.
1: 그래서 막둥이를 이용해서 첫째 언니 옷 많이 훔쳐 입었습니다.
0: 어, 그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막내들은 아.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예.
2: 진짜요?
0: 네?
2: 진짜요?
0: 저는 사실 모든 정권을 제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오빠가 착해요. 왜 오빠 착하다. 예. 아,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서로 귀여움이 통한다는 거 알죠? 집에서.
1: 압니다.
0: 알죠? 알고 네. 하는 거야.
2: 본가에서요?
0: 네. 본가에서.
2: 어, 저 본가에서 안 통하는 것 같은데.
0: 외동인데?
2: 네.
0: 아 진짜?
2: 네. 그리고 애교 자체를 안 부리고 엄마 아빠가 저 귀엽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진짜?
2: 네.
1: 아, 진짜? 이렇게 귀여운데?
0: 이렇게 귀여운데?
2: 좀 많이 달라요.
1: 네,
2: 엄마 아빠 괴롭히는 스타일.
0: 강하게 키우셨구나. 네. 아, 약간 케이윌 라인이 있어요. 케이윌 오빠 라인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외동인데 강하게 키우는데 아. 요 라인이 있고 아, 우리 강민 씨
2: 네.
0: 또 다음 사연 부탁드립니다.
2: 네, 8002님께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전 위로 누나 둘 있는데요. 마포구 딘딘이 바로 접니다.
0: 아이고.
2: 혹시 자두의 김밥이란 노래 아세요?
0: 알지.
2: 잘 말아줘 할 때 진짜 멍석 말이 당했고요. 잘 눌러줘 할 때 진짜 눌림 당했습니다.
0: 예, 노래를 틀어야 돼요. 어. 네, 그래야 이제 눈물 소리가 어. 방 바깥에 안 들려요.
2: 네, 똑똑하네요, 그 와중에.
0: 그쵸, 네모의 꿈 크게 틀고.
1: 무섭다, 무서워.
0: 딘딘 씨가 이제 네모의 꿈.
2: 어.
0: 예. 네모난 침대. 아. 이거 무조건 나가야 되고.
2: 그거 봤어요.
1: 아, 네. 그 유명한
2: 맞아요.
0: 그죠. 자두 김밥은 뭐 잘 말 때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치료가 없어요. 형들한테 좀.
1: 저요? 예? 아, 저는 친형들도 막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많이
0: 어릴
1: 맞았죠.
0: 때는 많이 맞았죠.
1: 아, 진짜 맞았는데 예. 뭐 멤버 형들한테는
0: 아, 아 멤버들은 아니지만 예. 진짜 친형한테는
1: 아, 친형한테는
0: 예.
1: 아, 멤버 형들한테도 맞았습니다.
2: 아, 제가 저번에 아, 하나 들었었어요.
0: 아 하나 들었어요.
2: 뭔데 뭔 정확한 예? 기억이 안 나는데.
1: 근데
0: 순하게
2: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 예쁘게 동화식으로.
2: 아예
0: 피터팬 느낌으로.
1: 네네네.
0: 아 근데 MJ는 오히려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1: 제가요?
0: 명주.
1: 제가 때려요.
0: 예, 예.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MJ. 에이.
1: 아 MJ 형은.
0: 네, MJ는
1: 아니죠. MJ 형은 아니죠. 무서운 형은 아니죠.
0: 아, 무서운 사람은 네. 아니에요. MJ. 아,
2: 밝은 형.
0: 두 명 정도 떠오릅니다. 어 근데 어, 동생들 딱 한번 정신 차리게 할 때 한번 또
1: 아 그럼 진짜 네. 무서워요.
0: 그럼 네. 그러면 약간 우리 강민 씨는 어떻습니까? 그 팀 중에
2: 네
0: 예
2: 아 저 저희 팀은
0: 네.
2: 원래 헌이 형이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0: 또 베리베리도 예.
2: 사람이 이제 유해졌어요.
0: 둥그러지잖아요.
2: 둥그러졌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 사실 근데 해볼 만한 형은 없고 숙소에 그냥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거죠 그냥.
0: 그렇죠. 약간 네. 어, 데미지를 네. 좀 덜 받고 네. 장난 그 리액션이 좀 센 사람들 있잖아요. 네.
2: 제가 이길 네. 만한 형은 없어요.
0: 이길 만한 사람 네. 말씀드리고 우리 산하 씨.
1: 네 425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복지회관에서 막내예요. 80대 그치. 언니들이 먹을 거 많이 사줍니다.
0: 아.
1: 대신 저 부르면 즉각 달려가야 해요.
0: 뛰어와야 돼요.
1: 가야죠. 예.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0: 계단 막내로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2: 그렇죠.
0: 70대 막내신가 보다. 예. 어디 아프다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80대 언니들 난리 납니다. 예. 오, 약간 어때요? 약간 두 분을 형님들이 좀 부르거나 그러면 즉각 뛰어가요?
2: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1: 아 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2: 진짜요?
0: 제가
1: 아,
0: 뛰어가요.
1: 아, 저 근데 누구냐에 네. 따라 달라. 아까 MJ 형은 안 가고
0: 명주. 아 MJ 안 가고
1: 진진 형은 네. 조금 튕기다 가고.

0: 예예.
1: 뭐 은우 형이나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가죠.
2: 바로
0: 아,
2: 가요.
0: 아 진짜? 예.
2: 바로 가요 그냥?
1: 바로 가죠. 바로 오. 가죠.
0: 어 저는 무조건 급한 사람이 와 이렇게. 예. 예.
2: 그게 맞죠.
0: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1: 예. 예. 아 이렇게 바로 이제
0: 흘리는 아니, 흘리지도 않고. 아 신영아 신영아 그러면 급하면 와 와서 얘기해 이렇게 나 이거 좀 도와줘 혼자 해
1: 멋있다
0: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막내들의 삶 예 팀에서 맞습니다. 막내들의 삶이고 어, 일단 외동 부러웠는데 예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부러운 게 또 있다 그쵸, 또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안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13: 아직 한 번 남았다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14: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6: 어여디여차 아이 어여차자
17: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강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나르는 시선배에서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16: 저 돌뿌리 앞에를 지나가면서 어여디여차 서울강으로
17: 북한 남포 지역에서 한양으로 가는 시선배에는 또 얼마나 반가운 물건이 실려 있었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0: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막내 온탑, 예, 솔로 온탑으로 돌아온 우리 산하 씨 그리고 우리 강민 씨 함께했는데요. 또 두 분을 늘 아껴주는 우리 아로아와 우리 배려와 분들께 딱 다섯 글자로 우리 또
1: 다섯 글자.
0: 지금 49초 48초 아, 남았습니다.
1: 네. 자, 많이 사랑해.
0: 많이 사랑해.
2: 내일 또 보자.
0: 내일도 보자. 오케이. 아 역시 잘한다.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36초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네. 바로 그냥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네.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이었고요.
1: 아스트로 윤사나
2: 베리베리 강민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

0: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야외에서 싱그러운 초록빛을 만끽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나간 김에 주위 한번 유심히 둘러보십시오.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린 수천 개의 잎사귀들이요. 같은 방향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천개의 잎사귀가 천개의 방향대로 저마다 각자의 방향대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대로의 모습으로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만의 즐거움 신나게 찾아보시죠. 5월 25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5월 25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 듣고 오셨습니다. 윤정원님, 나만의 즐거움은 퇴근 후 옥상에 올라가서 조용히 먼산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는 맥주 한 캔이에요. 시원한 목 넘김에 근심도 같이 넘어가더라고요. 아, 알지. 이거 알지. 아, 그리고 첫 모금. 그 맥주의 벌컥벌컥 그 첫 모금. 아, 그쵸. 이게 행복이죠. 거기에서 더 과음하면 안 되고요. 구혜영님, 오프닝 멘트에 옆 창문을 봤는데 창문에 비친 찌든 제 모습에 놀랄 뿐입니다. 회계사무소 직원들 힘냅시다. 종소세 신고 마지막 주예요. 아, 저도 지금 구혜영님이 남 같지 않은 게 저도 지금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한번 쓱 봤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얼굴빛이 이렇게 황토빛이지? 무슨 황토팩 한 사람 마냥 왜 이런 거지? 저 오늘 컨디션 좋았거든요. 아, 나 오늘 좀 청초한데 예쁜데? 아, 이러면서 왔는데 예, 저도 많이 찌들어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그 회계사무소 그 세무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아유,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고요. 아셨죠? 예? 제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서로 예, 힘내보아요. 남현주님, 영미 언니 오늘 셔츠는 뭐 따콩이 아버님 협찬이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샀어요. 인터넷 인부복 해가지고 야심차게 샀는데 이게 그냥 한번 세탁기에 빨았을 뿐인데 너무 많이 빨았나 봐. 어? 이거 뭐지? 그 헹굼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예, 어쨌든 좀 괜찮나요? 보라색이 저한테 좀 퍼스널 컬러가 아닌가? 얼굴이 왜 더 칙칙해 보이지?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튜브 무우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껏 구경 와 주시고요. 자, 싱그러운 5월의 휴일입니다. 오늘 하루 쉬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뭐 꿋꿋하게 일터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다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고 계시는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아, 특히 우리 두댕이들. 지금 뭐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예? 요렇게 쉬는 날 나와서 일하는 DJ 있잖아요. 무슨 낙으로 DJ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수다 떠는 맛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다들 또 눈팅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문자 보내세요. 또 뭐 이벤트 있어가지고 뭐 선물 준다고 할 때만 달려들지 말고 아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시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0: 아메리카노 할 때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빨간 날답게 오늘 하경사는 쉬어요. 예, 우리도 뇌 좀 쉽시다. 예. 자, 뇌 빼놓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부에서는 셀럽을 만나고 싶어 뮤지컬부터 새 음원 발표까지 갓생사는 우리 언니. 조혜련 언니에 이어서 정말 정말 바지런한 언니 우리 개그우먼 김미려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뮤지컬 티켓 이벤트 있습니다. 딱 기다려주시고요. 잠시 후에 같이 놀아봐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각자만의 즐거움 하면은 난 나다운 게 낫다. 나다운 길을 가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나답게 사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냥 나는 나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우리 주주클로. 네, 나는 나. 뭐가 이유가 올품 프리미엄 방탄꼭지 롯데 렌터카 멕시칸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안성댁 아닙니다.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물이 담은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유동골뱅이 KB국민은행 모든 광고주 너무 사랑해 언제까지나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8: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부지런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4: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3: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4: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퀄리티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9991번님, 어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딱 들켰네요. 두 대 켜놓고 대자로 가만히 누워 있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왜냐면 밖에 지금 날씨도 덥고 뭐하겠어요. 다들 지금 쉬는 날 쇼파랑 한몸이 돼 있겠죠. 그쵸? 그래도 손꾸락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손꾸락으로 같이 놀아요. 뉴진스 하이보이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양다연님, 아침부터 7살 아들 블록놀이 하는 거 같이 놀아주고 있는데 입에서 피맛이 나요. 휴일이 휴일 같지가 않네요.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애들 있는 집은 지금 휴일이 휴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뭘 하면서 놀아줘야 되지? 그리고 심지어 블록놀이 하는데 아이 혼자 놀아주면 참 감사하죠. 근데 항상 이렇게 같이 놀아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더 좀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금방 또 심심해 하거든요. 무료해 하고. 아, 참. 이거 알죠. 예. 저는 다행히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땋콩이 맡아주셔가지고 그래도 푹 쉬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부모님. 5536번님. 여기는 경남 김해고요. 우리 딸도 출근했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31살 우리 딸. 우와, 항상 안쓰럽고 고생이 많아.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파이팅하자. 와, 저 대단하시다. 덤프트럭 이거 남성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건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안전운전, 오늘도 안전운전 파이팅입니다. 진짜. 7492번님. 언니, 진지하게 진짜 MBC에 항의하세요. 언니 얼굴이 진짜 완전 흑빛이네. 아무래도 조명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언니 그 정도 아닌데? 좀 전에 신영 언니 엄청 하얗게 빛나던데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여기 라디오 부스 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켰거든요. 조명도 켜져 있어. 세 개 다 켜져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 오늘 왜 이래요? 얼굴이. 어? 누가 보면 그동안 술 엄청 마신 사람인 줄 알겠네. 낮빛이 지금. 아, 여기 조명 좀 더 때려주세요. 저 시력을 잃어도 좋으니까요. 저 조명 좀 때려주세요. 나 지금 죽은 사람 같잖아요. 7009번님, 강원도 고성 해수욕장에서 꽃게 3마리 잡아서 서울집 가는 길이에요. 집에서 꽃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조언 좀. 아니, 일단은 해수욕장까지 가가지고 꽃게를 잡았다는 것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정말 바지런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꽃게를 잡수는 게 아니라 키울 생각으로 잡으신 거예요? 반려꽃게요? 에이 맛있게 그냥 식사하세요. 8305번님 자영업자인데 아침에 40만원 우와 단체권 주문 받았습니다. 와 나이서 아싸 너무 신나요. 요즘 장사 너무 안 됐는데 해피해피 덕분에 난 영민이도 이뻐 보이네요. 그래 내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안영미를 보면 아 왜 저래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칙칙해 아유 딴 데 들어야지 이러는데 봐봐 내가 기분이 좋잖아 다 이뻐 보여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예. 아 그러면 아까 7492번님은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네 그쵸 아침부터 뭐 되게 힘든 일 있었죠 그래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진짜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40만원 단체권 제가 다 기뻐요 제가 다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분들.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신청곡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셨고요. 사연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거봐, 이렇게 꼭 옆구리를 찔러야 나온다니까. 아, 정말 깍쟁이들. 왜들 그래요, 정말. 아, 3060번님. 영미 언니 낯빛 너무 궁금해서 보라로 보고 왔어요. 아, 점점점점. 저 지금 오늘 너무 자신 없는 날이에요. 제가 아까 문자 많이 보내달라고 큰 소리 쳤죠?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었어. 아니, 지금 얼굴 상태가 지금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손님분들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한 격이랑 똑같아. 아, 나 진짜. 대신에 조롱 한껏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거나 그러신 분들 한껏 들어와서 한껏 조롱해주세요. 오늘 제가 봐도 제 상태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올 한해 우리 두댕이들한테 예쁜 모습 보여주겠다고 공약 걸었었는데 오늘 약속을 못 지켰네. 아, 진짜 제 불찰입니다. 아, 6397번님 모욕탕 가서 때밀고 바닐라 크림라떼 마시면서 집에 가고 있어요. 깨운하다 못해 깨운함 부럽죠? 네, 너무 부러워요. 저도 목욕탕 가서 때 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꼭 가가지고 때 밀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진짜 막 엄청 이 성취감이 내가 내 손으로 밀지 않아도 세신사분이 밀어줘도 뭔가 이게 엄청나거든요. 운동 되게 빡시게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막 이런데 아, 그 재미를 잃은 지가 꽤 됐습니다. 7815번님, 누님, 저는 수제국수 만드느라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서 출근해요. 퇴근은 6시고요. 평소 14시간 이상 일한다고요. 저 보면은 누나는 행복한 거예요. 어마나, 세상에나. 새벽 3시 15분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에? 그 시간에 잠이 들 수는 있어도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서 일을 하,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로. 예, 예. 아, 정말 우리 두댕이들 보면 바지런한 분들 꽤 많으세요. 6424번님 서울 다녀온 중2 아들이 감기를 달고 왔어요. 서울 감기라고 시골에서는 옮기지 말랬더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놀린다고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깔깔깔깔.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지금 이 더위에 지금 감기가 웬 말이야. 정말 이 5, 6월 감기 진짜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 그 감기를. 아유, 괜히 엄마도 아빠도 속상하니까 지금 그냥 농담한 건데 너무 서러워하지 마요. 거봐, 아프니까 본인만 서럽잖아. 그쵸? 우리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앞으로 감기 걸리지 맙시다. 건강 건강.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 가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는 악뮤의 200% 듣고 올게요.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바라보아 바라보아

0: 히어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보다 더 멋지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모십니다. 두 대 초대해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오늘의 셀럽 소개 올립니다. 개그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어. 김기사 운전해. 요 한마디로 광고계까지 싹 다 휘어잡았던 셀럽. 제가 사랑하는 울 언니 코미디언 김미려 씨 어서 오사.
1: 안녕하세요. 김미려예요. 운전해.
0: 어서.
1: 2시에 데이트로 운전해.
0: 아니 근데 김미려 씨는 지금 예. 상태 괜찮은데? 왜 내 얼굴만 흑빛이지?
1: 원래 하면은? 임신을 하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요.
0: 원래 임신하면 그런 거예요?
1: 약간 그러더라고. 이 아이와의 뭐 이런 궁합도 뭐 이렇게
0: 그렇지.
1: 좋으면 얼굴이 좀 좋아지고.
0: 맞아. 나비 씨는 진짜 얼굴이 폈었거든요. 나는 어떻게 된 거야?
1: 네, 그런 게 있어요.
0: 딸통이랑 네. 궁합이 안 맞아서 이런 거야. 아, 뭐야?
1: 나오면 말 잘 들어야지 뭐.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예. 미니 어플 땡티브 무흐즈 채널로 놀러와 주시고요. 자, 맞은편 카메라 보고 이쁜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 플러팅.
0: 네. 아, 플러팅 하는 거예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헬로. 미소 진합니다.
1: 미소 진합니다. 나이스 보여.
0: 8919번님. 요즘 미려 씨 너무 웃겨. 환영이요. 환영. 아. 윤정원님께서 미려님 반가워요. 오늘 보라에 클레오파트라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최승원님께서 우리 누나 영미 누나랑 미련님이랑 네. 아 오늘 두 대 엄청 매콤하겠는데요 라고 말씀

0: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초대석을 하면 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황 토크부터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개별게. 근황 토크. 네, 그래서 김미려 씨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근황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요즘 근황이 네. 너튜브에서 39금 얘기에 꽂혀 있더라고. 아. 남편과의 금슬 이야기가 네. 아주 난무하던데. 아, 여전히 이렇게 좋다고요?
1: 그러니까
0: 이 정도라고?
1: 나는 이제 많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식었죠.
0: 네네네. 네.
1: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정말로
0: 아직까지도?
1: 아직까지도.
0: 아, 세상에.
1: 아, 얘기해도 되나?
0: 네. 연남동 총잡이시죠.
1: 네, 네, 네, 총잡이신데 진짜 살짝 이렇게 백허그만 해도.
0: 예. 아직도? 아니 어떻게 그러지?
1: 그렇게 소식을 들고 와요. 그래서 아이 저리가 허이 이렇게 제가 밀어냈는데
0: 엄마나
1: 어떻게 스스로 저기
0: 아우 세상에
1: 뭐 저기 일을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죠.
0: 아우 이거는 네. 저기 전생에 나라를 한 세 번 구한 거야 김민호 씨가.
1: 전 나를 그랬다.
0: 이거는 부러운 일일세. 부러운 일이. 나는 이제 토크거리가 사라졌잖아요.
1: 어머나
0: 없어.
1: 안 되는데.
0: 할 말이 없습니다.
1: 어떡해. 좀 좋아. 이제 애 낳으면 이제 또.
0: 이제 또 에, 모르지 뭐.
1: 또 다른 얘기들이 또. 예, 또. 응 그래요.
0: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 저 안영미와의 금슬도 좋길 바라면서 아, 예. 두 대의 초대석 필수 코스 가봤습니다. 인트로듀스 김미려. 미려 소개 렛츠고. 총소리가 나네요. 연남동 총잡이가 왔습니다. 여기 무대가 퍼스널 컬러인 여자가 있다. 그 이름 바로 김미려. 어린 시절 합창단 활동에 밴드까지 결성했을 정도로 무대 체질이었던 그녀는 공무원대라는 부모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대에 찾아 집을 나오기도 여러 번. 그런 그녀를 무대로 잡아끈 것은 바로 개그. 개그맨 김태균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개그의 길에 들어섰고 2006년 MBC 개그야로 데뷔 성공. 등장과 동시에 사모님 캐릭터로 방송가를 뒤집어 놓으며 그해 MBC 연예대상 대상 후보까지 직행. 하지만 그 전성기는 짧았고 주변의 시기 질투, 여러 프로젝트 실패, 거기 생활고까지 겪으면서 이어진 슬럼프. 그렇게 무대를 떠나나 했지만 꽁트의 여신 코미디 빅리그 무대로 다시 벌떡 일어섰고 그 어떤 무대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 뮤지컬의 토크 쇼에 부캐로 음반 판매까지 모든 무대를 꽉 잡고야말은 말은 다 한 사람 김미려. 무대 장악해 어서.
1: 아우 나 듣는데 힘들어 죽겠네.
0: 아 어때요?
1: 아우 세상에 저렇게.
0: 오랜만에 날것의 개그를 봤는데
1: 아니 저렇게 숨을 저렇게 참아가면서 제 소개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심에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감개무량합니다.
0: 무량함을. 자 미련씨의 이력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1: 예, 예.
0: 어떠셨어요? 뭐 좀 보태고 싶은 거 있었어요?
1: 보탠다기보다 이제 뭐 광고계를 휩쓸었다라는 말은 조금 사실이 아니지 않나. 그것은 저의 바람이었으나 조금 어설펐다.
0: 아,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찍진 않았었다.
1: 맞아요. 맛도 모르고 찍었다가 욕도 먹었던 적도 있고.
0: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욕먹을 일이었는지 모르겠어.
1: 그때는,
0: 지금은 다 찍는데 그렇죠?
1: 맞아요.
0: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련 씨 학창시절에 밴드를 했었어요.
1: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0: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그래요. 밴드를 했으면 뭐 포지션이 뭐였던 거예요?
1: 베이스 기타와 코러스를 맡았죠.
0: 근데 지금도 취미 삼아서 하고 있지 않아요?
1: 지금도 박규 이제 제가 베이스 연주하면서.
0: 이야 멋있다.
1: 홀리나도
0: 진짜.
1: 부르고.
0: 어. 네,
1: 다 했어.
0: 다 했어. 다 가졌어. 그 노래도 워낙에 잘 부르시니까.
1: 아유, 네.
0: 절대 응감이지 않습니까?
1: 응감은 또 절대 응감이죠.
0: 네.
1: 쓸쓸쓸쓸쓸.
0: 자 어릴 때부터 끼가 남달랐는데 자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끼바는 내 딸 좀 팍팍 밀어주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거는 해서 뭐더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1: 아무래도 이제 막둥이다 보니까 뭔가 피아노 학원 같은 것도 네. 우리 언니가 다녔어요. 네. 보내놨어. 근데 내가 맨날 따라간 거야.
0: 아.
1: 그래서 창문 밖으로 막 이렇게 계속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 원장님이 들어와서 쳐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돌을 쳐버렸잖아.
0: 어머.
1: 그리고 세상에 악보가 바로 보이는 거야.
0: 어머.
1: 너무 신기했어. 그때
0: 진짜 절대 영감이었네.
1: 6살인가 7살 때인데. 그래. 예.

0: 그래서 그 원장님이 어머니 피아노 학원은 미려가 다녀야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다녔어요.
1: 그럼 언니는?
0: 언니는 그러고 있다가 몇 번 다니다가 이제 말더라고. 그쪽이 아니야.
1: 언니는
0: 아닌
1: 피아노
0: 거야.
1: 쪽이 아니었고
0: 아니지.
1: 사실.
0: 우리 언니는 저 머리지 머리.
1: 예, 이과 쪽이었잖아요.
0: 예, 예, 맞아요. 예. 예.
1: 근데 또.

0: 맞아, 우쳤어 할 때였나요?
1: 맞아요. 딱 들어오는데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
0: 어머나.
1: 그래서
0: 이건 운명이구나.
1: 이거 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낯가리는 사람이 대뜸 가가지고 팬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사인하고 있는 동안 저도 개그의 꿈을 안고 있습니다. 어머 왜 이래? 음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0: 갑자기 느닷없이
1: 개그맨 김미려가 그 있잖아 게라운 영화 보면 막 속에
0: 예예예예예
1: 하이 막 이러고 있다가 김태균 오빠를 보고 걔가 나온 거야.
0: 튀어나와 버렸어.
1: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더라니까.
0: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술집에서 만났는데.
1: 그렇죠.
0: 그렇게 인연이 돼버린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공연장 가가지고.
0: 어머.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모님이라는
1: 그렇죠.
0: 캐릭터였던 거예요?
1: 예.
0: 와, 이건 진짜 운명이었다.
1: 뭔가 좀 이렇게 좀 와. 빨리빨리 갔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아니 처음부터 이게 유행어가 생기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밀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 김한배 오빠라고.
0: 네네네 알죠.
1: 그 오빠가 개그맨들 사이에서 약간 작가거든요. 예. 그 오빠가 내가 가진 이 목소리가 너무 아까웠던 거야. 다른 코너에서 쓰고 있었는데.
0: 네.
1: 그래서 그 목소리를 살리고 그냥 네가 사모님하고 네가 그냥 김기사에 김씨니까.
0: 네.
1: 그래서 그냥 김기사 운전해만 해.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해봤지.
0: 예.
1: 웃겼지. 운전해.
0: 그 톤이 정말 최고였어. 운전해. 어서. 이게 진짜.
1: 그냥 이게 되게 쉽게 탁탁탁탁탁 뭔가가 나오고
0: 제가 진짜
1: 것 같아.
0: 개콘했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선배들이 정말로 우차사는 우리가 다 경계를 했죠. 근데 개그의 쪽은 그렇게
1: 그렇지,
0: MBC 쪽은
1: 했죠. 예.
0: 아 우리가 뭐 신경 안 써도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어느 날 선배들이 막 와가지고 저희 뭐 코너 짜고 있는데 야 비상 큰일 났어. 야 여자 야 개그우먼들 큰일 났어 이제. 야 MBC에 괴물 나타났어 괴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괴물 신인이 나타났다고. 이야.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개콘. 아이고야. 그 작가실 안에서 그 뭔데 하고 저랑 강유미 씨랑 봤다가 뭐지?
1: 신인인데 익숙한 저 미소하던 거지.
0: 아 이거 이제 않았어요? 어떡하지? 저희도 긴장하게 만들었던. 4053번님께서 오 예. 김미련님 제가 대학원에서 김기사로 장기자랑에서 1등 먹었거든요. 그때 모피 쇼를 상품으로 받은 적 있어요. 우와 오랜만에 목소리니까 너무 좋아요.
1: 아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1등 하셨네.
0: 근데 진짜 더 신기한 건 그해 바로 대상 후보까지 갔다는 게.
1: 아이고.
0: 이게 진짜 놀라울 일이죠 정말.
1: 진짜
0: 나오자마자 대상이야.
1: 나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이러시나 싶었어. 이게 사람이 잘 되다가도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상 후보로 올리냐고.
0: 와,
1: 내가 따졌잖아.
0: 센세이션했어 진짜로.
1: 그랬었었었었더랬죠. 예.
0: 자 그리고
1: 예.
0: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미려 씨가 광고도 그때 당시에
1: 몇 개
0: 또 찍고 그랬잖아요.
1: 진짜 어이없는 것도 찍었나. 노래방 조명기기.
0: 그런 것도 찍었어요? 노래방 조명기기 광고도 있어요?
1: 랭크호스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너무 웃겨. 하면서도 계속 현타가 와가지고 랭크호스타 이러면서 노래를 하라는 거야. 아.
0: 근데 김미려 씨가 이게 웃음 한번 터지면 못 참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또 견뎌냈나 모르겠네.
1: 했지 뭐 어떻게. 돈 벌려면 했었죠.
0: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말이 나오죠?
1: 그게 이제 그 매니저분들께서
0: 중간에서 전문 용어로 슈킹이라고 하죠.
1: 입금을 또 못 받는 그런 상황도 오고 그랬었죠.
0: 아
1: 추억입니다 이것도.
0: 예, 예. 약간 그 못된 분들이 좀 있었어 그 당시에.
1: 안타깝죠.
0: 그 매니저분들 보면은 그 나쁜 마음 먹고 그러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1: 맞아.
0: 하필이면 그때 또 도전했던 일들이 기대만큼 막 잘 풀리진 않았었어요.
1: 그때
0: 이렇게 완전 탑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요렇게 이제 유지만 하면 됐는데 그 뭐가 자꾸 덜컥했어.
1: 예, 내가 그때 느꼈어. 아, 이게 내가 무명이 없었잖아요.
0: 네.
1: 지금이 무명이구나. 오케이.
0: 아.
1: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나는 지금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참 그 뭔가

0: 꽃이 예쁘게 폈다고. 예, 예. 그거를 뿌리째 뽑아서 들고 다니면 시들지.
1: 아, 그쵸, 그쵸.
0: 아끼고 물을 주고 해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꽃이 더 많이 필 텐데. 아이고, 나쁜 어른들, 진짜. 네. 나는 저런 어른이 안 될 거야 하면서 이제 혼자 버텼죠. 아,
1: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를 또 버텨내고 코빅 무대로 돌아와서
0: 우리
1: 날개를 달게 됩니다.
0: 너무 재밌었는데.
1: 우리 김미라 씨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김털 복숭이.
0: 아이, 다이어트 하는데 국밥을 왜 주는 거야? 자몽. 제 첫 분장 캐릭터. 진짜. 아. 진짜 미소지나 때까지는 그래도
1: 네, 괜찮았어요.
0: 아이디어로 뭔가를 네. 자꾸 승부해보려는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 저때 분장 맛을 드린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하죠.
1: 그때 김털복숭이 하기 싫다고 감독님 앞에서 울었던 게 기억이
0: 저는 분장 안 합니다. 하다가 수염 한 번만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리다가 혼자 빵 터져가지고 좀 그렇게 수염이 잘 어울려.
1: 그러니까요.
0: 기억나죠? 김털복숭이 이름 우리 안영미 씨가 지어준 거 기억나시죠?
1: 네.
0: 진짜 녹화 직전까지도 고민했는데 그냥 김털복숭이 해. 어, 좋다. 어, 너무 좋다. 영미야. 와, 최고. 아, 올라갔지.
1: 제가 김털복숭이를 만들어줬고 또 언니는 또 저에게 아, 김꽃돌의 아유. 캐릭터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0: 예. 저는 살짝 이렇게만 했지. 우리 아는 분씨가 다 했어요.
1: 진짜, 아, 그 당시에 근데 김털복숭이. 왜냐면 개그맨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런 부심이 있어. 우리는 아이디어로 승부할 거다. 뭐 요, 약간 요런 부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 아이디어 아니면 연기력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분장 개그 저도 그랬거든요. 골룸 안 하려고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아, 수염을 그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미려 씨는 천상 여자입니다.
0: 진짜 천상 여잔데 좀 남상이어서 수염을 추천하더라고.
1: 다들 오해를 하는데 천상 애견녀예요.
0: 맞아요. 그 매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결혼한 거예요.
1: 오수진님께서 수염이 정말 찰떡콩떡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미련씨 추천곡 한 곡 듣고 가야겠죠.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엄정화 씨의 페스티벌 네. 듣고 네. 싶다고 했어요.
1: 아, 왜요? 왜요?
0: 요즘 너무 매일매일이 페스티벌 축제 같아서 너무 행복해서
1: 요즘에 네.
0: 이 행복한 기운을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께 네, 드리고 네. 싶어가지고 네. 네. 골라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and check, 팬티 check.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두시네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해피바이러스 코미디언 김미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7: 예예.
6: 코빅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이후로 뮤지컬에 토크쇼에 너튜브에 부캐 박규 거기에다가 방울자매까지 우리 미려 씨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7: 약간 그러고 사는 것 같아.
6: 그 에너지 진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김미려 씨가 기골이 장대해 보여도
7: 맞아.
6: 되게 미니미니 예민이거든요.
7: 몸에 정말. 근육도 없고 네. 힘도 약고 안영미 씨랑 팔씨름이 이게 네. 비겨요.
6: 힘도 굉장히 제가. 약해요. 되게 여리여리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와?
7: 내가 봤을 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 그것과 이게 다 어렸을 때 엄마가 잘 먹여 키웠나 봐.
6: 아.
7: 여자가 마흔이 넘으면 네. 어디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6: 그래요, 맞아.
7: 이유 없이
6: 진짜 훅 간다 그러잖아요.
7: 근데 나

0: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와. 내 스스로 건강하게 잘 컸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래, 잘 큰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매 철마다 그 철에 나오는 음식들도 그렇죠. 잘 섭취를 하잖아요.
0: 맞아. 처녀 때도 잘 챙겨 먹었네.
1: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0: 맞아, 잘 먹어야 돼.
1: 박상민 씨께서 네. 미련이 근데 정경민님이랑 그 쌍방울자매? 그거 아, 또 안 하시나요? 그 이게, 앨범 하나로 끝난 거예요?
0: 아, 이게 그 정경미 씨가 약간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 맞아.
0: 그래서 뭐 했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발을 빨리 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두방울이란 캐릭터는 아직 있는데, 예, 지금 잠정적으로, 예, 지금, 예, 휴식기다.
1: 약간, 그래서 정경미 씨도 보면은 형부랑 잘 맞는 것 같아. 예, 사업, 맞아. 사업 쪽으로.
0: 맞아요.
1: 두뇌가 잘 돌아갑니다, 예, 아주 뭐, 그냥. 예,
0: 그래도 좋은 추억이죠, 예. 이것도.
1: 재밌었어요.
0: 아니, 방울자매 스케줄 들어오면 우리 당, 그 단체 네. 방이 있는데. 네. 안 대답을 안
1: 아 그냥 아예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0: 회사도 나갔어요. 아.
1: 냉정하네. 이렇게 냉철해야 돼.
0: 맞아요. 냉철한 분이에요.
1: 사업하는 사람은 냉철해야 됩니다.
0: 존중해요. 예. 자.
1: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관이 둘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방송할 때 세계관에 몰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색깔렸잖아요.
0: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1: 그렇지. 부캐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정말.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코미디언 김미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미려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 미담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저희는 2부 끝곡으로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0: 의료 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 초대에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코미디언 김미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상영님께서 예. 아 그러면 아까 그 방울자매 있잖아요. 그 정경미 씨가 버린 그 캐릭터 영미 씨가 인수 고고 어때요?
1: 이렇게 아유.
0: 아 저도 예. 제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개그는요 본인이 꽂혀서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남이 했던 캐릭터 요거 흡수하기 쉽지 않아요.
1: 진짜 근데 나랑 잘 맞는 캐릭터 그래서 나 예전에 그 뭐야 김보성 오라버니 그거 캐릭터 하다
0: 예예예 예, 예.
1: 저는 진짜 너무 호흡이 안 돼서 못하겠어.
0: 의리
1: 근데 숨을 너무 많이 쓰니까 어지러워. 아이디어 검사하다가 어지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0: 그쵸. 원래 국주 씨 전에 이렇게 오디션을 봤어요. 거기 김미려 씨도 오디션을 봤는데 아 세상에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 그래 자기한테 안 맞는 캐릭터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7874번님 두 분 토크하는 거 보니까 드립걸즈 생각나네요. 아. 그것도 다시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하면은 뭔가 좀 사회가 큰일 날 것 같아. 시대적으로 지금.
1: 예. 재밌었어요. 그 뭐야 다빈치 탈도 써보고.
0: 어 코끼리도 여기 네, 허리에 차보고 예, 예. 다 했는데 지금 하면 뭔가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예. 우리가 지금 너무 농염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귀여운 맛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1: 맞아.
0: 막 그런 막 19금 드립을 쳐도 아유 쟤네들 아유 귀엽다 귀여워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범죄 쪽으로도
1: 아니 갈 것 같아. 안영민 씨 공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 안영민 쇼요? 아 안영민 씨, 아 전체 관람 가슴쇼.
1: 나 진짜 보고 아이고.
0: 아 전체 관람 가슴쇼는 이제 아이 낳고 다시 시즌 3를 준비할 겁니다.
1: 좋습니다. 예.
0: 아 이 와중에 목격담이 하나가 왔어요. 김수정님께서 예. 20년 전 대학로 바스키아라는 바에서 미려 씨 실물을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 이뻤어요. 아이고.

0: 근데 약간 취해 계셨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음에 또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도 취해 계셔서 또 첫인사를 나눴어요. 미려 씨와 나의 사랑의 블랙홀이랄까? 그러니까 김미려 씨 만나신 분들은 아마 안 취한 모습은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1: 아니, 그냥 기분 좋게 뭐 먹으러 간 거니까.
0: 그리고
1: 찐사
0: 주로 이제 홍대 쪽에서 마주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만취 상태인 김미려 씨와 안영민 씨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1: 항상 물어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때 혹시 제가
0: 저도 제가 그때 혹시 제가 만졌나요? 막 제가 혹시 무릎 위에 올라갔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보게 된다니까. 벗었나요 제가? 이런 걸. 자, 이렇게 미려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질문들 네. 보내주세요. 목격담, 미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하고 싶은 걸 다 잘하는 코미디언 김미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고, 아니, 또 이런 목격담이 지금 다 이러네.
4: 이게 말이죠. 제가 미담이 많이 있을 사람인데.
3: 네. 지금 만취 목격담이 만취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배순정님께서 예. 2012년쯤 상암동 횟집에서 예. 술에 취해 즐기고 계신 모습 저도 봤어요. 목청 크게 웃고 계셨는데 호탕해 보였어요. 그런데 맞네. 상암동이면 아마 저도 보셨을걸요. 그 옆에 저도 있었을걸요. 왜냐면 그때 한참 우리 김꽃두리 하면서
4: 그렇죠.
3: 같이 코너 했을 때였으니까.
4: 맞네. 그때 한참에 재밌을 시절.
3: 예. 예. 정말 세상아 덤벼라라고 할 때였습니다.
4: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3: 정말. 예. 아 미담. 아? 아, 가까스로 찾아내셨대요. 저희 작가님께서. 8000번님. 예. 김미려 고객님 댁에 하수구 뚫어드린 기사입니다. 아이고. 작업 끝나고 음료수랑 영양제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4: 아유, 감사해요. 어머. 엄청 힘드셨을 텐데.
3: 우리 미려 씨가 또 정이 많아요.

0: 막뭐더 드릴 게막 없어가지고 예 저기 하죠.
1: 진짜
0: 예.
1: 정말 아마 오시는 분들 기사님들마다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 미려 씨는
0: 제가 있으면 네 무조건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빈손으로는 안 보내드립니다.
1: 자 여기서 빵빠레 한번 치고 갈게요. 예 김미려 예. 주연 뮤지컬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0: 드디어 나왔다.
1: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0: 네.
1: 예, 오늘의 알짜배기 오늘의 키포인트 그렇죠. 하이라이트.
0: 네, 예, 이것 때문에 나왔죠.
1: 자,
0: 예.
1: 제목이 기깔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이제 그 원작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 이 실화를 바탕으로
1: 네.
0: 할머니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시면서 쓰게 되신 시.
1: 네.
0: 그걸로 이렇게 노래 가사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살아오신 뭐 어느 정도의 그 인생 그거를 또 바탕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아 정말 제목 그대로 정말 오지게 재밌어요.
1: 근데 왠지 요렇게 내용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사연이 슬플 것 같고 막 그런데
0: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1: 아, 진짜
0: 네, 연습하면서 우리 네. 다 약간 야, 이러다 우리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니야? 분명히 재밌어요. 네.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쁘고 귀여워요.
1: 네.
0: 근데 막 으아 막 눈물이 나.
1: 네,
0: 이거는 진짜 제가 나와서라기보다
1: 네네네.
0: 이 작품은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1: 그러면 혹시
0: 네.
1: 갈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0: 남녀노소 그 아이들 초등학생 네. 이상이면 무조건 다 볼 수 있어요.
1: 아,
0: 네.
1: 그러면은 주로 고객분들이 관객분들이
0: 애들도 많이 오고
1: 네.
0: 뭐 젊은 처자들이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1: 네.
0: 뭐 더 가리지 않고 많이들 네, 오십니다.
1: 그러면 김미련 씨가 그러면 할머니로 나오시는 거죠?
0: 그렇죠. 그 이제 팔봉리라는
1: 네네네.
0: 곳에 이제 문예학교에 다니는 똑순이 할머니예요.
1: 똑순이.
0: 예. 첫사랑이 가르쳐준 시로 그때부터
1: 네.
0: 혼자서 이렇게 한글 공부도 하고 했던 이 소녀 감성이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예요. 아이?
1: 드디어 본인 옷을 입었네.
0: 아이고 뭐 그래.
1: 김털 복숭이에서
0: 예.
1: 드디어 이제 본인 옷을
0: 그냥
1: 입었어.
0: 수염만 안 그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1: 근데 또 우리 김미려 씨가 전라도인데
0: 맞아요.
1: 경상도 사투리 연기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0: 근데 거기에 경상도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1대1로 그냥 레슨을 해줘요.
1: 그렇구나.
0: 막 응원도 해주고.
1: 예. 그럼 막... 평상시에 같이 있을 땐 좀.
0: 약간
1: 그래도 사적으로 있을 때는 같이 사투리
0: 맞아,
1: 쓰고
0: 맞아. 자연스럽게 맞나 와 짰을 거 이건 전라도인가 왜 그랬었노 아 약간 말투 자체가
1: 아이고 못 짰을 거
0: 그런 식이죠
1: 우야문 존노
0: 예, 우야문 존노
1: 그럼 미련 씨 말고 또 어떤 할머니들이 등장해요? 캐릭터들 또 설명해 주세요.
0: 그 문예학교에서 반장 역할이 계세요. 영란 할머니.
1: 네네.
0: 그리고 어렸을 때 가수가 꿈이었던 양춘심이라는 할머니
1: 네.
0: 캐릭터. 그 거기에는 차청화 씨랑 김나희 씨가 또
1: 아, 네네네.
0: 네, 또 다른 뮤지컬 배우분 박채원 씨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저의 인순역 있고 그리고 분한 막둥이 분한 역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분이 나오는데
1: 예.
0: 이 남자 배우분들이 알아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인기도 많으시고 실력도 예, 예, 예. 너무너무 좋으신 그런 분들인데 저희 극에서 멀티 역할을 하세요.
1: 아 그럼 몇 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작품에?
0: 한 작품에? 한 번 할 때
1: 한 작품에 남자 배우분이?
0: 한 분.
1: 한 분?
0: 근데 그 한 세 분이 계세요.
1: 아 그렇게 한 분이서 멀티를
0: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배우분들인데
1: 예.
0: 이 작품을 위해서
1: 야 근데 그 남자 배우분 정말 배우분들이 대단하신 게 이 기센 여배우들
0: 맞아.
1: 사이에서 아이고 이거 얼마나 기빨릴까 싶어
0: 그래도 잘 버텨요 아주 뭐 누나들이 이렇게 물론 팬분들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1: 네.
0: 누나들이 또 그렇게 챙깁니다
1: 아유 네. 그럼요 그럼요
0: 고생 많아요 강정우 김지철 장민수 배우님
1: 네네네
0: 사랑합니다
1: 예, 예. 네. 작품에서 가시나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던데 그럼 가시나가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0: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
1: 아 이게 삼행시였군요
0: 네 늦지 않았다라는
1: 아 그래서 가시나
0: 네.
1: 예.
0: 뭐
1: 가시나 아 저희 작가님들이 아직 김미려 씨 캐릭터를
0: 아니요 해요
1: 하셨는데.
0: 해요
1: 아 진짜 웬열 예. 즉흥적으로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0: 않아요.
1: 자, 3인씩 합시다. 가.
0: 가. 어딜 가?
1: 시.
0: 시간이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오지게 재밌는 뮤지컬 할 시간인데.
1: 나.
0: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보러 오세요. 아니 제가 배웠어요. 삼행시 하는 방법을.
1: 아, 예, 예, 예.
0: 그냥 틀리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래요.
1: 근데
0: 예.
1: 너무 안 맞게 하셨잖아요. 내가 나라고 문을 쳤는데
0: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보러 오세요. 근데 살짝 무금으로 했어요.
1: 3902번님께서 누나 3인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0: 무금으로 나 나오는 오지게 재밌는 뮤지컬 보러 오세요. 저 너무 뻔뻔해졌죠.
1: 김미라씨 탈락.
0: 나 네. 어쩜 좋아. 너 나이 들고 너무
1: 가자 세계로 우주로. 네. 자 어쨌거라 저쨌거라 지금 좀 감동인 게
0: 네.
1: 제가 2006년 10월에 김미려 씨가 한 잡지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20년 전에
0: 네.
1: 아직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예요. 라고 했었더라고요.
0: 어머 어디서 이런 말을 한 거야.
1: 근데 20년 만에 했어요. 지금 미려 씨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이뤘어요.
0: 이야 희한하다.
1: 어때요? 지금 아니, 꿈을 이룬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꿈을 저는 이제 아직 이뤘다기보다는 이제 꿈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 뮤지컬 배우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1: 요거를 또 발판 삼아서
0: 네, 이렇게 좀 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 진짜
0: 결혼도 그렇고,
1: 그치
0: 사모님도 그렇고,
1: 운전해.
0: 제가 데뷔하기 전에 그랬대요. MBC를 보면서 여기 조만간 내가 접수할 거야 이랬대요.
1: 정말?
0: 에?
1: 데뷔도 하기 전에?
0: 어?
1: 이 정도면 이제 신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뮤지컬 배우 김미려 씨 또 실력 한번 또 보여주셔야죠. 또 저희 라디오를 또 우리 뮤지컬 감독님들께서 또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제일 좋아하는 대사나 노래 감정 잡아서 살짝 한번 스포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0: 제 거 꼭 제 거 안 해도 되죠?
1: 네 상관없어요.
0: 그 막내 이분한 할머니의
1: 네네네.
0: 노래인데 그 시예요 시.
1: 네.
0: 시.

0: 어머니 하고 부르면 아이고 오야 오야 뭐 이런 거예요.
1: 아.
0: 너무 좋아. 여기서 진짜 모든 배우들이
1: 뭐야, 이건 눈물
0: 울음을
1: 버튼이잖아요.
0: 참아야 되는데 다 오열을 합니다. 무대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1: 아니, 우리 미려 씨가 또 웃음도 많지만 눈물도 진짜 많은데.
0: 맞습니다.
1: 눈이 괜히 큰게 아니거든요, 우리 미려 씨가. 아, 참. 정문준이, 오, 잘하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0: 이게 할머니가 쓰신, 진짜로 쓰신 그거예요. 시예요.
1: 아, 진짜 난안 되겠다. 나는 가서 계속 울기만 할것 같아.
0: 근데 의외로 이게 한90% 웃으시고 잠깐입니다. 눈물은.
1: 잠깐이에요?
0: 예, 그리고 공연 시간이 80분이라서
1: 네네네.
0: 임산부를 위한, 예, 최적화된 그런 공연이에요. 예, 쿠션도
1: 알겠습니다.
0: 빵빵하고, 예.
1: 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미려 씨가 빈손으로 또안 왔어요. 항상 퍼주는 사람이야. 자,
0: 아이고.
1: 두댕이들을 위한 티켓을 1인 2매 총 5분께 드릴 10장 땡겨 오셨다고 합니다. 와우.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6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 티켓을 준비했거든요.
1: 네네네.
0: 왜냐면 제가 나오는 날이라.
1: 그럼 미래 씨가 나오는 날
0: 아니, 물론
1: 해야지.
0: 뭐 제가 안 나와도 보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 그래도 이왕이면, 예, 두댕이 여러분들은 제가 나오는 날, 예, 14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 예, 성함이랑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예, 2시 티켓을 선물로 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그날만큼은 2대 안 들으셔도 제가 금갑다 할게요. 예. 자, 6월 14일 오후 2시 티켓입니다.
0: 네네네.
1: 자, 뮤지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함을 적어서

0: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요 얘기도 하고 가야죠. 네. 우리 두대 가족. 박규 씨,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박규 씨의 4년 만에 신곡이 나왔어요. 나나.
1: 아, 창피스러워.
0: 선글라스 챙겨왔어요, 그래서?
1: 아, 아니요, 안 챙겨.
0: 나 진짜.
1: 아이, 참.
0: 아, 지금, 어떻게, 그럼 박규 씨로 가요? 아니면 그냥 김미라 씨로 갈까요?
1: 아, 뭐, 박규로 가면 됩니다. 네. 박규가 나오고, 내가 김미라고, 예.
0: 와, 근데 벌써 4년이 다 됐어요? 벌써?
1: 어, 그렇더라고요.
0: 어머, 어머.
1: 참 차곡차곡, 예. 예, 예. 쌓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
0: 자, 요 노래, 나나,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 주시죠.
1: 어, 우리 안영민 씨도 아시겠지만, 예. 예, 우리 나나가 제가 19년을 앞두고, 작년 2월 18일날 제 강아지, 첫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게 2월 18일. 나나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네, 2월 네, 네. 18일에 노래가 나왔는데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0: 우리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도 어. 2월 18일이면 많이 핫한 거예요.
1: 어, 그럼요. 그리고 6월 13일 날 또 제 신곡이 또 나옵니다.
0: 아, 예,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볼게요. 박규의 나나 듣고 올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제가 사랑하는 박규의 나나 듣고 왔고요. 예. 강영자님, 나나 노래 너무 좋아요. 아유. 근데 눈물 나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 하라님께서 와 노래 너무 잘해. 아유. 못하는 게 뭐예요? 임명선님께서 나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인데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마마 우 오마주인가요? 네, 정확하게 오마주라고 말씀하셨죠.
1: 마, 네, 네. 오마주 맞습니다.
0: 네. 오마주. 나나 마마
1: 그 중간에 또 태양씨 노래
0: 어떤 거 있어요?
1: 너의 눈코 입는 만지던 내 손길까지도 이 부분도 나오거든요. 네. 노래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게 직업병이야. 네. 조금 그래도 웃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0: 아니 뭐 웃길 필요가 뭐가 있어. 나나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굳이 또 거기서 웃음까지 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1: 아우 정말 지겨워.
0: 네. 아유. 근데 김민호 씨는 언제쯤 100% 완벽한 창작을 하실 생각이세요?
1: 제가 작곡 가지 않았습니다.
0: 아, 인생은 오마주다.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코미디언 김미려 씨와 함께했고요. 미려 씨 주연의 뮤지컬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티켓 당첨자 5분 발표해야죠.
1: 오, 축하드립니다. 1995님, 4470님, 8622님, 6547님, 7043님. 우!
0: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문자 좀 보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들 안 보내더니 봐봐.
1: 미담 하나밖에 안 오고.
0: 맞아 이벤트 한다니까 지금 또 문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어떻게
0: 지금 급하신 분은 지금 갑자기 미니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적으시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요. 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뮤지컬 홍보를 포함해서 두 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이 귀한 작품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인생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정말 요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행복감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6월 28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하니까요. 여러분 제발 시간 내서 와주세요.
0: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미련씨와 박규신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지금까지 셀럽을 만나고 싶어 코미디언 김미련씨와 함께했고요. 미련씨 추천곡 UV의 이태원 프리덤 듣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듣고 오셨고요. 두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못다 해드린 사연들 많이 많이 왔으니까 소개해드릴게요. 김미애님, 아, 나 평소에 영미 언니 라디오 대충 하는 줄 알았는데 보라 보니까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칭찬해. 아, 뭐 제가 대충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되게 편하게 들어주셨다는 얘기인데, 아, 편한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뭐 어쨌거나 저는 매 순간마다 대충 그냥, 아, 오늘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1637번님, 오늘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 튀르키예는 쨍하거든요. 집에 두고 온 식물들도 걱정되고 그래도 여행 중이라 너무 행복하네요. 여행 와서 문자 보내는 거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봐요. 후후후.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여행 가셔서 이렇게 두 대 들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가서도 두 대를 못 넣는 거 아니야. 못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벌써 습관이 되신 건가 두 대 듣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332번님, 언니 남편이랑 삼길 포항점 가는 길이에요. 선상 횟집에서 광어랑 간재미회 먹어보려고요. 언니는 회 좋아하세요? 아, 저는 사실 회를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먹어본 회가 광어회, 우럭회, 뭐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 다 이제 뭐 술자리에서 그냥 다른 안주 먹으면 살찔 것 같으니까 괜히 양심상 그냥, 아, 회는 단백질 덩어리니까 이러면서 먹었던 것 뿐이지 막 엄청, 아, 나 오늘 회 진짜 땡긴다 이랬던 적이 없어요. 애기 입맛입니다. 애기 입맛. 초장 맛으로 먹어요. 문지윤님, 48개월 조카 데리고 아울렛 왔어요. 장난감 팝업 스토어에서만 2시간 놀았습니다. 아, 기가 쏙 빠지네요. 아, 커피 두 잔째 지금 드링킹 중입니다. 그래도 얘들아, 이모가 최고지. 그래, 이런 이모 없다, 얘들아. 진짜.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 에너지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애들은 안 지쳐요. 애들은 이러고 집에 가서 또 놀자 그럴걸요? 터 놀자. 이제 자야지.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이런다니까요. 와, 진짜. 근데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난 왜 기억이 안 날까? 난 왜 집이 더 좋았던 것 같지? 1667번님. 이번 지방선거 홍보물 봉투 작업 8만 원짜리 알바 갔다 왔어요. 근데 팔목이 너무 아파서 진동 마사지 기계 8만 4천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저 멍청한 거 맞죠? 그래, 옛날에 그래 왜 부업하잖아요. 집에서 저도 어렸을 때 부업하는 거 엄마 도와주고 그랬는데 늘 빡세게 해. 빡세게 할 필요가 없네 사실. 빡세게 해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어. 약값이 더 나가. 대체 무엇을 위한 부업인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우리 좀 약간 이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좀 내 몸 생각하면서 적당히 합시다. 요럴 땐 좀 적당히 합시다. 예?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겠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My Love.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까지 듣고 왔습니다. 4793번님,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엄마가 동글 과자 소분해서 포장하는 거 부업하셨었는데요. 저랑 동생이 하도 집어먹어서 나중에 과자값으로 부업비 퉁치고도 물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이뻐.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들 계속 먹고 있어. 진짜 엄마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노동을 하였는가. 그냥 과자 사주고 말지, 그쵸?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그 그림을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9643번님, 영미 누나, 저희 반찬 가게 하는데 오늘 다들 놀러 가셨나 봐요. 한가하네요. 아 참, 저희도 누나 덕분에 둘째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저희 아내는 영미 누나보다 한 살 많아요. 어머! 뭐 이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니면 뭐 착상 영향력?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저를 보시면서 아, 영미 누나도 저렇게 둘째를 가졌는데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영미 누나도 나이가 있는데 44살이고 그런데 여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어머어머 축하드려요. 예, 일단 결정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두 대가 착상 방송 아니겠습니까? 파이팅 하시겠고요. 송기선님, 저도 오늘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했어요. 근데 집에 안 가고 드라이브 돌고 있네요. 집에 남편이랑 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유가 시대라지만 좀만 더 돌다가 들어가려고요. 어떤 마음인지 영미 씨는 알죠? 그러면 있죠. 아유, 자, 저도 이렇게 라디오 끝나고 저는 바로 이제 딱콩이 하원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육아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매니저가 좀 길을 좀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싸. 정말 쏜살같이 싸서 집에 갈 때는 아 좀만 좀 천천히 가주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죠. 7426번님, 갱년기이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왔는데 두 분이 싸워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싸해요. 이거 어떡해. 나 진짜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여행 보내드렸는데 아 싸웠어 또. 아우 왜 싸우고 그러셔요. 이젠 안 싸울 때 되지 않았어요? 와 그렇게 몇십 년을 함께 사는데도 싸우신다고요? 아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함께 간 저기 사위를 생각해서라도 좀 이제 좀 푸셔요. 에? 아셨죠?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저희는 서연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 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갱년기 겪으신 우리 장인 장모님 싸우신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장모님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가라고 그랬어. 너희들껏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 잘 가라, 잘 가, 잘 가, 잘 가라. 환인제야. 한국 세무사회 오뚜기 칼에 아주 제가 징글징글 징글배려 그냥. 나 갱년기인 거 알아 몰라. 왜 건드려? 어? 포스코 ENC, 브람스 안마의자, 슬림웨이 다이어트. 잘 가라, 잘 가. 정식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주식회사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 회사. 아이고 다 구차러 그냥 갱년기 가니까 날도 덥고 몸도 덥고 지금 아 옆에 치대지 마라 짜증나니까.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포드 IS 동서 저기 사위 그냥 저기 연간 버리고 가자고. 출발해 그냥 출발해 지금 출발하자고. 0785번님 끝까지 웃겨주는 영미 나이스 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매사에 대충대충이 어딨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달려야지. 그쵸? 자, 끝곡 두아리파의 트레이닝 시즌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

0: 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흰구름길. 북한산 둘레길 중에서도 전망이 특히 좋은 곳인데요. 흙길과 나무 계단이 이어져 있어 걷기에도 좋고요. 길 중간쯤 있는 구름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산 능선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흰구름길은 담장을 따라 이어지는 호젓한 오솔길인데요. 천천히 걷다 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화계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꽃과 울창한 숲, 그리고 맑은 계곡 풍경이 어우러진 사찰인데요. 이맘때면 대웅전 앞에 걸린 알록달록한 연등이 참 예쁘다고 하네요. 연등 아래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걷다 보면 흰 구름길이라는 이름처럼 마음도 가벼워지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죠. 하입스의 Go Higher 들으셨어요. 오늘 짧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쉬었어요. 쉬다가 오늘 출근하는 날이니까 출근을 했죠.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참 길거리도 한가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밤에 저도 잠깐 광화문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딜 가나 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정말 많이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날씨가 좋으니까 놓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쉬면서 짧은 연휴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방금 뭐 안영미 DJ도 다 왔다가 가고 또 우리 곧 배철수 DJ는 벌써 오셨죠. 저도 와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오늘 뭐 연휴지만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집에서 좀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쉬시는 분들 편안하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완벽한 하루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님 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 순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3088 쓰시는 분 공휴일인 월요일 사연 보탭니다. 그래요. 월요일 제가 항상 뭐 문자가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이렇게 사연 문자 안 보내는 거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지만 쉬는 날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아무도 안 듣겠죠. 아무도 지금 이거 들을 시간이 어딨어요. 놓으셔야죠.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자 이정단님은 순디 안녕하세요. 비가 오려나 손목이 아프네요. 아 이제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 나이가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려나 이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자 그래요. 오늘 한번 2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이 완벽한 하루를 듣고 계신 우리 소수의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와 즐거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8000번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도 그렇고 듣고 싶으신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쌈머이자, 뿌리담은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샤브올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0: 해나룻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의 나룻살,
0: 덮밥에도
1: 당진의 나룻살,
0: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룻살.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룻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검정치마의 Love is All 들으셨습니다. 6384 쓰시는 분이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오늘도 월요일 공휴일 있지만 대체 공휴일이죠.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동병상련으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순옥님은 순디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고 있는 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자는 아직 소수예요. 그래서 문자의 어떤 그 숫자를 전 카운트를 보면은 아, 아직 소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영숙님, 엄마랑 찜질방 가서 6시간 찜질하고 왕갈비탕 먹고 집에 가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막혀요. 엄마가 DJ 누구냐고 목소리 너무 푸근하고 정감 가서 좋으시대요. 아, 감사드립니다. DJ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MBC FM4U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영숙님 어머니 목소리가 푸근하고 정감 간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2장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니면 뭐 다음에라도 따님하고 커피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1637 쓰시는 분, 순디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오, 여기 튀르키예는 오전 10시 쨍하거든요. 여행와서 문자 보내는 거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봐요. 아, 여행에서 그 또 미니 어플을 켜서 아니죠. 문자를 보내는 거 미니 어플로 이렇게 들으면서 또 문자를 보내신 거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더워요. 좀 더워서 저도 방송 오기 전에 이렇게 강아지들 산책을 좀 하고 있는데 땀을 조금 흘리고 땀이 살짝 걸어다니면 날 정도로 근데 날씨가 좋아요. 햇빛도 좋고 튀르키예에서도 조심해서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제 짧은 연휴지만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많을 텐데 뭐 차가 좀 막히더라도 아니면은 차가 좀 이렇게 쌩쌩 달리시는 분들은 더 기분이 나겠지만 이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스어로우의 노래입니다. 드라이브.

스위스어로우의 드라이브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운전하시는 분들 좀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1482 쓰시는 분이 문자가 덜 가나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요, 문자가 이제 덜 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수만 온다. 1482 쓰시는 분 같은 분들이 지금 막 문자를 막 보내주고 계세요. 아, 제가 또 문자 얘기를 했더니 뭔가 좀 안쓰러운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2355 쓰시는 분, 저희 신랑도 일해요. 외벌이에요. 아, 신랑이 또 대체 공휴일이지만 일을 하러 또 가셨군요. 또 그러면은 신랑이 일하는 동안 좀 있으면 퇴근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일하는 동안 이렇게 또 저녁을 딱 차려놓고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그럽니다. 8921 쓰시는 분, 저 지금 미얀마 대사관 가요. 오, 중고 거래하러. 그렇죠, 중요하죠. 아, 대사관 앞에서 거래를 주로 하시나 봐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중고 거래. 이거 중고 거래를 사는 건지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사거나 파시는 분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분인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거래 잘하시기 바랍니다. 0874 쓰시는 분, 고3

3 아들은 야구 게임. 52세 남편은 엊그제 주치로 거실에서 낮잠 자고. 전 안방에서 조용히 미니 들어요. 아, 각자 이렇게 가족이 연휴를 각자 편안하게 보내시고 계신. 아, 뭐 그것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뭐 연휴라고 쉬는 날이라고 매일 모여가지고 셋이 뭘 한다는 그런 강박은 버리시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거. 혼자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물론 남편분은 혼자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계시지만 그래요.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지 스톤 피처링 앤서니 해밀턴의 Stay for a while 들려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질베르토 질의 파우쿠입니다. 무대, 스테이지라는 뜻의 제목이고요. 81년에 공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질베르토 질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내 음악에는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계를 떠나자고 마음을 먹고 무대를 배경으로 한 노래를 작별 인사 삼아서 썼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발표한 곡이었지만 춤추기 좋은 리듬과 멜로디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질베르토 질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쾌하고 세련된 브라질 펑크로 불리면서 80년대 댄스 클럽을 채웠던 노래 파우크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 질베르토 지일의 파우쿠였습니다. 아주 신나는 곡이죠. 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는 좀 뭔가 이런 신나는 브라질 음악을 들으면 조금 시원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듣기 위해서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질베르토 지일이 되게 고민을 하고 뭔가 음악계를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썼다는 얘기를 듣고 또 들어보니까 조금 아련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뮤지션의 마음은 참 그래요. 저도 질베르토 지일이라는 이런 대가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얻으면 들으니까 참 아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노래는 참 신나고 즐거운 노래입니다. 최정현님이 와 삼바랑 펑크 시원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박인영님 노래 너무 좋아요. 아무런 날도 아닌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요. 아 좋은 노래를 정말 듣고 나서 좋은 노래를 발견하면 정말 사실 특별한 날이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노래 잘 들었고요. 837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바빠서 1년 만에 다시 들으러 왔어요. 근데 1년 전에도 문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문자가 적다고 하시니 응원차 문자 보냅니다. 막상 보내려니 부끄럽네요. 아 정말 1년 만에 오셨군요. 아 1년 만에 저도 문자가 적다고 얘기했는데 딱 그때 8377 오시는 날만 문자가 적은 것 같으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담이고요. 참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8377 쓰시는 분. 왜 1년 동안 안 들어오시는지 바빠서 뭐 그랬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와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8377 쓰시는 분이 오심으로써 이제 문자가 많이 올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요일 뭐 이런 때 와서 연습해 보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문자 매일매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향의 공유로 이수미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걱정을 덜어내고 행복하자.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지금 바비 맥퍼린 아저씨의 다정하고 감미로운 토닥임 공유합니다. 아, 이 노래 그래요. 이 노래 듣고 지금 뭐 뭔가 좀 걱정이 있거나 좀 우울하거나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그러신 분들 이 곡 듣고 좀 툴툴 훌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바비 맥 죄송합니다. 참 멋있게 딱 내가 이렇게 멋있게 딱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정말 이름이 조금 이럴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었죠. 바비 맥퍼린의 노래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수미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들으셨고요. 그 뒤로 선우정아의 상상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이수미님,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상순 세트, 순댓국 밀키트 그리고 커피 드립백 세트 이렇게 두 개. 아, 좋은 선물을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두 개를 다 보내드렸어요. 아, 좋은 곡 취향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882 쓰시는 분, 채널 돌리다가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참 새로운 노래,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노래를 듣는 재미도 있지만 참 익숙한 노래, 예전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 그런 노래들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연히 돌린 주파수를 탁 돌렸는데 내가 좋아했던 노래 딱 나오면은 거기서 탁 멈추게 되죠. 882 쓰시는 분도 그렇게 여기에 탁 90일 정도에 딱 멈추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 그리고 FM4U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102 쓰시는 분, 순디 문자가 소수라길래 보내봐요. 늘 잘 듣고 있어요. 처음 하실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훨씬 안정적인데요. 선곡도 다 좋고 편안해서 좋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주신 분 너무 제가 애정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안정적이 되어죠. 지금도 막 이렇게 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죠. 이 정도 안 좋아지면 안 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10이 있으시는 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주셨으니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3, 4분에는 제가 선물을 좀 좋은 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문자 얘기했더니 막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56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11시, 12시, 2시 다 보내도 소개가 안 되는데 여긴 소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휴일에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다면은 11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맞죠? 그리고 12시 정호의 망곡, 2시 2시의 데이트까지 계속 들으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에 소개되는 곳은 바로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564 쓰시는 분을 이렇게 품어주는 곳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355 쓰시는 분, 세차하러 왔어요. 이런 짧은 문자를 용기를 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제작진이 이런 글을 뒤에다가 써줬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 있는데 저보고 대신해서 놀리라는 건가요? 근데 항상 저도 지난주에 세차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세차 열심히 하셨으니까 바나나 우유 하나 드세요. 바나나 우유 쿠폰 보내드릴게요. 6099 쓰시는 분이 평소에 3남매 학교 후 픽업 가면서 들었는데 오늘은 교복 다림질하며 들어요. 일요일 같은 월요일이네요. 신청곡 해리스타일즈의 워터멜론 슈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곡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첫 곡으로 굉장히 신나는 곡으로 시작했어요. 3부를 랜디 크로포드의 Street Life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1979년 와 진짜 오래됐네요. 1979년 재즈밴드 더 크루세이더스의 곡에 랜디 크로포드가 피처링을 한 곡이죠. 참 예전에도 신나면은 지금도 신나요. 참 신나는 곡입니다. 좀 날씨가 조금씩 여름으로 가면서 이런 신나는 곡들 들으면은 좀 더워서 땀이 나도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완벽한 하루에서도 좀 이렇게 신나는 곡 이제 더워지면서 조금씩 더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557호 쓰시는 분이 가게 출근하는 중이에요. 코노? 코인 노래방? 오, 코인 노래방을 하는 그런 곳이군요. 바빠서 2시간 일찍 나가니 햇님이 반짝이네요. 원래는 좀 늦게 나가셨는데 일찍 나가니까 해가 쨍쨍할 때 나가시는군요. 정말 오늘 마지막 연휴의 마무리로 코너에서 노래 착 시원하게 부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컵라면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이러시다가 배고프시면 하나 탁 드시기 바랍니다. 557호 쓰시는 분 김살랑님, 저는 이 방송이 있는 줄만 알고 듣긴 처음 듣습니다. 공휴일 근무 후 퇴근하며 들어요. 오늘 또 근무하셨군요. 고생하셨어요. 방송이 있는 줄 알면은 한 번쯤 들어볼 만도 한데 지금 처음 들으시다니 정말 김살랑님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아랑곳 않고 안 들으시다가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 듣자마자 제가 바나나 우유 쿠폰으로 달달하게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김살랑님. 자, 3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정식품,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터카, 빙그레,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

장필순의 여행에 이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습관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248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 낮잠 자느라 이제야 출첵요. 늦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쉬는 날 좀 이렇게 푹 쉬셔야죠. 또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쫙 신나게 쉬는 그런 굉장히 좋아요. 낮잠이 참 좋더라고요. 낮잠 짧게라도 지금은 뭐 2488 쓰시는 분은 오랜만에 이렇게 쉬시니까 낮잠 길게 주무셨지만 짧게라도 낮잠을 자는 게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셨으니까 커피 한잔 드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770 쓰시는 분은 대청소하고 샤워하고 듣고 있어요. 아주 오늘 마지막 연휴를 대청소로 또 이제 또 여름 되니까 한번 옷도 정리하고 청소를 한번 하셔야죠.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욕을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달달한 바나나 우유가 최고입니다.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01647 쓰시는 분, 매일 가게에서 듣는 애청자예요. 큰딸이 회사 쉬는 날이라고 가게 도와주러 와서 순디 방송 듣더니 청취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라며 순디 같은 남친 만나고 싶다네요. 아, 그래요. 또 저보다 더 멋있는 남자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647 쓰시는 분, 따님에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357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모네스킨의 베깅 듣겠습니다.

모네스킨의 백잉 들으셨습니다.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김진영 님이 이 곡은 인터넷에서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아웃코스로 다른 선수들 추월을

때 들었던 곡인데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아주 짜릿하네요. 아, 정말 이런 뭔가 스포츠 경기 같은 좀 빠른 그런 경기를 보면서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아주 짜릿할 것 같네요. 막. 아, 잘 들었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0: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19년 오늘 5월 25일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 수상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죠. 황금종려상은 크리스탈 받침 위에 황금종려 나뭇잎 장식이 올려진 독특한 모양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황금종려상의 종려나무 잎은 24K 순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야, 저도 지금 그 사진을 띄워줘서 그 종려나무, 그 황금종려상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야, 저 정도면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 금값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황금종려상이면은 황금종려상은 정말 그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이잖아요. 그런 상에 저 순금을 안 쓰고 그냥 모조로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순금을 이렇게 순금이 아니라 이렇게 도금을 쓴다는 건 그 황금종려상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명예로운 그 상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참 맞아요. 비싸겠죠. 하지만 황금종려상이라는 그 영화계에서는 순금 하나 그거 몇 돈 준다는 게 그렇게 뭐 엄청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황금종려상 거기는 딱 순금을 해야지 뭐 아카데미상 같이 진짜 엄청나게 큰 그런 거에 순금을 하긴 좀 무리가 있다 싶지만 저 정도는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로 오늘 긍정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황금 종려상의 종려나무 잎은 24K 순금이다. OX.

장순 퀴즈에 이어서 The Cloud Room의 Hey Now Now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순 퀴즈 황금 종려상의 종려나무 잎은 24K 순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그래도 황금 종려상인데 순금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도금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O로 찍었습니다. 몰라요. 저 사실 어떻게 생긴지 잘 몰랐는데 아까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냥 받았다고만 알지 그런 걸 그렇게 유심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박현진님은 정답 O. 명색이 황금 종려상인데 설마 순금이 아닐까요? 도금이면 도금 종려상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정말 박현진님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황금, 아니 근데 황금색, 황금색 종려상, 그냥 황금색 종려상 이걸로 바꾸든지. 골드 컬러 종려상 이렇게. 5676 쓰시는 분 정답 오. 순디 따라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7597 쓰시는 분 X. 절대 아니다. 왜 절대 아니에요? 뭐 너무 비싸서? 김점선님은 X입니다. 순금이면 도둑 맞기 쉽습니다. 그런 거, 그게 무서워서 순금을 안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모형으로 주고 순금 쿠폰을 줄 수도 있어요. 상이니까 모형으로 주고 도금으로 주고 순금 쿠폰을 그만큼. 저도 궁금하네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네요. 황금 종려상의 종려나무 잎은 24K 순금이 아닙니다. 황금 종려상의 종려나무 잎은 100% 순금이 아닌 트로피 제작에 적합한 18K. 18K였군요. 옐로우 골드로 제작됩니다. 트로피 가치는 약 2천에서 3천만 원대로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곰상이나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이 금도금된 트로피로 수백만 원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도 옐로우 골드 18K로 해도 이게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비싸군요. 어차피 이 정도 줄 거 순금으로 해도 괜찮죠. 순금

경우에 75%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순금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아 이게 뭐 트로피 제작하는 데는 좀 이게 순금은 좀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X.

게시판에 올려놓고요. 박효정님이 시청해 이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원래 우리 김현철 씨의 곡인데 로이킴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왜 그래?

브레이킴의 왜 그래에 이어서 856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제시 제이 피처링 B.O.B의 프라이스택. 아,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너무 좋습니다. 8323 쓰시는 분이 순디, 저 운전 3년 차인데요. 드라이브하기 좋은 음악 연달아 나오네요. 아, 이렇게 또 운전할 때 사실 초반에 제가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고 초반에는 운전할 때 좀 위험했어요. 좀 졸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근데 특히 또 이런 여름에는 또 계속해서 신나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운전하기 좋은 음악이 굉장히 빠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느린 음악도 아니고 이런 미디움 템포가 아주 운전하기가 좋아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너무 빠른 곡이 나오면은 막 밟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요. 8323 쓰시는 분 운전하다가 혹시 졸리시면은 드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200 쓰시는 분 순디님,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매일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어 문자 보내봅니다. 순디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차분한 목소리와 음악 선곡에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아, 참 이렇게 또 처음부터 제가 처음 시작한 거라면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신다니 정말 오늘 그런 분들이 많네요.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 듣는데 계속해서 듣는데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있어요? 어떻게 참고 안 보내지? 난 정말 1200 쓰시는 분도 정말 굉장한 인내심을 가진 분이에요. 저 좋은 음악 나오면 손가락이 막 핸드폰을 막 가거든요. 아, 근데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내야 이렇게 순댓국 밀키트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냈

0: 1209 쓰시는 분.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문정희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도 용기 내봐요. 순디 반가워요. 편안하고 적당히 즐겁고 얌전하지만 흥이 있는 고양이 같은 방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용기 잘 내셨습니다. 용기 내셨으니까 제가 문정희 님께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6378 쓰시는 분, 여기 숨은 청취자입니다. 일 특성상 5월은 바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378 쓰시는 분, 5월 바쁘다고 하니까 혹시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럼 6378 쓰시는 분은 6월 달에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달에 정말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제가 5월 달 바쁘다니까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바쁠 때. 그래도 배고프지 않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지만 하루 먼저 만나는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도 와서 좋은 음악 듣고 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난파란의 디지 러브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 저 왜 이러는 거죠? 출장길 호텔방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무슨 일로 와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 이거 무슨 병일까요? 아, 당신은 그 영혼 상실증에 걸렸네요. 의사는 믿기 어려운 진단을 하며 환자의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 지금 환자분 안에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주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금 어디에선가 떠돌고 있는 상태예요. 틀에 박힌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던 남자는 그날부터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장 못했던 일을 합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일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른을 위한 아름다운 그림책, 잃어버린 영혼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몸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하는 영혼의 소유자.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쉬 루이스 앤더 뉴스 하트 앤 소울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더운데요 하고 5970번으로 아, 오늘까지 쉬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오늘까지 쉬는 분들 많으십니다. 뭐 저도 생방으로 나왔습니다. 예. 쉬는 분들은 그냥 쉬시라고 그러고요. 예.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근무하죠. 뭐. 아, 쉬면서 들으셔도 괜찮고요. 예.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 하트 앤 소울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IS 동서 멕시칸 백조 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빌리 오션 캐리비안 퀸 들었습니다. 966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인숙 씨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와 음악도 목소리도 시원하다고. 뭐 시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뭐 빌리 오션이잖아요. 오션. 그리고 캐리비안.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카리브해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못 가봤네, 못 가봤어. 아, 이건 앞으로도 못 가볼 것 같은데 이제. 네. 아, 너무 멀어가지고요. 빌리 오션, 캐리비안 퀸 들었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이고요. 사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김민지 씨는 뭐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휴이 루이스가 휴이 루이스로 들렸어요. 이게 휴이 루이스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면 그렇게 들립니다만 이게 붙여 읽으면 휴이 루이스로 들려야 정상이에요. 예, 라라랜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저 우리는 라라랜드 이렇게 발음하지만 그쪽 친구들한테 발음하라고 하면 다 라라라랜드라고 발음합니다. 이것도 휴이 루이스가 예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야 맞는 거예요. 뭐 불만 있으시면 또 보내시고요. 예. 야, 6745번으로 리버풀에 계시네 지금. 예, 리버풀. 비틀즈 동상 옆 벤치에서 백햄 듣기 클리어. 사진 3장 보내주셨네. 와, 여행 잘하고 오십시오. 네. 자, 8665번으로 너무 오랜만에 신청곡 보내 죄송합니다. 아이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하트의 연주한 노래 매직맨.

0: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들었습니다. 970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내일 Mr. Blue Sky, Electric Light Orchestra.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하트의 Magic Man이었고요. 6044번입니다. 혓바늘은 좀 나아지셨나요? 예. 이 혓바늘 이슈 있은 게 요즘 방송 안 들으셨구나. 이거 한 3주도 넘은 것 같은데, 3주는 된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 이거 안 나오면 이건 문제죠. 큰일이죠. 예. 상태 괜찮습니다, 지금. 야, 5724번으로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포터블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입해서 추억이 깃든 카세트 들어보는데, 와, 생각보다 재미가 있네요. 송골매 9집도 중고로 구했어요. 그나마 매물이 있는 건데 19,000원에 구했습니다. 1, 2집은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고가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하긴 뭐 저도 없어요. 네. 이게 뭐야? 송골매 2집 카세트 테이프 19만 5천 원? 어휴, 이걸 누가 사요? 19만 5천 원. 이렇게 비싸? 아, 이거 좀 많이 모아놓을 걸 그랬네.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1: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음악단 연희단 83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0: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해를 피하기 바빴지만 내일은 비를 피하기 바쁘겠습니다. 지금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밤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부와 제주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 최대 100mm가 넘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는 최대 2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20에서 80mm 안팎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벼락과 돌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내려졌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린 아들을 강가로 데리고 간다. 아빠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강가를 그냥 걷다가 이윽고 멈춰 서서 흐르는 강물을 함께 바라본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캐나다 시인 조던 스콧은 어릴 때 아빠가 강가에서 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증언한다.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영화 킹스피치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인은 아빠 덕분에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유려한 강물을 시어로 되살려낼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줄곧 똑바로 말해라 윽박지르는 아빠 때문에 더 겁에 질리고 위축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말을 더듬고 만다. 콜린 퍼스에게 아카데미상을 비롯해 나무 주연상을 여러 남겨준 영국 왕 조지 6세 역은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속상한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말을 더듬으면 그가 뛰어난 능력과 권력을 가졌어도 어딘가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논리정연한 사고도 더듬는 말 앞에서 무력해진다. 2024년 안데르세상 수상작인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말을 더듬는 아이가 강물을 보며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른 이들과 다른 자신을 긍정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굽이치고 부딪히고 부셔져도 쉬지 않고 계속해 흐르는 강물은 잔뜩 웅크려 돌멩이처럼 굳어지려던 마음을 그만 속박에서 풀려나게 한다. 더듬거리고 느리게 말해도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다. 첫수는 오늘 말 잘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의 위상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조지 6세 시대엔 아무리 왕이어도 말을 더듬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 큰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시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 더듬는 버릇을 교정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말을 할 때마다 단어가 엉키고 소리가 제대로 튀어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준다. 말은 천상유수지만 속이 텅 빈 사람들 천지인데 눌변이지만 그 말의 깊이와 무게가 남다른 사람은 주목을 끈다. 아버지는 아이가 말 더듬을 고치기보다 자신의 말하기 방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핑크 플로이드 Keep Talking 들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Keep Talking. 자, 6시 41분 54초 막 지났습니다. 7292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와, 오늘 휴일이라 회사 서핑 동호회에서 1박 2일 양양에서 서핑하고 서울 돌아가는 길에 다 같이 차에서 백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는 친구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굿즈 후드티를 입고 있을 정도로 찐팬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오, 와우. 다섯 분이 지금 와, 서핑보드 위에서 앉아서 찍으셨네, 이건. 예. 파도가 어떻게, 예, 할만했습니까? 서핑이라는 게 원래 파도가 있어야 되잖아. 오. 고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 자, 이시정 씨가 정해 주신 음악. 마이클 잭슨. In the Closet.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30kg였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이태정 씨, 또 0677번, 5783번, 레이디 가가, The Edge of Glory입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럼.
1: 앨런 워커. 더 드럼 들었습니다. 예. 여가수 목소리는 크리스틴 카펜터입니다. 앨런 워커의 더 드럼. 유은미 씨. 아, 딸이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게 된 음악이라고요. 예. 야, 괜찮네요. 예. 음악 한 곡으로 모녀 대통합. 고맙습니다. 자, 오늘까지 연휴인데 저는 일하고 있네요. 그래도 음악이 있어 좋은 날, 기쁜 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은 방송만 듣는 것 같아서 다른데 외도하고 왔습니다. 아, 역시 백캠 듣는 이유가 있군요. 다른 방송에 비해 알찬 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송에 비해서 알차지는 않습니다. 예. 알차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할 거예요. 예. 자기 취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지. 아이, 그럼요. 예. 저희 뭐 알이 없습니다. 예. 8325번 고맙습니다. 아무튼 자,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0: 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네.
6: 김세윤 씨는 혹시 프랑스 깐느에는 다녀오셨는지요?
7: 한번 가봤습니다. 10년 전에. 2016년.
6: 좀 자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7: 아유, 한번 간 게 어딘가요?
6: 아, 그래요? 네.
7: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이겠죠.
6: 아, 최근에 뭐 깐느 영화제 기사들이 뭐 많이 나가 쏟아져가지고요.
7: 제가 10년 전에 깐느 갔을 때가 나홍진 감독, 연상호 감독, 박찬욱 감독이 깐느 갔을 때예요.
6: 그래요? 야, 요거.
7: 공교롭게도 10년 만에 이번에 세 명의 감독이 깐느에 갔잖아요.
6: 그러네. 박찬욱 감독은 뭐
7: 심사위원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가씨로 경쟁 부문 갔고,
6: 네네.
7: 나홍진 감독은 곡성,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 그렇게 세 편이 2016년 깐느에 갔었거든요.
6: 네.
7: 근데 이번에 또 그 세 명의 감독이 깐느에서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10년 전 그대로가 재현되고 있더라고요.
6: 아니, 저는 요 근자에 진짜 깜짝 놀란 게,
7: 네.
6: 그 SNS에 누가 이제 올렸더라고요.
7: 네.
6: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에서 이번에 문화훈장 받았잖아요.
7: 네네, 훈장.
6: 그 문화부 장관일 거예요. 예. 문화부 장관이 그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 코멘트 한 게 있는데,
7: 네.
6: 아, 놀랍던데, 야, 프랑스란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네.
7: 뭐 철학자 이름 나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6: 그렇죠.
7: 얼핏 기억이 나는.
6: 대단하더라고요. 네.
7: 축하드립니다.
6: 네네.
7: 박찬욱 감독님.
6: 아니, 그럼 뭐 백햄 절친인데.
7: 네.
6: 아, 지금 참. 연상호 감독 영화
7: 군체는
6: 개봉한 거죠?
7: 이미 100만 명 넘었고요.
6: 아, 벌써요?
7: 네. 지금 120만 명도 이미 넘었다고 들었고.
6: 지금 박스오피스 1위예요?
7: 네네. 잘 되고 있습니다.
6: 잘 되고 있네.
7: 네. 한국 영화계가 오랜만에 그래도 잘 되고 있고요.
6: 나홍진 감독 영화는 아직 개봉 안 하는
7: 아마 했죠? 여름이나 돼야 될 거예요.
6: 아, 한참 더 있어야 돼요?
7: 얘기 나온 거로는 7월인데.
6: 아.
7: 네. 7월에 하면 다행인 게 아닐까.
6: 자, 그럼 오늘 영화는 뭡니까?
7: 오늘 영화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6: 네.
7: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게.
6: 얘들 그 스타워즈에 나왔던 애들 아니에요?
7: 이게 원래 제목은, 원래 그 영문 제목은 앞에 스타워즈가 있어요.
6: 스타워즈
7: 땡땡,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인데.
6: 스타워즈 시리즈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7: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굳이 그걸 내세워 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로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근데 스타워즈 시리즈는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6: 네.
7: 우리가 보통 그 스타워즈는 지금 너무 많은 작품이 나와 있어서 사실 이제는 저도 막 헷갈릴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큰 좀 줄기만 정리해 보면 보통 오리지널 3부작이라고 하는 세 편이 있죠. 옛날 77년에 새로운 희망, 80년에 제국의 역습, 그리고 83년에 제다이의 귀환. 이 이제 세 편이 보통 오리지널 3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 네.
7: 그로부터 이제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1999년에 조지 루카스가 갑자기 그 전에 있던 3부작에게 에피소드 4, 5, 6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이제부터 내가

0: 여러분께 선보일 세 편이 그 앞에 이야기다. 아. 그래서 프리퀄 3부작이다. 네네. 그래서 에피소드 1, 2, 3를 이제 차례로 개봉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위험, 클론의 습격, 시스의 복수.
1: 음흠.
0: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오리지널 3부작의 앞선 이야기를 이제 조지 루카스가 그렇게 세 편을 만든 거예요.
1: 네.
0: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일단 오리지널 3부작은 워낙에 뭐 스타워즈의 인기가 있게 만든 그 시작이었고, 조지 루카스가 사실 오리지널 때 1편밖에 연출을 안 했거든요.
1: 예.
0: 나머지 2편, 3편은 감독이 달라요.
1: 어. 그러니까
0: 본인이 다 그 세계관을 설계하고 뭐 시나리오 쓰고 했지만 직접 연출한 건 한 편이었으니까 그 한을 풀듯이 이제 프리퀄 3부작을 3편도 연출하면서 자, 스타워즈 짠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저도 괜찮았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프리퀄 3부작이 약간 좀 지루한 감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시퀄 3부작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오리지널 3부작의 이제 그 뒷얘기 또 세 편이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깨어난 포스, 라스트 제다이,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연출의 통일성도 사라지고 감독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 스타워즈 팬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스타워즈 팬들끼리 싸우고 이 영화 괜찮지 않아? 무슨 소리야? 뭐 약간
1: 뭐 하는 짓이야? 막 이거
0: 약간 좀 그 지경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스타워즈로 돈을 벌 생각에 너무 많은 시리즈를 펼쳐내고
1: 네네.
0: OTT에서도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또 스타워즈 스핀오프라고 그래서 로그원, 한솔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물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1: 필요하죠. 예.
0: 언제적 스타워즈가 아직까지 스타워즈야. 그리고 예전 거를 안 보면 이제 그 뒤에 거 이해 못해. 뭐 약간 이렇게 되면서 진입장벽이 생겨버린 느낌. 그래서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는 작품이 2019년인데 그 뒤에 극장에서 개봉한 스타워즈가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1: 네네.
0: 그런데 2019년 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하면서 스타워즈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조용히 OTT 시리즈로 만달로리안이라는 시리즈가 시작합니다.
1: 만달로리안.
0: 2019년에 예. 이게 그야말로 스타워즈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시즌3까지 나오고 급기야 그 만달로리안의 극장판이 이번에 이제 개봉을 하는 거고요.
1: 네네.
0: 그게 바로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의 좀 심폐소생 같은 작품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영화를 본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고
1: 재밌어요?
0: 이 영화 이 만달로리안 시리즈를 만들고 이번 극장판까지 만든 사람의 이름이 존 파브로라는 감독인데
1: 아, 예, 존 파브로
0: 바로 그 마블의 신화가 시작된 아이언맨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이고요.
1: 네.
0: 어벤져스 시리즈의 또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본인은 직접 뭐 그 작품들에 출연하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다 죽어가던 스타워즈 아 이렇게 말하면 스타워즈 팬들 또 화낼 텐데 죄송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약간 좀 분열 상태에 있고 멘붕 상태에 있던 스타워즈의 심폐소생을 해낸 주역으로 좀 박수를 받으면서
1: 네.
0: 이 사람이 이제 극장판을 이번에 만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좀 공감이 갔던 게 우리가 스타워즈를 처음 볼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존 파브로 세대 우리 다 어릴 때였다. 어릴 때 극장 가서 스타워즈 처음 보고 얼마나 재밌었냐.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작품이다.
1: 아.
0: 지금의 좀 젊은 관객이나 어린 관객이 기존의 스타워즈를 한 편도 보지 않은 사람조차 새롭게 스타워즈라는 어떤 세계관의 매력을 느낄 만한
1: 네.
0: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든 게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라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공감하게 돼요. 저 약간 예전에 스타워즈 처음 볼 때의 그때의 느낌으로 좀 돌아간 느낌이고 제가 아까 그 프리퀄 3부작 조지 루카스가 직접 만들었다는 프리퀄 3부작에 대한 저의 순전히 개인적인 불만은 영화가 너무 진지하고 무거웠거든요. 제가 봤던 오리지널 3부작은 물론 진지한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머러스하고
1: 예.
0: 약간 좀 경쾌한 그냥 어드벤처 물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본 기억이 이게 프리퀄 3부작에서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만달로리안과 그로그가 오리지널 3부작처럼 그때 좀 경쾌함을 좀 되찾은 느낌이 있어서 반가웠고요. 결정적으로 그러고

0: 라는 캐릭터가 너무 귀엽습니다. 오. 이게 성공 요인입니다.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라는 건 오리지널 시간대로 치면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오리지널 3부작과 그 뒤에 나오는 시퀄 3부작 그 네. 뒷이야기의 사이 정도의 시간대예요. 그 사이 정도의 그 틈새를 파고든 시간대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데 만달로리안이라고 하는 만달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그 인물의 예. 이름은 딘 자린이라는 인물인데
1: 딘 자린
0: 현상금 사냥꾼이에요. 홀로 움직여요. 네, 마치 그 서부 영화의 외로운 총잡이처럼 예. 혼자 현상금 사냥꾼으로 우주를 떠돌면서 수배자를 잡아들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잡아야 되는 타겟 가운데 그로그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 그로그가 뭐냐면 요다 있죠.
1: 네네.
0: 요다의 어린 버전입니다.
1: 아.
0: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잡는 게 아니라 키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공개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워즈의 그 요다의 어린 시절이냐는 그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요다와 같은 종족의 그냥 어린아이. 새로운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실제 나이는 50살이지만 요다 종족은 인간의 나이에 한 10배라고 치면 되니까요. 인간 나이에 한 5살 정도의 귀여움을 보여주는 나이 쉰의 이 요다 종족의 그로그라는 캐릭터가 결정적으로 너무 귀여운 바람에 이게 OTT 시리즈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그 귀여움 그대로 극장판으로
1: 네.
0: 이번 주에 개봉하는 게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입니다.
1: 네. 음악을 한번 듣죠.
0: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스 짐머의 이름이 좀 흐릿해졌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큰 영화에는 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루드빅 괴란손이라는 네. 이 영화 음악가가 이번에도 음악을 맡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그 오리지널 시리즈의 테마곡
1: 네.
0: 더 만달로리안이라는 테마곡이에요. 이 바로 같은 테마곡을 살짝 변주해서 이번 영화에도 쓰고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TV 시리즈 만달로리안의 그 메인 테마 가져왔습니다.
1: 루드빅 고란손
0: 네.
1: 더 만달로리안 듣겠습니다.

0: 네, 더 만달로리안 들었습니다. 루빅 고란손. 자, 오늘은 영화 스타워즈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네.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1: 네, 이게 외국에서도 이게 처음에 이 만달로리안 OTT 시리즈가 공개된 뒤에 많은 이야기, 제가 이제 좀 전해드린 이야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이 작품을 보기 전부터 약간 기대했던 건 제가 마블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 취향하고 제일 맞았던 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였거든요.
0: 저도 그 영화 아주 재미나게 봤어요.
1: 네, 약간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느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옷을 입은 스타워즈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스타워즈 처음 볼 때 같은 그냥 경쾌하고 재미있는 어드벤처물이라는 느낌이 강해져서 그게 좀 굉장히 반가웠고요. 광선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귀여움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이 그로그라는 이 요다 종족 캐릭터가 보여주고 있고요. 왜 이렇게 특히 귀엽나 했더니 우리가 언젠가부터 뭐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캐릭터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네. 캐릭터들을.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그 인형을 움직여서 찍는.
0: 아하.
1: 네. 마치 그 옛날에 ET 시절의 그 기법인데 그거를 훨씬 발전된 기술로 훨씬 더 정교하게 조작하는.
0: 예.
1: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그로그 캐릭터, 그러니까 퍼핏을 갖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는 묘한 그 아날로그적인 질감이 그리고 완전히 매끄럽지 않은 동작이어서 더 귀여워지는 순간들이 좀 만들어지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워즈가 오랜 역사를 가져오면서 또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너무 많은 지식을 사전 지식을 쌓아야만 즐길 수 있는 시리즈처럼 되어버리던 시점에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어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서
0: 이 앞에 뭐 영화들 전혀 안 보고 가도 재밌다는 얘기죠?
1: 물론 그걸 다 알면 더 재밌겠지만 그걸 몰라도 그냥 이 작품 자체로도 특히 아이들하고 보아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만한 영화가 나온 거고요. 네네. 저 사실 OTT 시리즈를 아직까지 안 봤었거든요. 뒤늦게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OTT 시리즈가 지금 시즌3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 이야기 자체는 그 시즌3 이후의 이야기가 이번 극장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시리즈 시즌3를 안 봐도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시리즈 하나도 안 봤는데도 그냥 재밌었어요.
0: 재밌다.
1: 네. 네, 그래서 재밌는 오락 영화입니다.
0: 네. 네. 자, 영화 스타워즈 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소개해 주셨고요. 음악 네. 듣는 맞추죠?
1: 그래도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 있는데 이 음악을 안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존 윌리엄스의 그 스타워즈 그 테마를 네. 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네.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존 윌리엄스 그리고 빈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 들으면서
1: 네.
0: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내일은 튼튼한 우산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남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전국적으로 요란한 비가 오겠는데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튼튼한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도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100mm 이상 오겠는데요. 특히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예상되고 제주 산지는 최대 250mm 이상, 그 밖

0: 지방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 이후로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브루노 마스. 차차차 들었습니다. 844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2022년에 아들 대학 입학했을 때 한번 소개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1: 오.
0: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4년 정도? 예, 4년 조금 넘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브루노 마스의 차차차 들었습니다. 자, 7시 35분 33초 막 지났습니다. 03

05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아니 가까운 데 계시네. 아, 상암 옆 난지 캠핑장에서 솔캠 하면서 백캠 듣고 있습니다. 예. 아, 좋아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밤에는 비 안 오는 거죠? 캠핑하고 있는데 비 오면 야, 또 피곤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운치가 있나? 예. 그래요. 예, 캠핑 잘 하시고요. 신청곡도 하셨는데 요거 예,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오늘 안 되면 또 3개월 안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836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사브리나 카펜터 테이스트.

네, 에드 시런의 드라이브 들었습니다. 3777번. 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이권희. 오, 아침에 이름이 이권희예요? 아니면 이권이예요? 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이권이예요. 이름이 이권일 수도 있고 외자일 수도 있고 이권희일 수도 있고. 아, 어렵네. 에드 슈런의 드라이브. 앞에 들으신 음악은 사브리나 카펀터의 테이스트였고요. 토요일부터 군산에 여행 와서 좀 전에는 은파 호수공원 한 바퀴 뛰고 와서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와서 백캠 듣는데 아,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다는 걸 새삼 느껴요. 김영우 씨. 네.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아, 그럼요. 예. 국내에도 좋은 곳이 정말 많죠. 자, 좋은 곳에서는 역시 백캠이죠.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이경진 씨가 청해 주신 Red Hot Chili Peppers, Dark Necessaries.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저도 캠핑 중이에요 하고 류경민 씨가, 아,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뒤처리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라 아무 생각 안 하고 즐기는 중입니다. 살짝 흐려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내일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온대요? 오, 그러면 조심하셔야겠는데. 자, 아까 저 난지 캠핑장에서 혼자 캠핑하시는 분, 0305번 청해주신 실베스타의 You Make Me Feel.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자, 오늘은 남태정 PD가 수고했습니다.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처음 연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항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새로운 인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감정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겁이 난다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찾아가 새소리를 듣는 것.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 새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배경음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신체와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특히

종달새 같은 야생 조류가 내는 소리는 일정한 고주파 구조로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의 뇌가 안전한 환경을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심박수와 긴장 상태를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밖으로 나가 걷기 좋은 날들입니다. 새소리가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미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야생 조류의 소리가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는 얘기 해드렸고요. 손자연님께서 어쩐지 자연 속에서 맞이하는 아침에 듣는 새소리는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 새소리가 참 좋았어요. 자연의 풍경과 함께 듣는 모든 소리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밤마다 우는 새가 있는데 되게 정확하게 음정을 늘 똑같은 음정으로 내가 음을 쳐서 맞춰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뭐 라라라파 라라라파 이렇게 계속 내요. 아 근데 밤에 우는 새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맨날 뭐라 하고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감신경계 검사해본 분들 계세요? 저는 이거를 얼마 전에 자율신경계 검사인가? 그걸 하니까 이게 나왔는데 부교감신경계가 거의 대부분을 그 활성화의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아 나는 약간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를 뭔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지금 너무 시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잘 생성을 못하고 계속 나 스스로를 차분하게 만들려는 브레이크만 계속 잡혀있는 형국이라나요? 아, 참, 아, 그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음악도 좀 그런 종류 많이 좋아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히려 도파민도 좀 자극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3, 4부에는 절찬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이랑 문학 한 편 들춰보고 거기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 사연 받을게요.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대체 공휴일입니다. 오늘 부엉이들은 뭐 하면서 보냈는지 별밤에 얘기해 주세요. 쉬는 월요일이라서 특별한 데 다녀오신 분 아니면 평소처럼 출근한 분 그거 말고도 아무런 할 얘기나 신청곡 보내고 싶은 분들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빌리 아이리쉬의 Birds of a Feather 듣고 오셨는데요. 와, 지금 윤무부엉이가 오신 것 같아요. 윤무부 교수님이세요? 제가 아까 제 집 근처에 밤마다 어떤 일정한 음으로 계속 우는 새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만 듣고 제가 약간 후후후후 이런 식으로 좀 음이 있다고 라라라파 이런 느낌이었나 했었는데 7911님이요. 그 정확한 음으로 우는 새 검은 등 뻐꾸기예요. 미레레시로 옵니다. 와 대박인 게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이 음이 너무 정확히 맞아요. 뭐 미레레시가 될 수도 있고 뭐 파미미 도가 될 수도 있는데 뭐 후후후후 이거예요. 정확해. 1도 그 다음에 3도로 떨어지는 후후후후 계속 이렇게 울어요. 너무 신기해.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검은 등 뻐꾸기가 이렇게 음을 맞춰서 1도 그 다음 3도 이렇게 이 말이 되나? 와 절대 음감 새들이 있네. 여름철 새고 5월 중하순 무렵부터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등만 검은가? 이름이 검은 등 뻐꾸기인데 진짜 또 덕분에 알아갑니다. 한번 검색해서 얼굴을 익혀봐야겠네요. 김미연님께서 아침부터 베란다 실외기에 비둘기 둥지 발견하고 기함해서 하루 종일 둘기란 싸운 저로선 새 얘기가 반갑지 않아요. 찾아보니 부엉이 독수리 사진 붙여놓으라고 해서 고민 중이에요. 대장부엉 사진이라도 붙여야 되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둘기라 너무 싸웠어요. 아이고야. 옛날에는 참 비둘기가 집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어릴 때 저는 물론 어른들은 엄청 싫어했어요. 예. 그리고 그땐 비둘기도 다 하얗거든요. 어느 순간 좀 약간 총천연색이 되면서 그리고 애들 성격도 이게 진화한 거겠죠. 자동차가 가도 비키지 않고 위풍당당해지면서 조금 무서워지긴 했어요. 저도. 근데 걔네들이 부엉이랑 독수리 사진에 속을까요? 그래도 해보죠. 한번 해보고 후기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대체 공휴일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볼게요. 임가연님은 오늘 처음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인데 간만에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바람에 별밤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공부하려고요. 라고 고3 보이가 보낸 사연 중에 가장 여유롭습니다. 그래요. 조금 오늘 같은 날도 하루쯤 있어줘야 다음 또 공부 효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고동현님은 오늘은 학원 휴강인데 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카페 가서 공부했어요. 이제 시험이 두 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달려볼게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래요. 두 달 동안 후회 없이 노력하고 진짜 그에 걸맞는 혹은 그보다 더 좋은 결과 얻어내 봅시다. 노래 들으면서 또 부엉이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청곡도 좋고요. 다비치의 팡파레.

다비치의 팡파레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정승원의 신곡입니다. 마치 오늘처럼 함께 들었습니다. 2호 사모님께서요. 오늘까지 어마무시한 연휴 장사 파바박 하고 남편이랑 드라이브 겸 타지역 대형마트 가서 신나게 장 보고 이제 집 가는 길이에요. 이 완전 타지역까지 가서 대형마트 가셨으면은 그 구비를 어마어마하게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은근 저는 아직 이 나이가 돼도 이제 와

짱창 쟁일 때 그 재미가 있던데 2호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하셨다니 진짜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그리고 5925님 저희는 지금 제주예요. 오늘부터 비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쳐줘서 하늘에게 고맙다고 계속 인사했네요. 내일은 강풍에 호우주의보라고 해서 마트에 슬리퍼 사러 가는 길이에요. 너무 고마운 제주의 하루입니다. 내일도 비가 조금만 와주길. 아, 여행으로 내려가신 거죠? 세상에나. 이게 남부지역에 좀 더 강수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 쪽은 강수량 보니까 일단 적기는 한데 아무튼 강풍까지는 안 불어야 될 텐데요. 여행이라면 말이지요.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건 그래도 추억이 될 수는 있는데 바람까지 불면 좀 곤란하지요. 노래 하나 듣고 2부로 올게요. 조슈아 바셋의 Anyone Else.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내 하루는 비슷하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인사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드럽게 통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고객 입장에선 불만사항을 갖고 있다 보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상담사인 나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10년간 일하다 보니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을까? 집에 오면 입을 열기도 싫어서 가족들이 오늘 어땠냐고 물어도 맨날 똑같이 뭐 하고 다음 말을 차단해버린 것 같다. 누군가의 불만을 듣고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은 항상 뒤로 밀어둔 채 살았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보려고 한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좀 그러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 넘기지 말고 식구들과 나누기도 하면서 말이다. 내 목소리가 꼭 고객을 위한 안내 멘트로만 쓰일 필요는 없으니 가끔은 내 마음을 전하기도 해야겠다.

태연의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박영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키우고 생활비 보태기 위해 시작한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내고 나면 집에 와서 식구들이랑 대화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어요. 제 목소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쓰이는데 정작 그걸로 제 마음을 말하는 데는 너무 인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그날그날의 제 기분을 얘기하면서요. 너무 잘 결심하셨어요. 진짜 이 난도 높은 직종 떠올릴 때 항상 꼽히죠. 상담사, 특히 뭐 고객센터에서 가장 예민하고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짜증이 잔뜩 나 있는 고객을 이 진짜 전면에서 받아주셔야 되는 일인데다가 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도 이게 서비스라는 개념을 너무 위와 아래라는 개념으로 착각하시면서 그 상담센터 직원들을 좀 하대하는 식으로 좀 이상한 그 세계관이 아직 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긴 하죠. 그게 현실이죠.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9929님이요. 조금 전 사연 저 같아서 왈칵 눈물 났어요. 18년 동안 고객센터 일을 하다가 한 달째 병가로 쉬고 있는데 너무 공감 가는 얘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병가는 어떤 일로도 내시게 된 겁니까? 지금 좀 나아지셨는지요? 그래요. 또 뭐, 사실 여기 이렇게 좀, 저도 좀 굉장히 감정적인 고객인 적이 없었겠냐 하면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일단, 뭔가 이게 이렇게 내 말, 나는 이미 이 앞에서도 충분히 막 이걸 다 해결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은 그 상담사는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참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진짜. 근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생각은 여기 별밤에 와가지고 상담사 직업, 갖고 계신 분들 사연 보면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 나도 맨날 나는 정당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또 너무 감정을 또 표출했던 건 아닌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나도 정말 못난 사람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님, 항상 그냥 일할 때는 최대한 본인이 아니라 박영순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상담사 1로서 일을 하는 식으로만 언어를 사용하시고 박영순으로서 하는 모든 이야기에만 마음을 꼭꼭 담아가지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주시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임영웅의 온기 듣겠습니다.

0: 임영웅의 온기 이어서 권진아의 론리 나잇 듣고 왔고요. 9775님이요. 안녕하세요, 대장부님. 콜센터 상담사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변명을 하자면 저도 지치고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사연을 들으면서 가족에게는 친절하지 못한 제 스스로를 되돌아 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부엉이들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 응원 받고 9775님께 더큰 응원 드립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밖에서는 그냥 사회화된 자아로서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약간 가면을 쓰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예, 어떤 사회적 얼굴과 태도와 표정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잘 이제 훈련이 되면은 쓰고 있을 땐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그게 탁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거웠었는지가 그제서야 느껴져요. 아, 이 가면 되게 무겁고 피곤했구나, 답답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지쳤던 내 영혼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좀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보일 때도 있지요. 모두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서 가장 좀 연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좀 이렇게 신경질적이어지는 거는 연습을 해서라도 고쳐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 없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다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7252님. 자동차 무선 연결이 갑자기 끊겨서 퇴근길에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어봤더니 별밤지기가 김인아님이셨군요. 왠지 반갑고 퇴근길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 김에 자주 봐요, 우리.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425님인데요. 아침 8시 가까이 누워서 뒤척이다가 사과, 빵, 커피로 아침 때우고 이후부터 종일 간식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먹고 뒹굴고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오후 5시부터 피곤하더라고요. 쉬는 게 아니란 말이 생각나면서 귀중한 대체 공휴일을 너무 의미 없고 아깝게 보낸 것 같아서 후회됩니다. 그런데 마침 라디오를 켜는 순간 별밤과 함께하게 되어 오늘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아, 근데 뭔지 너무 알아요. 이게 또 너무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어도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희한하게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조금 움직여주는 게 푹 쉬는데 더 도움이 되는 아이러니하니에요. 누워만 있고 싶지만 막상 누워만 있으면은 피로도가 더 느껴지는 그런 현상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뒹굴뒹굴. 지금부터라도 살살 스트레칭하고 그 정도만 좀 움직여주셔도 괜찮아지실 거예요. 서혜림님, 대장부엉, 주말 내내 빨래하고 대청소하고 어항이랑 도마뱀 케이지도 청소하고 뿌듯해요. 방금 막간으로 둘째 자전거 연습도 시키고 왔네요. 내일 출근은 너무 싫지만 별밤 들으면서 마음 진정시키고 있어요. 아니, 혜림님은 진짜 몸이 몇 개예요? 어떻게 이걸 다 했을 수가 있어요? 도마뱀은 몇 마리며 어항? 그럼 물고기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야, 게다가 육아도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슈퍼히어로. 좋습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You and I Both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박상영 작가님이랑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전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상영입니다.
0: 김홍현 님이요. 상영 작가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기분 탓인가 하셨는데 기분 탓 아닙니다.
1: 네.
0: 한 달 만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1: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예, 김수진 님은 상영 작가님 웃음소리 그리웠다고.
2: 하하하하.
0: 아, 이거 너무 거짓되었고요.
1: 예.
0: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샵 친구잖아요.
1: 맞습니다. 또 이제 대장봉 님께서 그 샵을 소개해 주셔 가지고 예. 제가 오면 가면 자주 뵙고 있어요.
0: 맞아요. 은근히 자주 보고
1: 맞아요.
0: 그리고 거기 우리 샵 친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분들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우리랑 다 그냥 뭐 저는 이제 항상 아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1: 아하.
0: 근데 뭐 오시면은 자꾸
1: 저 동갑 친구잖아요.
0: 완전
1: GD.
0: 완전 예, 절친이지.
1: 예, 예. 근데 별자리도 갖고
0: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오시면은 예. 스태프들이 지웅이 보셨어요? 막 나보고 가서 인사하라고. 그럼 괜히 춤을 할 수 있죠. 예, 있는데 아, 또 나도 또 이제 뭐 바쁘고 하니까
1: 그죠.
0: 가지는 좀 않고 예, 뭐 예. 그냥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계세요.
1: 아 예.
0: 아직 본 사람 저밖에 없나요 아직?
1: 누구 있지? 저 그 빅나티 씨 한번 뵀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말고도 예. 그 정우성 씨, 이제 이정재 씨도
1: 아 배우분들이 많으시구나.
0: 오. 다 우리랑 약간 이렇게 샵에서만큼은. 나란히 한 커트볼을 쓰고 있는 거죠.
1: 아,
0: 같은 가위 아래.
1: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아니 뭐 같이 샵 친구니까.
1: 네.
0: 자 그리고요. 바로 어제 별밤 청취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었는데.
1: 맞습니다.
0: 너무 신기했던 게 영화가 빛나는 밤에 작가를 주제로 이제 영화 추천하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아, 나 그 영화 있는데 제 맨날 제목을 기억 못해요.
1: 언제나처럼.
0: 네. 근데 딱 작가님이 이거 디아워스를.
1: 이거 제 인생 영화예요. 저 진짜 철마다 진짜 봐요.
0: 예술이잖아요. 영화.
1: 너무 좋죠. 사실은 스티븐 달드리라는 감독님의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저를 작가의 길로 이끌어준 이 막 소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각각 다른 시대 사람들이 막 소통하고 네. 감정을 막 그 공명하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0: 맞아요.
1: 정말 너무 멋있는 영화.
0: 맞습니다. 네. 근데 딱 작가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저 계속 아, 그 영화 있는데 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세 명의 여자가 나오고 막 어떻게 못하고 있었는데 작가님 덕분에 생각이 났습니다.
1: 네.
0: 가끔 이렇게 코너에 좀 껴주시면 좋겠고요.
1: 네네.
0: 자 이제 절찬리 상영 중 코너로 들어가 볼 텐데 이 시간에는요.

0: 한 번쯤 읽어본 문학 작품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그 속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이번 주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어릴 적 나는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적이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걸 모자로만 봤다. 그때 알았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걸. 그 일로 화가의 꿈을 접은 나는 비행사가 되었다. 그러다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해 홀로 남겨진 밤, 어디선가 어린 소년이 나타나 양을 그려달라고 했다. 몇 번의 퇴짜를 맞은 끝에 상자 하나를 그려줬더니 소년은 그 안에 자신이 원하던 양이 있다면서 좋아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소년은 작은 화산 세 개와 바오밥 나무가 심어진 소행성에서 왔다. 별을 돌보며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난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장미에게 상처를 받았고 자신의 별을 떠나 다른 소행성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서는 왕을 만났고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심 많은 남자를 만났다. 그 뒤로도 부끄럽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사람, 자신이 소유한 별이 몇 개인지 세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업가,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들을 만났고 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지리학자도 만났다. 그러다 마침내 지구라는 별에 도착했다. 지구에서 제일 처음 만난 건 뱀이었다. 사람이 없는 사막이 외롭지 않냐는 소년의 질문에 뱀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라면서 누구든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뒤이어 만나게 된 여우와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묻는 소년에게 여우는 말했다.
0: 그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야. 지금 너에게 나는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와 나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
1: 그 말에 소년은 자신이 별에 두고 온 장미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뱀의 도움을 받아 홀연히 사라졌다. 나는 소년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0: 아, 상영문고에서 꺼낸 12번째 작품 어린 왕자이고요. 저 길들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2: 네.
0: 진짜 인상 깊었고 아직도 가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떠올리게 되는 파트예요. 이 책임감 그리고 관계라는 것 인간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들인다라는 것에 대하여는 항상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어린 왕자가.
2: 이거 정말 인생 구절로 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0: 그렇죠.
2: 예. 길들인다? 약간 야하기도 죄송합니다.
0: 오늘 혹시 제가 못 본 몇 주 동안 뭔가 좀 음흉한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2: 아니요. 음흉한 일은 네, 전혀 없고.
0: 수염이 더 짙어진 것 같기도 한데. 이수미님께서 어린 왕자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 들어요. 맞습니다.
2: 저도 이런 구절 있는 거는 잘 몰랐고 이런 캐릭터 나오는 거 몰랐거든요. 자신이
0: 뱀이요?
2: 소유한 별이 몇 개인지 세는 일에만 몰두하는
0: 진짜?
2: 사업가.
0: 네. 되게 재밌잖아요. 네, 별마다 좀 진상 어른.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읽으면은 그냥 실존 인물들로 읽히는.
2: 그냥 나이기도 하고
0: 네.
2: 내 옆집이기도 하고.
0: 어릴 때는 저런 사람 어딨어 하지만 네. 나이 들어서 보면은 다 실존하는.
2: 아 그럼요.
0: 사람으로.
2: 허영심 많은 남자 저거든요. 네.
0: 맞아요. 저도
2: 부끄럽기
0: 그렇고.
2: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사람 저예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제가.
0: 저는 부끄러워질까봐 안 마실 뿐.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 갔죠, 갔죠.
0: 예. 네.
2: 그리고 지금 막 그 별 세고 계시잖아요. 몇 개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0: 저요?
2: 네.
0: 예, 그런 걸로 하죠. 근데 이 생텍쥐 베리가 미스터리가 많잖아요.
2: 그렇죠.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미스터리가 이 사람이 실제로 비행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0: 예? 그건 맞죠?
2: 그 어딘가에서 갑자기 비행을 하다가 실종을
0: 맞아.
2: 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진 채.
0: 근데 그 팔찌가 어디서 발견이 됐었잖아요.
2: 아 그래요?
0: 발견됐어요.
2: 팔찌가요?
0: 네.
2: 그게 어디서 그 발견됐어요?
0: 아, 그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신비로운 그래서 꼭 그 소설에서처럼.
2: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옛날에 그 MBC 서프라이즈에서
0: 네, 맞아.
2: 이 생텍쥐 베리의 죽음을 둘러싼 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뭐 사라졌다느니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해 준 게.

0: 기억이 나거든요.
1: 예. 좀 근데 실제로도 좀 희한하다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이 이름이 참 이게 입에 안 붙고 낯설어서 생떼쥐별이 뭔가 야단을 치는 느낌이 나잖아요.
0: 약간 생떼도 쓸 것 같기도 하고요.
1: 떼이라고 누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쥐페리도 좀
0: 그럼 쥐어치 생겨 아 쥐어패
1: 생떼쥐페리
0: 약간 시험에 기억하기 좋겠네요.
1: 그래서
0: 생으로 쥐어패리
1: 그렇지 그렇지 자 아무튼 여기서 부엉이들의 사연 받을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뭐죠?
0: 네, 작품에서 여우는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무언가를 길들이려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어린 왕자를 만난다면 지구 생활 팁으로 또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지 보내주세요.
2: 이게 뭐야?
0: 아니 근데 길들인다는 거 되게 멋있게 얘기하다가 지구 생활 팁을 알려주세요.
1: 아, 되게... 흐름이 네. 이렇게 된 거지 잠깐만 알려주는데요.
0: 되게 멋있는 주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1: 갑자기 분위기 그 리빙 팁.
0: 네 리빙 팁. 지구에서 살려면 땡땡하라.
1: 아 그래요. 자 뭐가 있을지 저는 뭐 SNS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0: 아 그것도 좋은 조언이긴 하죠.
1: 네 아무튼 연륜과 경험이 나은 지구 생활 꿀팁. 뭔가 무슨 주식 종목 뭐 들어가라 이런 것만 보내지 마시고 어린 왕자에게 알려주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받겠고요. 부엉이들이 알려주는 어린 왕자를 위한 지구 생활 꿀팁 기다리면서 투어스의 첫 만남은 우후.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겠습니다.

0: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는데요.
1: 명곡입니다.
0: 박사연 작가님 갑자기 제 기습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네. 최근에 이런 새소리 들은 적 있는지. 이거 들은 적 있어요?
1: 모르겠는데요.
0: 진짜?
1: 네. 이게 뭐예요?
0: 검은 등 뻐꾸기라는 새고요.
1: 갑자기?
0: 5월 중순부터 나타나는 여름 철새예요. 아시겠어요?
1: 어디서 이거를 주워 듣고 오시고
0: 주워 듣는 게 아니라 네. 아까 1, 2부에서 새 얘기하다가 제가

0: 일정한 음을 대고 대충 뭐 라라라 파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까지만 얘기했는데 누가 아 그 음 정확히 맞추는 새 이 새고 음정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따라 불러보는데 그 맞아.
1: 아 완전 윤무부 박사님.
0: 진짜 윤무부인 줄.
1: 예, 진짜 윤무부.
2: 참 맞네요.
0: 예예예. 예, 예.
2: 아무튼 예, 유무부엉이 감사드리고요.
0: 자 지구생활 꿀팁 하나씩 나눠보죠.
1: 네 김정우님께서 어린 왕자야 취업하면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무조건 다 네가 떠맡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못하지는 말고 중간만 하자. 그게 네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란다.
0: 아우 정훈이 어쩜 좋지. 어린 왕자님도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일은 넘으셨거든요.
1: 아우 지금 약간 연금 받으실 때라서.
0: 네 이게 네. 좀 어린 왕자. 자야라고 하신 게 조금
1: 예 존칭을
0: 반성해 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다들 지금 우리 어린 왕자님 지금 예. 언제쯤 어린 왕자입니까? 자 어르신인데 0715님이 예. 어린 왕자야. 넌 이미 멋지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 거야. 그러다 시간 나면 어린 왕자라는 너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유명세를 누려보렴. 근데 이게 너튜브 하면 대박이겠다. 막 뭐 지구에 떨어져서 그 뭐지 뭐 여우랑 말다툼한 썰 뭐 내가 길들인 장미 얼마나 컸나 뭐 보여드립니다.
1: 어 좋네. 네.
0: 어. 아 뭐 그런 거 하면서 콘텐츠도 할 게 무궁무진하지요.
1: 오 그러게 그렇네요. 네,
0: 또
1: 밥암나 뭐 브이로그 막 이런 거 하고. 자. 강은하님께서 어린 왕자야 자고로 돈이라는 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한단다.
0: 맞아.
1: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강은하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방금.
0: 나도. 네.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척은 솔직히 많이들 아는데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될 때도 있었어.
1: 근데 없을수록 있는 척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네. 어릴 때 너무 있는 척을 했어.
1: 그거 맞죠. 여러 번 말씀하셨죠.
0: 그게 네. 좀 그런 있는 척이랑 다른 것 같아. 네. 그 허세를 위해서는 안 되고 네. 그냥 보통인 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
1: 약간 초라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0: 맞아.
1: 예. 그래서 누가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0: 맞아. 예. 그때는 어떻게 그런 허세가 많았는지. 강은하님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므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0032님께서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어요. 이유도 없이 먼저 친절하게 다가오는 자를 조심해.
1: 이거 진짜 삶의 지혜죠.
0: 그러니까 예. 여우도 한번 의심해봐야 될까요?
1: 여우는
0: 아닌가? 하긴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오진 않았어.
1: 친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우는 장미를 의심해야 되나?
0: 근데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죠? 예. 뭔가 좀 약간 사람 홀리는 그게 좀
1: 그러니까요.
0: 있었어.
1: 그냥 그 말꼬로무한
0: 장미 피싱 아니야? 아,
1: 그러니까요.
0: 피싱
1: 외모를 이용해서
0: 맞아.
1: 지금 어린애를
0: 그리고.
1: 국윤실님께서 지구 중력을 견디기 위해 꼭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단다.
0: 그치, 그치.
1: 몸이 여러 의미로 많이 무거워질 거야.
0: 아, 그래.
1: 참된. 예,
0: 어떤 별에 적응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1: 그쵸?
0: 거의 걸맞는 예.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자 노래 계속해서 또 듣는 동안에 어린 왕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지구 생활팁 뭐 어르신 아니고 영원한 어린 왕자인 걸로 해가지고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윤마체 지구를 가졌어도.

0: 윤마치의 지구를 가졌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에게 해주는 지구생활 꿀팁 부엉이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소미님이 어린 왕자도 아닌데 미니 댓글 보면서 지구생활 꿀팁 복습하고 가네요. 역시 부엉이들 지혜로우시다. 부엉이가 지혜의 상징이죠.
1: 아, 그렇네요. 8315님께서 경주 여행 갔던 딸내미 데리러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왕자야, 너는 20살 되면 꼭 우뚝 서서 독립하렴. 부디 부디. 에휴, 엄마 노릇을 늙어서까지 하려니 힘드네.
0: 20살 정도 되신 건가? 아. 곧 근데 내가 볼 때
1: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것도 네. 그건데 8315님이 또 좋아서 나가신 것도 있지 않을까?
1: 모르죠.
0: 그러니까 엄마 꼭 데리러 나와? 뭐 이거는 아닌데 걱정돼서 나가신 것 같은데.
1: 아닐 수도 있죠.
0: 아닐 수도. 그래요.
1: 엄마가 지하철 타기 싫어 이러면서.
0: 독립. 아, 그런 건가? 모르겠고. 네. 노경현님. 어린 왕자야. 지구에서는 무료 체험이라고 막 해보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진짜 무료가 아니라 한 달 뒤에 자동 결제가 기다리고 있거든. 조심해야 돼. 통장에서 돈이 막 숭숭 빠져나간다니까. 아, 이거 진짜.
1: 저는 이거 되게 잘 끊어요. 저 이거 약간 달인이에요.
0: 그러니까
1: 무료 중간이요? 체험만 받고
0: 그거 어떻게 그거가 안 까먹고 해요?
1: 달력에 써놔야죠. 전날에 그래. 써놓고
0: 기입해놔야겠다.
1: 맞아요. 안 그러면은 진짜 그것만으로 지금 수백만 나가거든요. 사실은 아시죠?
0: 수백은
1: 그냥.
0: 안 나가요.
1: 과장님.
0: 아니 근데 게임에는 많이 나가요.
1: 아니 그래도 아니 진짜 구독하는 거 한 몇 개만 하다 보면 10만 20만 원씩 넘어가요.
0: 10만 원 20만 원 우습게 나가지. 가끔 그거 한 번씩 살펴야 돼요. 그 정기 구독하는 거 쫙 모아보는 거.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1: 제가 미간이 줄이 확 까졌네요.
0: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음 거 쫙 좀 읽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이지우님께서 지구인들은 새로운 자극을 좋아해. 그래서 어린 왕자인 너에게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엄청 귀찮게 할 수도 있어. 피곤할 수 있으니 적당히 잘 넘기렴.
0: 이거 진짜 분명히 그래서 난리 났다가 어린 왕자님 막 유퀴즈 나가고 다 할 거야.
1: 근데 약간 3개월 정도 제가 보거든요. 어린 왕자
0: 그랬다가 갑자기 또 어디서 장미가 이상한 얘기한다.
1: 그치.
0: 실화 탐사대 같은 데다가 음성 변조 돼가지고 사실 어린 왕자 그때 하나도 안 어린데 뭐
1: 나이 그리고 나이 의혹 뭐
0: 지구 별의 그 왕 나와가지고 사실 날 되게 조롱했다.
1: 아, 조롱했다.
0: 이러고 폭로하고
1: 그리고 뭐 그 별 세던 사람이 나의 투자 정보를 유출했다.
0: 유출했다. 내가 나를 왜곡되게 해가지고 날 영원히 전 세계 박제시켰다 역사 속에.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또 그러면서 지구인들 갑자기 너를 추앙하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싫어.
1: 나락이 가고 소송전에 들어갔고.
0: 그래서 1년 뒤 어린 왕자 무죄 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함.
1: 그리고 더 이상 어리지 않게 되었다.
0: 아, 이거 저거 어린 왕자 오지 마 그냥.
1: 그냥. 예. 네, 그냥 장미랑 사는 걸로.
0: 7954님께서
1: 어린 왕자 지켜 귀 막아.
0: 아, 지구 살 곳이 못 된다.

0: 자, 계속해서 근데 봐드려요. 나 너무 가슴 아프거든. 어린아이 미래 지금 우리 방금 다 훑어서.
1: 네.
0: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구생활 꿀팁.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데이식스에 왜 그러세요?
2: 아니, 사례가 아니라서.
0: You make me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절찬이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작품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2: 네.
1: 아,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꿀팁을 줘야 된다. 뭐가 있을까 받고 있는데
2: 네.
1: 너무 멋있는 나 이런 나도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2: 네.
1: 읽어주세요.
2: 박선우님께서 갑자기 든 생각으론 어차피 길어봤자 몇십 년 후에 끝날 인생 막 살아버리라고 하고 싶기도 해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처럼 쾌락을 좋치며
1: 나도 맞아. 아우 맞아 맞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방인 제가 안 읽어가지고 메르소도 잘 모르겠어요.
2: 메르소도 조금 막 살긴
1: 모르소.
2: 하거든요.
1: 모르소. 아,
2: 큰일 났네.
1: 막 산다. 약간 이럴 때 왜 그런 거 있죠? 되게 네. 지적인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사람이 툭 치는 농담이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막 나빼고 하하 웃을 때 멋쩍게 이렇게 웃다가 근데 그게 뭐야?
2: 복화수라고 막 이렇게 애한테
1: 빨리 검색하고 오른손으로 박선호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2: 박시영님께서 어린 왕자야 지금 너의

0: 순수함을 잃으면 안 된다. 여기 지구는 그 순수를 잃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거든.
1: 근데 순수와 시기 질투는 또
0: 아니,
1: 맞닿아 있기도 해.
0: 전 순수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 같기도
1: 맞아,
0: 한데,
1: 맞아.
0: 오히려 진짜 안 순수한 분들은 시기 질투도 안 하는 것
1: 맞아.
0: 같기도 하고.
1: 그래.
0: 예.
1: 그냥 마치 그 별만 새는 그 아저씨처럼
0: 맞아.
1: 아무 상관 안 하고.
0: 맞아요. 근데 자기에만 취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비교도 하면서
1: 맞아,
0: 질투도
1: 맞아.
0: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욕망이 솔직하지 않나
1: 그럴 수
0: 그런
1: 있어요.
0: 생각도 해봐요.
1: 정혜영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널 좋아할 순 없단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쓸 필요 없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쓰면 돼. 하, 이것도 맞말이죠.
0: 그쵸.
1: 어린 왕자 또 와가지고 처음에 사랑받다가 그
0: 또
1: 모두에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착한 왕자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0: 어떻게
1: 막 그러다 보면 그것도 곱깝게 보는 사람 꼭 생긴다.
0: 갑자기 생각했어. 틱땡 라이브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24시간 틀어놓고 계속 도네이션 받고
1: 계속 받고 막
0: 예.
1: 리액션하고
0: 그러다 정말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돼서 아무도 어리다 생각하지 않고
1: 어머
0: 왜 어리다고 하세요? 이러면서
1: 진짜
0: 지탄받고
1: 지겨워라 여운이 뭐뭐 5만 몇천 모게 감사합니다 빰빠밤빠밤 막 이러면서 막 리액션 뭐 할까 어린 왕자는
0: 어린 왕자 뭐 할까요?
1: 예, 막 봉화뱀 그리기?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이소미님께서 혼자만의 시간도 잘 보낼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때는 바람 쐬거나 내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마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 멋있다.
1: 이런 얘기를 여우가 해줘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여우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0: 여우가?
1: 좀.
0: 여우 같은 소리를
1: 여우 했어요. 여우 아까 뭘 했어요?
0: 저도
1: 길들이는
0: 뭐,
1: 거. 약간 좀 무서운 얘기. 이게 약간 여우 조금 가까워지면 안 된다.
0: 왜요?
1: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약간 가스라이팅 같아.
0: 아 여우가?
1: 나 지금 네가 날 길들이면 너와 난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 그럼 넌 완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거.
0: 그렇네. 무섭다.
1: 안 되겠어. 그냥 이소민님 말이랑 대치돼. 여우는. 약간 멀리도 될것 같고 예, 그냥 가끔 안부만 물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0: 정말 실질적인 팁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용경님께서 요즘 지구는 다 자동화가 돼 있으니 먹고 살고 싶으면 키오스크 공부해서 와야 한다.
1: 맞아. 또 왕자라 아무것도 안 하고
0: 손가락 까딱 안 하고
1: 그러면은
0: 진짜. 음식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거든요.
1: 네네네. 예. 그리고 무슨 뭐 프린스 프린세스 뭐 이런 거 무슨 용어 있었었는데 뭐
0: 신드롬 뭐 이런 거요?
1: 뭐 이렇게 자기는 아무 노력 안 하고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0: 핑프?
1: 아 맞아
0: 핑거 프린세스
1: 핑거 프린스가 돼버리는 수가 있다.
0: 그럼 근데 핑거 프린스면 핑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럼 키오스크 다 쓸 수 있는데
1: 예. 4374님은 어린 왕자 너도 수능을 쳐야 할 텐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교육방송 열심히 챙겨버렴 하셨는데
0: 정말 꿀팁이에요.
1: 볼까? 안 볼 것 같은데.
0: 어린 왕자는
1: 왕족 전형으로 그냥
0: 특별 전형. 그러니까 제 외 행성 전형으로.
1: 그렇지.
0: 예,
1: 아무도
0: 전형이
1: 없잖아. 어디든 다 그
0: 무혈 입성이
1: 싶어
0: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1: 그러니까,
0: 추측을 해 봐요.
1: 그게 현실입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이 경험해서 배운 지구 생활 꿀팁.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 주세요. 연정의 사랑엔 용기가 필요해.

0: 연정의 사랑엔 용기가 필요해 듣고 오셨고요. 그 사이에 우리 박상현 작가님이 제 또 명리학적으로 제 운명을 읽어주고 계셨어요.
1: 네, 네. 지금 삶을 보고 있었어요.
0: 네, 자, 계속해서 부엉이들이 어린 왕자애가 알려주는 지구생활 꿀팁 마저 보죠.
1: 네, 이 건선님께서 어린 왕자야 스포츠는 다 좋은데 야구는 보지 마. 정신건강에 해롭단다. 야구를 안 하는 월요일이 확률상 제일 행복하구나.
0: 건선이 어디 팀일까? 아, 근데 진짜 나는 저는 어느 정도 응원하는 팀은 있지만
1: 어디예요?
0: 완전 그 쌍둥이요.
1: 아하.
0: 근데 완전 과몰입 정도는 아니에요.
1: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정신 건강에.
0: 나 너무 나는 그리고 저는 승부욕이 좀 있는 사람이라 경쟁심도 세고.
1: 세상에.
0: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 그 허탈감이 너무 커요.
1: 과몰입만 큰일 나겠네.
0: 큰일 나. 예. 그냥 그 근데 제가 골프 선수 중에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박세영 분. 근데 그건 그 마음은 그분이 지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팀전은
1: 다르죠. 다르죠. 팀전 지면은 그것은 이제 그래. 일종의 대리 전쟁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0: 맞아. 어린 왕자여도 야구 하다가. 어디 악플 달다가 고발 당하는 수가 있어. 어린 왕자조차도 성격 이상해져가지고.
1: 세상에. 네. 실형을 살고.
0: 그렇죠. 알고 보니 어린 왕자로 밝혀져. 네. 이러면서.
1: 큰 논란.
0: 망신을 당할 수 있다.
1: 네네. 자, 0715님께서 어린 왕자야 지구에는 다른 귀여운 동물들도 많단다. 여우 같아 보이지만 더 귀여울 수 있는 고양이들 많이 만나서 잔뜩 힐링하고 가렴.
0: 이거 괜찮다. 내가부터 여우는 좀 안 되고.
1: 여우는 그 이제 손절 각이 나오거든요.
0: 나왔고. 어린 왕자가 재산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1: 느낌상 지금 별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0: 그치?
1: 그래서 많이 꼬일 수가 있어요 지금.
0: 고양이들 좀 이렇게 센터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1: 그게 고양이들한테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별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0: 별 하나죠. 고양이.
1: 고양이 별.
0: 고양이 별.
1: 너무 좋다.

0: 그리고 1850님,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해도 매사에 너무 솔직하지 마. 맞는 말이라고 해도 나에겐 안 맞을 수 있어. 때론 하얀 거짓말도 하고 때론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아. 이쯤 되면 우리는 내가 볼 때, 아, 됐고 저 갈게요.
1: 아니, 안 살래. 지구나.

0: 핸드폰만 보며 살다가는 매일 찾아오는 아름다운 노을을 놓치게 돼. 지구인들은 다 핸드폰만 보느라 그러고 살거든. 외롭고 슬픈 날엔 보던 노을 대신 영상에만 빠져있더라고.
1: 아, 어린 왕자조차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0: 그래서 그 척추가 점점 더 휘어지고
1: 계속 그리고 이거 어딜 가든 삼각대로 세우고 자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 시청자들을 뭐라고 뭐 무슨 님들 지구인 분님들
0: 아, 별똥이들 안녕.
1: 별똥이들 오셨어요. 자,
0: 안녕. 바오밥 나무입니다.
1: 예, 바오밥 그 수프 먹으러 왔어요. 네. 예. 아이고, 무수 형님 오셨어요.
0: 아, 피디님 한숨 쉬셨어요.
1: 그러고 있느라 핸드폰과 아, 네. 완전 딱 붙어버린 인생.
0: 네네.
1: 아, 안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오서연님, 집 떠나면 고생이야. 오긴 어디로 오니? 어린 왕자 네가 있는 곳이 가장 편한 곳이야.
0: 동의합니다.
1: 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0: 정항덕님께서는 그렇게 어린 왕자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1: 이거 좋은 마무리예요, 항덕님.
0: 네, 너무 좋은 마무리 해주셨고요.
1: 이게 결국 지구는 울 곳이 못 됐다.
0: 아, 그렇죠.
1: 아, 그리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생명체들인가.
0: 지금 이 모든 걸 해내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1: 있는 거잖아. 물론 네. 가끔 그걸 못해서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조언하고 그렇죠. 있는 거지만 그 네. 생존에 있잖아요.
0: 맞아요.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 와. 우리는 위대하다.
1: 굉장한데 우리들. 유고님, 네. 오늘은 늦었고 이번 주말에 어린 왕자 책 다시 읽겠습니다. 라고. 어린 왕자는 분기별로 좀 봐줘야 되긴 해요.
0: 네.
1: 저도 이제 좀 한번 볼 때 된 것 같아요.
0: 지금 어린 왕자 그 게이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1: 떨어졌어. 예. 아, 좋아요. 어린 왕자는 이제 그냥 오지 않는 걸로 좀 네. 정리가 된 것 같고.
0: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1: 본인도 어느 순간 듣다가 지금 대부터 껐어. 안 가. 그리고 껐고요. 예. 우리는 우리들의 이제 정신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0: 네네.
1: 지구인인 우리들.
0: 저희는 지구를 지켜냈습니다.
1: 지켜냈다.
0: 네. 어린 왕자의 공습으로부터.
1: 우리는 위대하다.
0: 네.
1: 야, 우리 그거 듣자, 우리. 싸이의 챔피언이 갑자기 듣고.
0: 아, 정말 너무 뜬금없는.
1: 네. 이 시간에. 네. 우리가 진짜 다 챔피언이네.
0: 아.
1: 어린 왕자 나약해. 네.
0: 어린 왕자. 지금 여우에 의해서 김이나 씨까지도 가스라이팅이 들어갔는데요.
1: 우리가 진정한 챔피언이고요.
0: 아, 네네.
1: 자, 부엉이들이 전해준 지구 생활팁 만나봤어요.
0: 네.
1: 다음 시간에 다루는 건 더럽힐 소설이 아니라 다루는 거죠.
0: 아, 그럼요.
1: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0: 명작들을 다루고 있어요.
1: 다룰 소설. 부엉이들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어디로 남기면 되죠?
0: 네, 방송 듣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밤 홈페이지 절찬리 상영 중 게시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는 보나요?
0: 네, 모르겠어요. 예, 기회가 되면은
1: 기회가 되면 우리 봐요.
0: 네, 봐요. 또 봐요. 네,
1: 다음에 얼굴 한번 봐요.
0: 네.
1: 자,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싸이의 챔피언 듣죠.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and check, 팬티 check.
1: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반려견을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게 합니다. 개에겐 무리 생활을 하던 본능이 남아있어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개와 함께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자는 걸 넘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3: 조금만 더 놀다 가요.
4: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5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이수미님께서 어린 왕자야 지구에 오고 싶으면 와도 좋아. 음악이 있어서 살만하단다. 아 음악이 있는 거 어린 왕자 있는 데는 없을 수도 있겠군요. 음악 있는 거 괜찮죠. 그래요. 제 너무 또 우리가

저 혼자였을 거야. 아니야, 우리 다 같이 겁만 많이 줬는데. 또 와서 좋은 사연도 많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구 오자마자 주파수 맞추거나 미니 다운 받아서 매일 밤 8시 별밤 들으라. 이건 팁이 아니라 이 와중에도 아 너무 마음에 쏙 드네요. 이 와중에도 홍보, 영업, 우리 또 영업대사 부엉이들 예, 이런 마인드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요. 지구란 곳은 이런 곳입니다. 예, 아름다움 속에서도 언제나 영업을 생각하는. 자, 오늘 저는 노래 저스틴 비버와 템스의 I Think You're Special 들으면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처음 연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항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새로운 인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감정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겁이 난다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0: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인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옆 사람과 몸이 바뀐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우리는 학교나 직장, 대중교통 안에서 하루 종일 누군가 옆자리에 머물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각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가끔 궁금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하고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루틴으로 하루를 살아본다면 그건 상일까요, 벌일까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누군가의 시야에 들어가 보는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세계는 더 넓어질 겁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나머니 태호,
1: 저는 키오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25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MX의 Crush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4주차 DJ가 된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
0: 큐디 피어나미 기호입니다. 벌써 친진방 진행도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1: 끝까지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질문부터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옆 사람이 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였죠? 일단 큐디는 저로 살고 싶나요? 아니죠.
0: 굳이.
1: 저도 굳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0: 아유, 너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아예 굳이. 다른 사람이면 사실 괜찮긴 한데. 네,
0: 너무 비슷해서. 근데 저는 진짜 어린 나이부터 맨날 이제 차 탈 때, 뭐 대중교통 탈 때, 그냥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봤었을 때, 아니면 진짜 옆자리 뭐 버스 탔을 때,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 어디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막 집값, 막 아파트 같은 데 지나가면 막 창문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창문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거기 집안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해요. 안 그러세요?
1: 궁금하죠. 예. 네. 만약에 바뀐다면 뭐 해보고 싶어요?
0: 바뀐다면 뭐 하고 싶은 건 딱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뭐가 행복할까? 뭐가 싫을까? 뭐 이런 거.
1: 저는 때려보고 싶어요.
0: 어?
1: 자기 몸을.
0: 자기 몸을 때려보고 싶다고요?
1: 바뀌면.
0: 왜요?
1: 고통이 얼마나 다른지. 진짜 사람마다 받는 고통이 다른지.
0: 다르겠죠.
1: 그러니까.
0: 아무래도.
1: 그 궁금해가지고.
0: 근데 본인이 본인을 때리면 이게 아플 거 예상을 해서 그렇게 세게는 못 때릴걸요? 아마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맞아보는
1: 그러니까
0: 게
1: 좀 아파봐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0: 되게 유니크한 걸 경험해보고 싶네요.
1: 맞아요.
0: 신기하네요. 좋습니다.
1: 친친방 친구들 문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8님께서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159.6이라서요 탱디 큐디 시선으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요. 윗공기는 확실히 맑은지 내 정수리 냄새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0: 내 정수리 냄새는 어떨지. 좋겠죠 아무래도. 159.6. 그죠. 근데 이게 좀 항상 딜레마인 게 키 좀 작으신 분들은 항상 더 크고 싶으시고 근데 오히려 키 진짜 크신 분들은 또 작고 싶어 하시고
1: 좀 너무 항상... 큰 사람들은 가끔 그런 사람 있죠.
0: 막 맨날 크신 분들 들어보시면 키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매력을 좀 잘 느꼈으면 좋겠고 159.6도 충분히 큽니다. 귀엽습니다.
1: 160이면 뭐 윗공기가 막나요? 기호씨? 뭐 기호씨 이분이랑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차이 별로 안 나가지고
0: 저희도 차이 많이 안 나요 그 정도.
1: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랑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0: 근데 윗공기는 확실히 맑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숙소 옛날 연습생 때 숙소 생활을 지냈을 때 아니 더 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맑죠. 왜냐면 그때 숙소에 살았었을 때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걸어 다녔으면 되게 이상한 냄새 났는데 숙여서 걸어 다녔으면 냄새가 안 났어요. 되게 희한한 이상한 살짝 phenomenon이었어요. 진짜 그 숙소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숙소가

0: 이상했던 건지 거기 살아있던 같이 함께했던 연습생 친구들이 이상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튼 오히려 작은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작은 공기가 더 무튼
1: 맞아. 그리고 비도 늦게 맞잖아요.
0: 아 그래 한 1, 2초 늦게. 네,
1: 이거 이득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089님께서 저는 웃음 장벽이 높은 편이라 맛있게 웃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만 기우 친구 태양이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기우가 뭔 말만 해도 빵 터지는 탱디처럼 크하하하고 맛있게 웃고 싶어요. 아 맛있게 못 웃다니 그건 진짜 슬픈데.
1: 저는 웃음 장벽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0: 장벽이 그냥 애초에 잘 안 눈다고.
1: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에만 웃을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0: 그거 어떤 게 그렇게 웃길까요? 어떻게 웃기게 해줄 수 있을까?
1: 저는 낮아요.
0: 저도 낮아요.
1: 전 뭐 잘 웃습니다 생각보다.
0: 저는 그냥 별로 안 웃긴 것도 그냥 웃겨요. 그리고 가끔씩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그냥 웃긴 생각 나면 그냥 혼자 막 갑자기 뻥 터져서 웃어요.
1: 나도 그래.
0: 그럼 주변 사람 왜 그래서 그냥 웃긴 생각해가지고 그럼 모두가 저를 되게 좀 희한하게 좀 쳐다보긴 하는데 근데 안 웃긴데 어떻게 안 웃긴
1: 그럼 굳이 웃을 필요 없죠.
0: 웃을 필요 없죠. 어떻게 그냥 거기서 오히려 안 웃긴데 웃긴 척하는 사람들이 더 좀 뭔가 그 가직이 느껴지거든요.
1: 맞아.
0: 사실은 그래서 굳이 가직적이 웃는 것보다는 그 진짜 웃길 때만 웃으세요.
1: 맞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0: 네, 너무 욕심 안 부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자, 친친방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에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챙겨봐주세요.
0: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네, 477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지난주부터 공유 오피스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오피스 간식 창고가 너무 작아서 슬퍼요. 내일도 작은 간식 창고가 있는 오피스로 출근해야 하는데 제 슬픔을 위로해주세요. 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긴 합니다.
1: 왜요, 왜요?
0: 간식 창고가 작으면 안 되죠.
1: 아, 이제 계속 거기서 일해야 되는데. 네. 간식 창고가 좀 넓어야. 뭐
0: 계속 조금씩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좀 몇 개 사가죠.
1: 아, 먹을 거?
0: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1: 아, 근데 오히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 눈앞에 먹을 거 있으면 안 배고파도 계속 먹거든요.
0: 아, 그렇게 되면 없으면 굳이 안 먹는다.
1: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식사도 생기기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계속 먹으니까 뭔가 배고프지 않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식사를 안 먹고 그냥 오히려 하루 종일 그냥 과자만 먹게 되니까 오히려 그냥 그렇게 좀 작은 음식을 좀 피한다고 생각하고 먹지 말고 차라리 끝나고 진짜 맛있는 거. 그렇지. 하나 먹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0: 좋다. 끝날. 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껴뒀다가.
1: 그렇지.
0: 야무진 거 하나 먹는 걸로.
1: 그냥 이 작은 간식 창고에 있는 것들만 조금 먹고.
0: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세희님께서 오늘 눈 뜨자마자 이불 빨래부터 했어요.

0: 건조기에서 갓 나온 잎을 끌어안으면 진짜 행복한 거 아시나요? 평소엔 이불 정리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예쁘게 펼쳐봤습니다. 댕디 겨디는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하시나요? 전 안 해요.
1: 저도 이불 정리는 따로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안 해요. 네. 네. 근데 뭔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요즘에 들긴 해요. 뭔가 딱 들어올 때 이불이 딱 정리돼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느낌?
1: 맞아.
0: 자기 전에?
1: 그냥 전 진짜 가끔씩 하고, 어제 저 아예 온수매트 빼고 다 정리하긴 했거든요.
0: 아, 정리했어요? 네. 저도 오늘 끝나고 정리하려 했는데 이제 날씨가 좀
1: 온수매트
0: 더워져가지고.
1: 써요?
0: 아니요, 그런 건 안 쓰는데 그냥 이제 한번 싹 세탁 좀 돌려보고 좀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1: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맞게. 바꿨는데 어제 진짜 애먹었습니다.
0: 왜요?
1: 온수매트가 그게 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아, 몰라요.
1: 그 펌프로 물을 다 이렇게 쭉쭉 밀어가지고 꺼내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운동 장난 아닙니다.
0: 아, 그거 한번 쓸 때 그 물을 막 넣어야 돼요?
1: 근데 그게 이제 겨울에 쓰다가 이제 빼야 되니까 이제 장롱에 넣어놓으려면은 그 물을 싹 빼놔야 돼.
0: 잠깐만, 그러면 누울 때 막 몰렁몰렁해요?
1: 아니야.
0: 그런 거 아니야.
1: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의 물은.
0: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 또 그런 water bed 뭔지 알아요? 물 침대 그런 기능인 줄 알았어요.
1: 그 정도는
0: 따뜻하게만.
1: 아닙니다.
0: 오케이. 신기하네. 그냥 전기장판 쓰시죠?
1: 근데 그게 좋다고 해서 썼는데 바꾸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0: 저는 진짜 조그만 전기장판 쓰는데 그게 딱 그 배에만 올려두면 진짜 따뜻한데.
1: 겨울에?
0: 네.
1: 큰 거 안 쓰고?
0: 안 쓰고. 네. 아니면 그냥 발쪽만 있는데 그냥 딱 넣으면 그럼 충분히 따뜻하던데요? 심지어
1: 그치.
0: 겨울에 저 심지어 그 겨울 이불도 안 바꿔서 그냥 여름 그냥 그거만 써요. 이불도 완전 얇은 거.
1: 추위를 그렇게 안 타나 봐요.
0: 잘 때는 굳이? 모르겠네. 글쎄요. 별로 안 추웠던 것 같은데요.
1: 신기하네요.
0: 아무튼
1: 네, 신하우님께서 최근에 자꾸 밤늦게 스마트폰 하는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다들 늦게 자는 편이라 몰폰을 위해 새벽 3, 4시까지 잠 못 자고 심하면 등교 전까지 붙들고 있네요. 그러다가 얼마 전 부모님께 걸려버려서 인생의 재미가 하나 사라지는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스마트폰 보는 거 말고 다른 자기 전에 할 만한 재미있는 일 큐디탱디가 추천해주세요. 데이식스 해피 신청합니다.
0: 근데 등교 있는데 3, 4시까지 하는 거 진짜 대단하다.
1: 그니까.
0: 저는 솔직히 밤에 핸드폰 볼 수는 있죠. 그 재미도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다음날에 뭘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뭔가 가능한다면 핸드폰 보지 말고 딱 산책 좀 바람 쐬고 딱 저녁 먹고 바람 쐬고 좀 걸어 다니다가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좀 바람 쐬고 딱 들어와서 몸 좀 풀고 스트레칭 폼 롤러로 그 좀 몸 좀 풀고 그리고 딱
1: 폼 롤러는 영어 아니에요?
0: 근데 한국식 발음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
1: 영어 발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0: Foam roller. Yes, foam roller를 사용을 해서 좀 몸을 좀 풀고 자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럼 잠 확 온대요. 이게 몸이 풀리니까 긴장.
1: 잠이 온다.
0: 예. 그래서 딱 몸 좀 유연할 겸 좀 풀어주고 그리고 딱 자면 진짜 잠 확 잘 올 것 같은데. 씻고.
1: 좋습니다.
0: 네, 추천하겠습니다.
1: 저는 딱히 없긴 해요. 저도 폰 봐서.
0: 좀 들보세요.
1: 너무 재밌어.
0: 맞긴 해.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신하음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신함님이 신청한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두유에서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문자 더 볼까요?
1: 네, 9961님께서 새학기에 친구 사귀려면 젤리를 건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큐디탱디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편인가요?
0: 일단 뭐 예를 들어 일하는 곳이면 막 예를 들어 막 예를 들어 연습생이라면 좀 일단 본인을 잘 챙기고 본인을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 말 걸 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 예를 들어 제가 연습생 때 막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딱 들어왔는데 딱 노래 너무 잘 보여줬고 막 평가 때 잘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조금 제 자신감이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올라올 때 그럼 딱 좀 친해지고 싶어요 하면 그럼 그 상대방이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직장이나 이런 데 있었을 때 일단 처음 친해지기보다는 본인을 조금 적응하는 거에 좀 집중하다가 잘하는 모습 좀 많이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좀 친해지는 이제 요청을 좀 드리면 좀 쉽게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은근 사람들은 멋있고 리스펙트한 사람을
1: 주변에 두고 싶어 하죠. 네,
0: 주변에 두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조금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아직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안 생겨서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지. 예. 있으면 저는 다가가는 편인데 뭐 그 저는 뭐 사실 그냥 뭐 밥 한번 먹자고 하고 그럴 것 같은데.
0: 저는 진짜 다가가지 않아요. 저는 막 굳이 같은 자리에 있다면 뭐 말은 걸 수 있지만 근데 굳이 먼저 친해지고 싶진 않아요.
1: 네.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가끔 뭐 저도 아직은 만나보진 못했어요. 친해지고 싶은 이 6년 동안 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긴 해요.
0: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조언 드린 이유가 진짜 저도 친해지고 싶으면 저도 진짜 리스펙트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기만 해서 막 그냥 뭐 이러면 뭐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데 근데 와 이 사람 좀 멋있는데 생각하면 이제 친해지고 싶은 그래서 좀 그런 안 좋은 건가? 전 무더 환영합니다.
1: 사람 가린다는 소리잖아요.
0: 맞아요. 좀 가리긴 하죠. 어떻게? 조금
1: 뭐 본인의 스타일이죠.
0: 예, 네,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7624님께서 쿄디탱디 이제 여름인데 다이어트 꿀팁 알려주세요. 올해는 비키니 도전해보고 싶어요.
1: 또 이런 게 있구나.
0: 7624님 그대로 이쁩니다. 그대로 아름답고요. 비키니는 뭔 상관이에요. 수영화 입고 가는 건데.
1: 맞아.
0: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근데 뭔가 뭔 말인지는 이해는 해요, 사실.
0: 아 이해는 네, 하죠.
1: 젊은 사람이고.
0: 예, 근데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 진짜 뭐. 어떤 형태이든 그냥 되게 자신감 있으면 그대로도 멋있어요, 진짜로.
1: 맞아요. 다이어트 네. 꿀팁 뭐 꿀팁이랄 게 어디 있어? 누구나 알잖아. 네, 덜 먹고 운동하고 살 네. 빠진 건 누구나 알잖아요, 솔직히.
0: 맞아요. 솔직히 뭐 크게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막 이런 팁은 드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막 좀 신경 쓸 때가 왔다. 그러면 공기밥을 안 먹어요. 전 식사할 때 이제 공기밥을 굳이 안 시켜 먹고
1: 막 뭐 먹어요?
0: 삼겹살 먹으러 가면 그냥 삼겹살 먹죠. 왜요?
1: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는데
0: 네.
1: 삼겹살을 먹으러 가서
0: 예.
1: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삼겹살은 먹는다.
0: 예예예. 예, 예.
1: 술도 안 하고.
0: 오. 아, 안 하죠. 아니. 아, 안 하죠. 근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먹고 그냥 진짜 먹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밥을 굳이 탄수화물 좀 많이 줄이려고.
1: 탄수화물 줄인다.
0: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진짜 먹고 싶어. 당연히 식욕은 가끔씩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예. 맛있는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근데 반만 먹어요, 그럼. 대신 뭐 그런 느낌? 먹어도 돼요. 그냥 밥만 먹고. 그리고 이런 꿀팁도 있던데. 점심에는 어쨌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대신 저녁이나 밤에는 밤에 일단 먹지 말고 저녁엔 좀 라이트하게 먹는 거.
1: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그게 어때요? 좋죠?
1: 아 근데 그 저녁이 정말 저녁만 시간만 오잖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0: 그거는,
1: 생겨.
0: 근데 그거는 저희가 라디오 딱 12시에 끝나니까 이게 아, 딱 끝나면 배고프긴 해.
1: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
0: 맞아. 딱
1: 근데
0: 끝나면
1: 그때 쉐이크 먹잖아요? 그러면 입맛 딱 떨어져요.
0: 아, 오. 운동 되게 진심이시네요.
1: 근데 전 먹어요.
0: 뭐야?
1: 아는데. 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거야. 이분도 알 거야. 나도 알아. 아, 그래, 너도 알고.
0: 아, 그래서 쉐이크 안 먹고 그냥 먹는다고?
1: 예.
0: 아, 뭐 먹는데요?
1: 네?
0: 못 먹는데요.
1: 아 요즘에 그냥 요즘엔 계란 좀 먹긴 하는데.
0: 계란?
1: 네 삶은 계란 그냥 진짜 먹는데 대박이다. 진짜 먹고 싶을 때는 주저 없이 육회 시켜서 먹습니다.
0: 아 육회 정도는 드세요. 육회는 단백질이에요.
1: 그렇죠. 네,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0: 좋습니다.
1: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K-POP 능력 평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연휴의 완벽한 마무리를 만들어줄 골든 차일드 장준 선배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환영 인사와 질문들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피원하미니의 댄싱 퀸.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3: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right, 시작해 볼까요? K-POP
1: 능력 평가. Yeah. K-POP계의 1타 강사, 친친방의 신의 한 수.
4: 왔다, 내 회초리.
1: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귀하게 자란 우리에겐 이 남자가 딱이죠. 골든차일드 이장준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4: 네,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네네. 곧 여름인데 장준 선배님은 여름을 어떻게 즐기는 편인가요?
2: 아, 사실 이번 여름을 이제 뭐 굉장히 바닷가도 많이 가고 뭐 계곡도 많이 가고 물놀이를 좋아해서 물놀이를 많이 즐기려 했는데
4: 네.
2: 뭐 지난주 생방송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바다에서 까불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4: 아이고.
2: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은 안전한 물놀이를 포커스를 두고 한번 여름을 즐겨볼까 합니다. 예, 예.
4: 안전한 게 최고죠.
2: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큐디띵띵 는 어떻게 즐기는가요?
4: 저도 물놀이를 좀 되게 좋아해요. 뭐 계곡이든 뭐 그런 워터팍 같은 데도 좋아하고. 네, 물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아, 물.
4: 예.
5: 저도 물을 좋아하는데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전 제일 기대되는 게 빨리 수박을 먹고 싶어요.
4: 아, 수박 그쵸, 좋죠. 그쵸, 그쵸.
5: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맞아요.
4: 좋습니다.
2: 이 아무리 하우스 수박이 나왔다 해도 이 여름에 먹는 수박이랑 맞아요. 또 느낌이 달라요.
4: 너무 달라요.
2: 네, 맞아요.
4: 애초에
2: 맞아요.
4: 색깔부터 너무 빨갛고 이제 여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2: 맞아요.
1: 네, 2091님께서 나의 남자들 하이, 오늘이 오야오랑 장스타의 마지막이라니.
2: 어머.
1: 아쉽지만 5월 행복했어요. 우리 통풍 잘 되는 여름 보내보아요. 라고.
4: 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2: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4: 그쵸. 와. 빨리, 시간이 참 빠르네요.
2: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진짜.
5: 생각하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4: 와, 대박. 저희 세 번밖에 안 뵈지 않았어요?

0: 그쵸. 아, 네 번?
1: 세 번?
2: 네 번.
0: 네 번이죠. 네 번. 네 번. 예.
1: 오 마이 갓.
0: 네 번 뵀으니까 아. 이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1: 네, 어떠셨어요?
0: 어떻게 뭐 한 달 더 할 생각 없어요?
1: 아, 뭐 지키시면 하시죠. 뭐.
0: 시켜 주세요. 예.
1: 지키시면 뭐 다음 타자 누구예요?
0: 그러게. 제가 일단 한번 쓱 물어볼게요.
1: 좋습니다. 9787님께서 그럼 세 분의 여름 입맛 살려주는 음식들은 뭔가요? 혹시 여름별미 올챙이 국수 먹어봤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0: 아, 올챙이 국수.
1: 아까 그 개고기 잡는 게 그거 아니에요?
0: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강원도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1: 아.
0: 네, 그 면발도 아니고 약간 근데 그 수제비 모양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 올챙이 모양이에요.
1: 아.
0: 그래서 그거 네, 강원도 옥수수로 만든.
1: 네, 오 맛있겠다.
0: 요것도 되게 맛있고.
2: 나도 네. 안 먹어봤어.
0: 맞아, 요거는 좀 강원도에서 먹는 거여서 이렇게.
1: 와 진짜
0: 이게 올챙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올챙이 국수라 그러고.
1: 아 전 이런 면 뭐든 다 좋아요.
0: 아 그렇죠.
1: 이런 면 좋아하고 저는 솔직히 여름 되면 그 차갑게 그
0: 냉면 비빔 냉면
1: 비땡 비빔면
0: 아아
1: 비땡면.
0: 아 비땡면 그죠? 비땡 빈면이면 다 말한 거죠. 예. 비땡면. 예.
1: 예, 뭔지 아시죠?
0: 알죠.
1: 에이. 뭐라 하죠, 그거?
0: 라면.
1: 아 비빔면. 비빔면. 아 말해도 되구나.
0: 네네.
1: 예, 비빔면 저 되게 좋아요.
0: 아 그죠.
1: 차갑게.
0: 그쵸.
1: 완전 차갑게.
0: 얼음 좀 넣고.
2: 비땡 빈면.
1: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0: 아 너무 맛있죠.
1: 아 저 되게 좋아요.
0: 태우 씨는 뭐 좋아하세요? 여름 음식?
3: 저는 작년부터 먹기 아 재작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콩국수에 또 빠졌어요.
0: 아,
1: 콩국수 미쳤지.
0: 너무 좋죠.
1: 저 콩국수 진짜 좋아해요.
2: 아, 그래?
1: 예.
0: 콩국수 좋아해요?
1: 예, 저 항상 등산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0: 네.
1: 등산하고 내려오면 그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
0: 네네네.
1: 콩국수 집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콩국수 이제 먹어요. 작년에 이제 좀 딱 이 시기 때 그거 먹었어요.
0: 근데 기호 씨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네. 콩국수의 간을 뭘로 맞추냐가 좀 나뉘어요. 간을 설탕으로 했어요? 아니면 소금으로 했어요?
1: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0: 간 없이?
2: 야, 그거 그냥 먹으면 맛있냐?
1: 좀 맛있었는데?
0: 슴슴하지 않아요? 그럼 너무?
1: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것도 안 넣고 먹었던 것 같아요. 꽤 맛있었어요. 제가 면을 좋아하나 봐요.
0: 아, 그렇죠. 예. 네, 면을 좋아하네요.
1: 혹시 선배님 어떻게 드시나요?
0: 저는 소금.
1: 네.
0: 아~ 태우 씨도 소금이죠?
3: 전 설탕이에요.
0: 설탕이에요?
3: 아, 근데 소금도 넣어서 먹어봤는데 훨씬 네.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0: 아, 약간 네. 이렇게 섞어서.
3: 맞아요.
1: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설탕은 절대로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0: 약간 좀 달달할
1: 달콤하게.
0: 것 같아서.
1: 예, 너무 달콤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근데 또 설탕파 분들은 설탕이 맛있다고.
3: 맞아요.
0: 왜 소금을 넣냐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1: 그렇군. 네.
0: 자, 5909님께서 요즘도 개근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출결 K-POP 능력평가로 했으면 내가 개근상이었을 텐데 탱디큐디 장스타님은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받아봤나요? 설마 성적 우수상 이런 것도 받아본 거 아니죠? 배신감.
1: 개근상이 뭐죠? 성장한?
0: 그러니까 예, 계속 매일 출석해서 올데이.
1: 아 예.
2: 빠진 적이 없다.
1: 아
0: 한 번도 안 빠지고.
1: 전 뭐 받았죠? 아 뭐 받긴 했는데.
2: 그냥 졸업장 받은 걸걸요?
1: 아니요. 그 이제 졸업하면 그 상 같은 거 주잖아요.
2: 그게 졸업장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수학을 제일 잘했으면 수학상이나 아니 막 태도상 막 이런 거 막 받잖아요.
2: 그런 걸
1: 고등학교
2: 받았다고요?
1: 말고 중학교 때.
2: 아, 중학교 때, 중학교
1: 예,
2: 때.
1: 고등학교 때는 뭐 한국에서 졸업했으니까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뭐 되게 중요한 거 받았는데 학교에 막 한 두 명밖에 안 받는 거. 근데 그건 이제 공부를 잘해서 말고
0: 아, 다른 거.
2: 랜덤?
1: 아, 예, 랜덤이긴. 그 성격이 맑아서요.
0: 아 성격 아, 성격 좋은 상.
1: 네 그리고 그 팬들이래. 그 선생님도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런 상 받은 적 있는데.
0: 아 모범학생상 뭐 이런 느낌이네요.
1: 그런 거요. 네 그런 거요. 성적 우수상? 아 그냥 성적이 좋은 사람.
0: 그렇죠.
1: 혹시 선배님 받으셨나요?
0: 아니요 저는 근데 진짜 5909님이 저한테 배신감 안 느끼셔도 될 게 둘 다 안 받아봤어요. 에이.
1: 아 근데 솔직히 문 상관 없잖아요. 그죠?
0: 어 그럼 sure why not?
1: 네 why not? 태우는요?
2: 저도 뭐 물론 배신할
1: 아 근데 솔직히 예, 뭐 기대 안 했어요.
0: 그렇죠.
2: 예. 네. 아, 근데 저 은근히 아 저 아마 제가 봤을 때 전 개근상은 있을 거예요. 저 진짜 안 빠져요.
1: 어머.
2: 시간 되게 잘 지키고 학교 다닐 때 아파서 어렸을 때 좀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았나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안 나면 안 받은 거일 거예요 아마. 아마도
0: 그렇죠.
1: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3: 3561님께서 오야오랑 장준님.

0: K-POP 퀴즈 풀기 전에 마음속 품고 사는 K-POP 가사 하나씩 풀고 가주세요.
1: 아.
2: 여기
0: 저는 트와이스 Feel Special 가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붐업.
2: 아. Feel Special 이렇게 yeah. 꼭 읽어야 됐었어요.
0: Yeah.
2: 아.
1: 좋은 노래 가사.
2: 저는 피어남니 노래 중에서요 겁나니가 있는데요. 죽어도 넌 기죽지 마. 아, 장난 노래 얘기는 되게 진지하게.
1: 아니요 맞죠. 예, 죽어도 기죽으면 안 되죠. 예, 죽어도, 인생은 기세입니다.
2: 예스.
1: 예.
2: 죽어도
1: 예.
2: 넌 기죽지 마.
1: 네.
2: 네, 그 가사가 인상이 제일 깊습니다.
0: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 빅뱅 선배님.
0: 네, 빅뱅 선배님. 그 대성 선배님 파트였는데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2: 그렇게 그럼 안
0: 아니야 되게 좋아 되게 좋아.
1: 잠시 흘러.
0: 그 잠깐만 그 아 그 뭐지 언젠가 다시 올 그날 아.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울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 너무 좋죠.
2: 어 이건 좋다.
0: 여기 다 좋아요.
1: 그렇죠.
2: 아 좋네요. 선배님 좋죠.
1: 아 나는 뭐가 있죠. 아 지금 막 이렇게 막 딱 생각하니까 없는데 아 약간 다디요? 아, 네, 저 저희 데뷔곡 좋아합니다. 네.
2: 아.
1: 담다디를 계속 열정적으로 외치는 네. 담다디담 다디, 네. 다디 이거 좋아합니다.
2: 아.
1: 네. 신나게 부르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2: 아 사실 추임새 같은 느낌이네요.
1: 그럼요, 그럼요.
2: 아 좋네요. 아,
1: 진짜로? 진짜로는 뭐가 있죠? 진짜로는 가사 좋은 거? 아 뭐 근데 약간
0: 찾기 어렵긴 하죠 사실.
1: 그니까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뭐 저희 골든차일드 노래로 보면은. 그 모든 날이라고 네. 네, 굉장히 힘을 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뭐였지? 뭐, 모든 날들은 날들은 결국 내게 오늘이 될 테니 이건가? 네, 이걸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네. 아 요거 있네요. 네, 비온디 무지개처럼 벚꽃이 피는 날처럼 언젠가 널리 클라이맥스 던 비올롤리 나이트. 에이 붙잡아 에이. 모든 날이 될 테니 live my life. 예, 요거.
2: 아.
1: 예, 요거 제가 쓴 겁니다.
2: 와.
1: 그래서 좋아합니다. 예, 나이스 어. 저작권.
2: 네. 에이.
1: 예.
2: 자, 그럼 이제 본격 K-POP 능력 평가 시작해 볼까요? 선물부터 소개해 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은요 하나씩만 받아가셔도 돼지 파티 성대하게 즐길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유 한 박스, 떡 튀순 교환권, 치킨스 교환권, 피자 교환권, 31가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다 받아가세요.
0: 네, 퀴즈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첫 번째 퀴즈부터 바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퀴즈 1교시는요 바로 가사 빈칸 영역.
0: 네,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저희 목소리로 대신 덮여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잘 듣고 숨어버린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2: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들려드릴게요.

0: 잔나비까지. 네, 오, 이 노래는 잔나비의 노래죠. 가사 빈칸에 들어갈 말은 두 글자였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 자, 그럼 우리 큐디가 영어 힌트 한번 주시죠. 정답 단어를 영어로 하면요.
2: 어? 이게 영어로 뭐지? 잠깐만요. 이게 영어로 뭐지?
1: Proud?
2: 어, 에이. 에이!
1: 맞죠?
2: 맞아요!
1: Yeah, sure!
2: Proud! 맞아요! Yeah, yeah, yeah, yeah. 와, yeah.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맞네요. Proud예요, Proud.
0: 자, 되게 아시겠죠?
2: Proud하다.
1: 네네네네.
0: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2: Proud!
1: Yes!
0: 네.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노래 다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정답 두 글자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 네,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떡티순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 카리나가 피처링한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0: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네, 가사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요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떡튀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우!
2: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0: 자랑이 정답이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셀프 프로 내 자랑 한 번씩 해보고 갈까요?
1: 아, 좋습니다. 셀프로?
0: 네, 선배님부터
1: 한주 저는 발이 다 나왔습니다.
0: 네?
1: 다쳤던 발이 다 나왔습니다. 실밥도 빼고 예, 다 나왔습니다 이제.
0: 오, 와, 네. 축하드립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와.
2: 쿄디는요?
0: 저 셀프 자랑이요? 전 모자 이렇게 써도 멋있습니다.
1: 와우, 스웩. SWAG.
2: 좀 킹받긴 하네요 지금.
0: 아, 저는 모자를 일부러 이렇게 킹받게 쓰는 걸 좋아해요. 왜일까요? 전 항상 이렇게 항상 모자를 좀 네, 평범하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 Swagging.
0: Swag.
1: Yeah.
2: 저는 부드러움 저의 음색이 자랑입니다.
1: Soft.
0: 그러면 한 소절 불러주셔야죠.

0: 왜 저랑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1: 네, 좋습니다. 3809님께서 저는 탱디가 불러줘서 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이맘때 들으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노래. 또 좋은 노래 불러주면 좋겠는데 오야오랑 장준님 언젠가 각 잡고 커버해보고 싶은 곡 있나요?
2: 각 잡고 커버하고 싶은 노래?
1: 있으세요?
2: 저는 근데 진짜 약간 뭔가 락 발라드 한번 시원하게 내질르고 싶어요, 진짜. 노래방 왔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2: 락 발라드.
1: 저는 리얼리티.
2: 잘 어울린다.
0: 근데 진짜 옛날부터 되게
1: 맞아요. 싶었던. 한번 하고 싶어요.
0: 저도 요즘에 듣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그 세일러라는 아티스트가 좋아하는데 되게 진한 좀 진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R&B를 좀 많이 하는 이제 아티스트인데 좀 각 잡고 기타 치면서 좀 R&B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노래가 기타 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0: 도와주실 거예요.
1: 그래서 따줄게요. 네. 네.
0: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퀴즈로 가볼까요?
2: 좋습니다. 2교시 퀴즈는요, 바로 꽁트 영역.
1: 당당. 네, 이번에 저희가 어떤 노래의 가사를 얼렁뚱땅 연기로 표현해드릴 건데요, 흘러가는 대사 안에서 노래의 가사를 찾고 그 노래가 어떤 곡인지 가수와 제목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삐지 주세요.
2: 아, 섬으로 이육지 와, 여기다. 야, 여기가 태풍이 아니지, 태양이네 집이구나. 태양이 있나? 별 어딨지? 어, 여기 있다. 아, 뭐야, 태권도 갔나? 왜 안 나오지? 야, 주태양. 야. 아, 이상하다. 뱃소리가 왜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지냐. 태양아 놀자.
1: 아우, 시끄러. 누구야? 누가 뜬금없이 대문 앞까지 선을 넘어와?
2: 야, 나야 태양아. 야, 키 좀 숙여봐. 키를 맞춰 내 눈높이. 그치? 야, 근데 야, 니네 집 진짜 멀다.
1: 뭔 소리야? 바로 너네 집 옆이잖아.
2: 아, 진짜. 아, 미안. 야, 왼쪽으로 돌아와서 몰랐다. 옆집 소년이었구나 너.
3: 태양아, my son, who's there? 누구 왔니?
1: 아, 엄마 변성기 오셨네. 상준이가 놀재. 자,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돼?
3: 재태양, 숙제는 다 했어?
1: 아, 미안. 장준아, 나 숙제해야 된다. 우리 엄마 광배 짱 무섭거든. 내일 놀자, 안녕.
2: 아, 잠깐만 기다려. 태양아. 야, 재태양.
1: 여기까지입니다.
2: 예.
1: 예. 저희의 어린이 연기와 큐디의 치명적인 효과음 연기까지, 저희 연기 속에 숨어있는 가사 잘 들으셨죠? 최근에 발매된 신곡이죠. 이 노래의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 네,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피자 한 판 보내드릴게요.
0: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힌트송이자 정답송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정답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2: 네, 조금 전 듣고 온 곡이죠. 정답은요, 바로 보인 넥스트 도어의 똑똑똑이었습니다.
3: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께 피자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2: 예. Yeah.
1: 네, 3112님께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릴 때 친구 집에 벨트 몇 번 해봤는데요. 친구가 제 미친 듯이 쫓아와서 잡혔던 기억이 있네요. 세 분은 어릴 때 벨트 해보셨나요? 캐나다엔 없었나?
3: 아, 벨트 미쳤 많이 했죠. 난리 났죠.
2: 걸린 적 없어요?
3: 아, 걸린 적 있죠. 걸린 적 많죠. 예. 네. 근데 그게 재밌죠.
2: 그렇죠.
3: 요즘엔 안 되는 게 요즘에 그 뭐 한국엔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벨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2: 맞아요.
3: 녹음이 돼요. 녹화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해도 어차피 다 보여가지고 요즘 애들은 못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가서 똑똑하고 막 도망치고 그냥 멀리서 막 숨어서 막 보는데 이제 막 누구 나와서 막 어디자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그게 재밌죠. 그리고 그쵸? 제가 살았던 동네가 다 되게 작았어가지고 하기 쉬웠어요. 아. 남의 친구들 집에 아니면 막 이런 데서.
2: 아, 괜찮았네요.
3: 네, 완전 재밌었죠.
1: 저는 했... 뭔가 딱히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3: 아, no jams.
2: Yeah.
3: 선배님 많이 하셨나요?
2: 저 많이 했죠.
3: 그죠?
2: 네.
3: 아, 근데, no jams.
2: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주택가 쪽에 살면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아파트 쪽은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3: 아, 그죠.
2: 공동 천장문을 한 친구가 잡아줘야지 이제 순조롭게 도망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타이밍만 잘 맞으면 5층부터 1층까지 쭈르륵 누르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3: 어. 네,
2: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계속 공동 천장문을 이제 현관문을 하고 있고.
3: 네.
2: 많이 했었죠. 뭐.
3: 와, 완전 재밌다. 아, 저는 아파트 해본 적은 없거든요.
2: 아, 저는 완전 아파트먼트만. 예.
3: 아, 아파트먼. 아, 예. 저는 주택.
2: 아, 주택.
3: 예.
1: 끝나고 한번 해봐.
3: 가서 여기서.
1: 혼자.
2: 가볼까?
1: 저 이따 가.
2: 나이 30 먹고 근데 배지하다가 이제는
1: 경찰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아직 선물 많이 남아있습니다.
3: 두유, 치킨, 아이스크림 남아있으니까요. 3부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2: 네, 저희 골든차일드의 모든 날 듣고 3부에서 만날게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희는 이달의 DJ 피어남의 기호
1: 태호고요.
3: 저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1: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네, 4543님께서 이런 느낌 아시나요? K-POP 듣다 보면 묘하게 사춘기 올 것 같은 거? 그 시절 감성 때문에 그런가? 크크크크크. 탱디 켜디 장준님은 혹시 사춘기 때 어땠나요? 사춘기 썰 있나요?
3: 사춘기 썰이요? 야, 뭐 근데 저는 사실 사춘기가 안 왔어요. 엄마가 워낙 무서워서.
2: 아
3: 네. 오기 전에 엄마가 올 것 같다 하면 혼냈어요. 미리. 아. 오지도 않았는데 너 올 것 같다 하면서 혼내키고 그랬어가지고.
2: 미리 데뷔를 네, 하신 거네요.
3: 그렇죠, 그렇죠. 사춘기 근데 뭐 그때 그냥 뭐 그때 친구들 뭐 이렇게 했던 것들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왜 뭐 약간 세탈이라고도 하죠. 이제 부모님 잘 때 몰래 나와서 친구들 막 놀고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새벽 탈출,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저도 뭐 진짜 딱히
2: 저도 없었어요.
1: 사춘기 뭐 그냥 전 너 뭐 그나마 노래 한다고 했던 게 그나마 그런 것도 같은데. 네. 서울 올라와가지고.
2: 저도 사춘기 없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2: 네. 저희 되게 착하게 자라네요.
3: 그러니까요. 저희. 저는 뭐
2: 애하면 원래 사춘기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3: 맞아요.
2: 근데 저도
1: 근데 몰라. 본인이라서 모를 수도 있는 거야.
2: 아니 맞아요. 전 진짜 없었어요.
1: 엄마 제가...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어.
2: 아 그런가? 오케이. 뭐 본인 피셜 없었던 걸로. 좋습니다.
1: 네, 고윤아님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헤드폰 통화 연결음은 에픽하이의 럼럼럽인데요. 세 분도 통화 연결음 해본 적 있나요? 제일 처음 했던 통화 연결음 기억나시면 알려주세요.
2: 아 전화 이제 걸 때 나오는 그쵸, 그쵸. 노래요?
3: 네. 뭐가 있었지? 아 저는 근데 아마 지금 제 통화 연결음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2: 아 진짜요? 어떤 거죠?
3: 이게 그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테마송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이게 제 컬러링이에요. 이게 지금 26년이니까 그러면은 8년째 네, 저는 이 컬러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 저는 그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몰라요.
3: 아 그렇네.
2: 예, 애초에 설정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 저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2: 어떻게 하는
1: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막 해봤 썼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저도 딱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 네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3: 자 그리고 1982님께서 큐디 땡디 장준님은 습관처럼 툭툭 나오는 말.

0: 버릇이 있나요? 사실 저는 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는데 줄어보려고 착하게 말하기 챌린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묵해졌습니다. 예.
1: 아, 착하게 말하는 거 좀 자제하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버릇이 있구나.
2: 아니 습관처럼 아니죠. 나오는 말버릇.
1: 네. 뭐 예를 들어?
2: 그냥 뭐 종섭이 아 뭐 그런.
0: 아, 네, 약간 그런. 오케이. 근데 1982님은 부정적인 말들이 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버릇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케이. 줄이려고 하다 했다. 보니까 말이 없어졌다. 어. 예.
1: 아,
0: 예.
1: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2: 아, 너는 유노.
0: You know?
2: 유노 굉장히 엄청 써요. 엄청 많이 써요.
1: 유노랑 유노랑 쌩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다고요. 그 요즘에는 좀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완전 동의하면. 아 그리고 솔직히 완전 동의 안 해도 항상 이게 1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50%라고 해요.
0: 아 150%.
1: 예, 150% 막 예를 들어 막 아 여기 진짜 맛있어 우리 또 오자 하면 150%. 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야. 150%. 확실히 이렇게 좀 영어 쓰는 멤버 있으니까 멋이 나네요.
2: 어, 좀 아, 그런 거 네. 있어요, 솔직히.
1: 아 그래요?
0: 저희 뭐
2: 영어 쓰면 멋있죠.
0: 네. 저희 그냥 뭐 저희 진짜 레알 뭐 이런 거밖에 안 써요. 아 진심 막 이러고 이거밖에 없는데 뭔가. 아,
2: 얘도 그래요, 근데.
0: 아, 그래요?
1: 저도 그렇게 하긴
0: 해요. 150%.
2: 저는 솔직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솔직히
2: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솔직히 뭐 했는데
1: 솔직히는 다 쓰지 않아요?
2: 맞아 저도 솔직히
0: 맞아
1: 솔직히
0: 맞아.
1: 선배님 있으세요?
0: 저도 그냥 아 뭐 선생님 뭐 그냥 약간 저는 그냥 중간중간마다 취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네. 숨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2: 맞아, 사람마다 또 있긴 하죠.
0: 맞아요.
2: 확실히 네 좋습니다. 9070님께서 세 분은 서울 어디쯤에 주로 출몰 하시나요? 저는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길 걷다가 연예인 만날까봐 펜이랑 종이 항상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못 만나봤어요. 제발 아무나 제 앞에 나타나 주시길.
0: 오.
2: 뭐 되게 신기하네. 저는 대전 사람이니까 네. 한 번도 살면서 연예인을 본 적이 없다가 네. 서울에 와서 그냥 길을 갔는데 그냥 연예인 분이 계신 거예요.
0: 네.
2: 너무 신기했어요.
0: 아.
2: 그냥 길거리에도 연예인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0: 맞아요.
1: 서울도 너무 좁으니까.
2: 네. 은근히 자주 보지 않아요?
1: 저는
2: 길 뭐 나가면 보는 것 같은데.
0: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 네.
1: 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2: 이렇게 나가 속으로 와 그 사람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1: 아, 진짜요?
2: 네.
1: 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2: 청담이 좀 많아요.
0: 맞아. 아~ 청담 뭐.
1: 아니요, 봐도 많이 봤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많이 봤네. 네. 아 그렇구나.
0: 근데 그냥 딱 봐도 사람 많은 데만 가도 많이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 맞아요.
0: 요즘에 이제 뭐 너튜브 촬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꼭 사람 많은 데 시민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2: 네. 맞아요,
0: 사람
2: 맞아요.
0: 많은 곳 가면 무조건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출몰은 뭐예요, 근데?
0: 출몰 나타났다.
1: 네. 아
0: 고라니 출몰. 뭐
1: 아니, 저도 네. 오늘 아침에 압구정에 좀 돌아다니는데 팬들이랑 마주치시긴 했어요.
2: 압구정 출몰했네요, 기호가. 네,
1: 출몰했어요. 근데 그 압구정에 갔는데 근데 딱 이분처럼 그 종이랑 펜을 주고 계시긴 하더라고.
0: 오, 나이스. 예.
1: 네. 근데 펜이 안 나왔어요.
0: 깨비. 아.
1: 네, 펜 안 나긴 했는데 근데 무튼 네, 반가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조금 만나봤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퀴즈 가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 바로 피아노 영역. 데리링.
2: 네, 그 어떤 노래도 피아노 선율을 만나면 감미로워지죠. K-POP도 예외는 아닌데요.
0: 네,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가면 자주 듣게 되는 피아노 편곡 K-POP. 오늘 그 중에 한 곡을 짧게 들려드릴 겁니다.
1: 그 연주곡을 듣고 이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일지 노래 제목만 맞춰주세요.
2: 네, 그럼 바로 문제 노래 나갑니다.
1: 와, 피부과 같아.
0: 그니까요.
2: 심지어 피부과에서 이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전.
1: 아 진짜요?
2: 예.
0: 저도요. 저도 있어요.
2: 이 노래를.
0: 네.
2: 오? 정확한 거.
0: 자, 조금 뜨거워요. 조금 차갑습니다.
2: 네.
0: 맞아요. 입 다물.
1: 난 아.
2: 네, 자 여기까지 조금 전에 후렴구가 흘러나왔죠.
1: 과연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거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 스퀘어권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프로듀스 101의 정답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프로듀스 101의 노래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자 퀴즈 정답 무엇인지 확인해볼까요?
2: 네, 정답은요 바로 나야 나였습니다.
3: 제목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2: 네, 저희가 아까도 이제 대충 조금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렇게 피부관의 에스테틱감 이런 피아노 버전의 K-POP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좀 기억나는 노래가 있었나요?
3: 전 정확히 이 노래 무조건 들어봤고요.
2: 맞아요.
3: 정확히 기억나요. 네.
1: 그렇군요.

0: 거군요. 저는 K-POP은 안 나오고 네. 그 알라딘에 나오는 A New World 이거가 아, 계속 나와요.
1: 맞아요. 그런 거 디즈니도 좀 나와요.
0: 예, 근데 그 노래가 그 노래만 나왔어요. 계속 그 똑같은 노래만 반복.
1: 맞아요.
0: 예, 근데 예, 그 노래가 제일 인상이 깊네요.
2: 맞아요. 한국 발라드도 많이 나오는 거.
1: 발라드도 많이 나와요.
2: 발라드가 네. 진짜 많이 나오는 거.
1: 그 딱 가사 멜로디대로 딱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속으로 좀 부르죠. 그쵸, 그런 거 그쵸. 나오면.
1: 어, 이 노래다 이러고.
2: 예. 네.
0: 저도 부르는데.
1: 야, 근데 진짜 꼭 뭔가 이렇게 신기하게 피부과에서는 이렇게 피아노 버전을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2: 네,
1: 늘상.
2: 맞아요.
0: 조금 네. 잔잔하니까 더.
1: 그렇죠.
0: 네, 감미롭고.
1: 네, 요거 아니면은 약간 좀 자연의 소리 같은.
0: 예.
1: 물 떨어지는 새소리. 예.
0: 맞아요.
1: 네이처 사운드 한번 슥 들려주고.
0: 맞아요.
2: 맞습니다. 자, 이어서 퀴즈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4교시 퀴즈 단어 추리 영역.
2: 당당. 네, 지금부터 어떤 노래들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들려드린 노래 제목 첫 글자를 합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 겁니다.
0: 그 단어를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정답은 네 글자고요. 노래도 네 곡 나갑니다. 첫 번째 노래부터 나갈게요.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0: 자, 이 노래 선미 노래죠. 제목 첫 글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곡 갑니다.
2: 네, 이 노래는 태민의 노래입니다. 제목 다들 아시죠? 첫 번째 글자 연결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곡으로 가겠습니다.
1: 노래가 배가 고프네요. 자, 이 노래 제목 모르시는 분들도 없죠. 첫 글자 또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가겠습니다.
2: 자, 여기까지. 이 노래는 친친방 3부 로고송으로 매일 들리는 노래이기도 하죠. 크래비티의 노래인데요. 여기까지 들려드린 네 곡의 노래 제목 첫 글자만 따서 단어를 만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0: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입니다.
2: 쿄디의 최애 음식 중 하나인 이것. 여름에 이거 아삭 씹어 먹으면 시원하고 너무 좋죠. 과연 뭘까요?
1: 네, 정답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4곡 중에 하나 듣고 올게요.

0: 네, 힌트송 크래비티의 치즈 듣고 왔습니다.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의 제목은 선미의 열이 올라요였고요. 두 번째는 태민의 무브였고요. 세 번째는 더 자두의 김밥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크래비티의 치즈였죠. 그래서 정답은요, 노래 제목의 첫 글자를 더한 열무김치였습니다.
2: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후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1: 네, 아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호 씨가 그렇게 열무김치를 좋아한다고요?
2: 아, 저 진짜 좋아하긴 해요.
1: 아, 그래요? 아,
2: 그냥 제 최애 김치예요.
1: 아, favorite.
2: 네.
1: 아,
2: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1: 아, 또 맛있죠.
2: 어, 또 네. 아, 배고파.
1: 그럼 익은 정도는 얼마나? 좀 많이 시큼한 거 아니면은?
2: 아. 잘 모르겠어요. 어, 기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어요.
1: 아, 그냥 아예 열무김치를 좋아하는군요.
2: 네, 네. 네.
1: 그러면은 네, 태우 씨는 어떤 김치 좋아해요?
0: 저는 뭐 딱히 솔직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냥
2: 배추김치를요?
0: 예. 오. 왜요?
2: 아, 그럴 수 있구나.
0: 왜요? 캐나다 친구.
2: 아, 그게 아니라 김치를 안 좋아할 수 있구나.
0: 네, 뭐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 식당 가면 그래도 무조건 집어 먹어보긴 하거든요. 배추김치 그냥 맛있는 데 있으면 좋아.
1: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파김치.
2: 아, 파김치. 그
1: 짜장라면이랑 먹으면
0: 그거는 좋아해요. 저는.
1: 이건 진짜 네, 게임 끝, 좋아해요. 게임 셋. 아, 진짜.
2: 오늘 맞아요. 끝나고 뭐 먹어야 될까?
1: 아, 진짜 무조건이에요, 이건 진짜.
2: 와, 자 그럼 마지막 퀴즈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퀴즈 오교씨 신곡 영역 정답.
2: 최근에 장스타의 후배들이 신곡을 발표했죠.
0: 네, 바로 드리핀의 첫 번째 유닛 멤버 차준호, 김동윤, 이엽으로 구성된 차동엽이 두 군데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어? 한 소절.
1: 네, 어? 네, 잠깐 뭐냐? 두근두근대, 어, 두근두근대, 두근두근대, 이거죠? 예, 이겁니다.
2: 와,
1: 예.
2: 예. 박수.
1: 예,
0: 브라보.
1: 두근두근대, 예.
2: 네, 가사부터 너무 산뜻하고 청량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0: 네, 차동엽의 두근대라는 곡에 두근이라는 가사는 과연 몇 번 등장할까요?
1: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50번 이상. 2번 50번 미만입니다.
2: 둘 중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 행운의 당첨자에게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한번 같이 세어볼까요? 차동엽의 두 군데 듣고 오겠습니다.

0: 차동엽의 두 군데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2번 50번 미만이었습니다. 네, 50번까지는 아니고 이 노래에는 두근이라는 가사가 총 47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2: 와, 예. 어,
1: 그래도 많이,
2: 예.
1: 와, 엄청 많이 나오네. 부정맥이네요, 거의.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4535님께서 근데 이거 들으면 장스타 회사에 이득이 가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1: 글쎄요, 아마 뭐 회사에는 뭐 이득 뭐 저도 뭐 가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0: 아니, 라디오에 나오면요?
1: 네. 아. 네. 근데 뭐 그럼요. 회사에는 뭐 가든 안 가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뭐 네, 우리 드리핀 친구들한테만 네, 갔으면 좋겠네요. 네.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 풀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어머.
2: 저희와 함께한 한 달 어떠셨나요?
1: 야, 일단은 사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친한 친구를 하면서 이제 DJ가 계속 막 주마다 바뀌고 뭐 2주에 다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피어나무니 우리 기호 씨와 태호 씨가 이렇게 딱 한 달을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딱 피어나무니 온다고 했을 때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방송도 같이 해봤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또 어쨌든 이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도 있을 시기고 그러니까 전 너무 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는데 아 그대로 정말 믿고 의지하고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최고였습니다. 최고. 네.
0: 아, 저희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2: 아. 네. 저희도 확실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편하게 했습니다.
0: 네, 되게 어깨가 편해지는 아. 시간이었어요.
1: 야.
2: 그렇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장준 선배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2: 그럼 코너 끝곡 선곡해주세요.
1: 그쵸 그쵸. 자, 일단은 요즘 뭐 이제 날씨도 너무 좋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피어나무니도 이제 다음 이제 챕터를 위해서 또 열심히 여행을 떠내야 되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설렘을 가득한 기대한 마음을 부풀고 예, 떠나자는 의미로 여행을 떠나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예.
0: 그럼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2: 안녕.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비리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부산에 위치한 삼정고등학교.
2: 그럼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1: 5월 26일 화요일 내일 삼정고 점심 메뉴입니다. 보리밥, 버터 소금 쿠키, 오징어 무국, 토마토 카프레제, 폭찹 스테이크, 배추 김치, 그리고 크림 감자 이것.
2: 네, 이것은 파스타의 한 종류인데요. 감자와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한 후 둥글게 빚은 파스타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릴게요. 1번 뇨끼, 2번 그노치.
2: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태영의 와일드.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태용의 와일드 듣고 왔습니다. NCT 태용이 데뷔 10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정규앨범 타이틀입니다. Wild, Yell, Loud, Dance의 앞글자를 딴 Wild, WYLD라는 제목인데요. 야성, 표호, 춤, 본능, 표출이라는 날것의 감정들을 통제된 음악의 언어로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뇨끼.
0: 내일 3전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밥, 버터 소금 쿠키, 오징어 묵구, 토마토 카프레제, 폭찹 스테이크, 배추김치, 크림 감자, 뇨끼.
1: 여기 되게 뭔가 유로피엔하다.
0: 여기 완전 양식 느낌.
1: 완전 양식 느낌이네요. 완전 토마토 카프레제가 뭐지?
0: 토마토 카프레제.
1: 그 토마토를 살짝 그 익혀서 그 베이크 해놓은 그런 건가?
0: 나 뭔지 모르겠어.
1: 와, 나 완전 환장하지.
0: 와, 학교 급식에 이런 게 나온다고?
1: 와,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0: 와, 대박이다. 여기 학교 되게.
1: 그러게, 난 솔직히 오징어 무국 보고 조금 아쉬운데 생각을 했는데, 예. 토마토 카프레제에서 내 마음이 훔쳤어. 폭찹 스테이크까지, 배추 김치, 크림 감자 뇨키.
0: 예, 스크린 감자 뇨끼. 나 이런 거 급식에 나온 거 처음 봐.
1: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급식이라는 게 지금 이제 셋째 주 이제 해보는데 너무 음식이 다양해서 솔직히 싫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0: 예전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1: 네, 좋습니다. 6287님께서 저는 피자 사이드로 시키는 치즈 어븐 스파게티를 진짜 좋아하는데 탱디랑 쿄디의 최애 스파게티는 뭐예요? 저는 creamy chicken alfredo.
0: 와우.
1: 한국에 없어요 그런 거 많이.
0: 아 치킨 그 뭐라 한번 잠깐만 한 번만 더 얘기해. 뭐라고요?
1: creamy chicken alfredo.
0: creamy chicken alfredo.
1: yeah chicken alfredo. yeah.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0: 그 뭔데요?
1: creamy chicken alfredo. 와우. Holy moly.
0: 이게 한국에 없어요?
1: 이거를 치킨으로 할 수 있고 사실 새우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일단 한국 파스타는 다 달콤해.
0: 아 그치.
1: 아 그게 아니,
0: 근데
1: 문제야.
0: 비싼 집 가면은 안 달콤해.
1: 알아. 그래서 많이 가. 먹고 싶을 땐.
0: 비싼 집
1: 근데
0: 가면은.
1: 근데 이제 거기서만 가능한다는 게 슬픈 거지 난.
0: 아 그쵸. 아, 한국은 모든 음식이 좀 달죠.
1: 아 전 진짜 한번 너무 먹고 싶어서 열심히 장 보면서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어땠어요?
1: 근데 이제 그 소스가 다 굳어버려가지고 소스 그냥 치즈 돼버렸어요. 그냥 진짜 장난치고 그냥 굳었어요. 그래서 그냥 치즈랑 면이랑 어떻게 계속 다시 녹이려고 막 노력했는데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0: 파스타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거였군요.
1: 아니요 어렵진 않아요. 제가 그냥 못한 거예요. 예.
0: 오케이.
1: 되게 쉬운 요리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태호 씨는 뭐 좋아하세요?
0: 저도 여기 피자 사이드로 시키는 그런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저는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하고.

0: 크리미한 걸 저도 좋아하고 저는 한국 것도 잘 먹고 외국 가서도 잘 먹습니다. 어떤 파스타든 뭐 단 것도 좋아하고 느끼한 것도 좋아. 가끔 진짜 느끼한 게 땡길 때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해외에서 먹었던 파스타 가끔 그립긴 해요.
1: 그죠?
0: 네, 생각날 때 있어요.
1: 와,
0: 무조건.
1: 그냥 딱 그거랑 스테이크랑 그냥 딱
0: 예스.
1: 너무 좋죠.
0: 환상이죠.
1: 네, 좋습니다.
0: 네,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2736님께서 저 내일 오이 참치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효디 탱디 오이 좋아하시나요?
1: 저 환장하죠.
0: 어, 그래요?
1: 저 오이 진짜 좋아해요. 저 오이 그냥 그대로 앙앙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0: 오, 저 오이 저는 와. 뭐 딱히 뭐 굳이
1: 전 오이 진짜 좋아요. 와, 오이를 얇게 썰어서 막 후춧가루랑 막 오일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0: 어, 몰라요. 안 먹어본 적이 없어서.
1: 제가 너무 좋아요. 저 웬만한 야채들 다 좋아요. 가지 이런 거 빼고, 가지 버섯 이런 거 빼고 저는 오이 좋아하고 당근 좋아하고 브로콜리 좋아하고 샐러리 좋아하고.
0: 아, 저도 뭔가 다 저 웬만 진짜 다 먹거든요.
1: 네.
0: 오이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김밥에 들어가 가끔 김밥에 오이 있을 때 있잖아요.
1: 네.
0: 빼먹진 않아요.
1: 그렇죠. 그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요. 네,
0: 빼서 먹진 않는데 그냥 조금 거슬린다 느낌?
1: 거슬린다고?
0: 그 맛이?
1: 그게 지금 입안에 너에게 텍스처를 주고 있는.
0: 그다음 단무지가 더 좋아.
1: 단무지. 아, 저도 단무지 좋아해요. 그럼 이제 짜장면 이런 거 먹을 때 무조건 단무지 먹는 편?
0: 아, 전 무조건 단무지 먹죠.
1: 아, 잘 안 맞군요. 저는 단무지보다 그 옆에 있는 양파.
0: 아,
1: 저는 살짝 그런 느낌? 아니, 너무 써요.
0: 완전 한국인이네.
1: 저요?
0: 네.
1: 왜요?
0: 완전 한국인 다 됐네요, 진짜로.
1: 아, 그럼요.
0: 전 단무지 팝니다.
1: 아, 좀 너무 쉬어요, 살짝. 단무지가. 무튼 오이 저도 너무 사랑해요. 오이 참치 샌드 너무 맛있겠다. 나 배고픈가? 아, 사실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썰의 Like Feathers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지독한 몸살이 났다. 혼자 방에 누워있자니 덜컥 서러웠다. 남들은 다 돈 벌러 나가는데 나는 왜 누워만 있는지. 다음 주가 면접인데 하필 왜 지금 아픈 건지. 가만히 누워 자책하다 보니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청승을 떨다가 본 예능에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다. 아프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으면 그건 나만 불쌍한 애가 되는 거야 라는 말. 순간 뜨끔했다. 그치, 운다고 해결되는 건 없지. 당장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뜨끈한 갈비탕을 시켜먹고 약을 털어넣었다. 억지로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방을 치웠다. 어떻게든 빨리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그렇게 억지로 움직이고 든든하게 먹은 덕에 열도 내리고 몸도 금방 가벼워졌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보니 이제는 좀 알겠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지만 내가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걸.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2799님이었습니다.
1: 와우.
0: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 그냥 아픈 거에 대해서요?
0: 네, 뭐든 그냥 뭐 우울감에 뭔가 쌓이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1: 우울할 틈이 없어요, 전.
0: 아, so busy man.
1: So busy man. Yeah. 우울해도 확 go! Let's go!
0: 우울하려다 싶으면 go!
1: Go!
0: 이런 느낌으로
1: 일어나. 또 똑같아요. 그냥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야지.
0: 맞아요. 어, 좋은 예. 마인드군요.
1: 예, 그냥 go go go! 아니면 일기를 써요. 저 진짜 일기 써요. 그럼 그래서
0: 수십 개 됐잖아요, 근데.
1: 어, 꽤 됐죠. 거의 다 썼어요, 이제. 그 페이지가 이제 거의 없어요.
0: 어.
1: 근데 이제 좀 슬프면 이제 써요. 근데 저는 일기를 쓸 때는 되게 어느 감정이든 되게 좀 깊게 느껴질 때 뭐 슬픈 감정이든 행복한 감정이든 막 되게 그냥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냥 바로 적어요. 까먹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적어두고 쓰면 좀 기분이 좀 풀릴 때도 있고 오히려 더 극대화될 때도 있어요. 더 깊게 빠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면 아 그때는 되게 크게 느껴진 감정들이 이제 와서는 아 되게 작게 느껴지는 이런 좀 리플렉팅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우울할 때 좀 그러는 것 같고요. 아 너무 되게 아파서 지금 우울하신 거 아닌가요? 몸이 안 좋아서.
0: 그래서 다음 주가 면접인데 뭘 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티라서. 좀 힘들긴 해요. 저도 이런 좋은 주기 좀 어려워해요. 저희가
0: 근데 여기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나까지 나를 불쌍하게 여기진 않아야겠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1: 멋있다.
0: 이건 진짜 맞아요. 제가 항상 피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믿을 건 나밖에 없다.
1: 에이.
0: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지켜줘야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1: 맞아.
0: 물론 뭐 가족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는 나고.
1: 맞아.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칭찬해줘야 계속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내가 나까지 좀 깎아내리면은 안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본인을 본인한테 나쁜 말하고 진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주변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해줄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인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안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말 할 사람이 따로 있다.
0: 맞아요.
1: 그래서 본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
0: 본인은 자기를 지켜주십시오.
1: 에, 본인은 난 잘했다 잘했어 난 잘했어 난 잘못 일한 것도 몰라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0: 좋아요. 다음 주 면접도 화이팅 하십시오.
1: 그럼요.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1: 오늘의 사연 보내주신 2799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교환일기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친친방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되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아,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립니다.
5: 5월 선물이에요.
0: 간편식 세트,
5: 견과류 세트,
0: 만능 소스 혼쭈유,
5: 문화 상품권,
0: 녹용 홍삼 스틱,
5: 소고기 김치 왕만두 세트.
0: 지금까지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우리 더 친해져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저희는 피어남이었고요.
1: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 6 네?
1: 어땠어요?

0: 없네 오늘.
1: 네. 아 오늘은 어땠어요?
0: 좋죠.
1: 좋았어요? 네, 오늘 너무 좋았고요. 오늘 태호 아주 알록달록한 이쁜 초록색 티를 입고 와가지고요.
0: 아니 이거 이너로 입으려고 산 건데 아 여기서 저 카메라로 보니까 무슨 내복 입고 있는 사람처럼 있어서.
1: 오늘 출근했을 때 태호 걸어오는 거 보면서 어머.
0: 뭐야? 환자복인 줄 알았다면서요?
1: 환자복 입은 줄 알았어요. 아무튼 아주 이쁘고 잘 어울리시고요. 6297님께서 연휴 끝에 쿄디 탱디 친친방까지 있다니 나 완전 축복받은 사람인 듯 너무 행복하시다 진짜. 쿄디 탱디도 행복하죠? 아 너무 행복하죠.
0: 아 이렇게 연휴가
1: 네
0: 있죠.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참 행복하죠.
1: 그렇죠. 긴 수 있어서. 그렇죠. 긴 연휴니까요. 그렇죠. 긴 연휴 받은 만큼 진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쉬는 것만 집중하고 푹 쉬세요. 화이팅입니다. 내일 전학생은 사이커스입니다.
0: 사이커스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내일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1: 그럼 오늘 끝곡 김사월의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통신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아노 어머니 태호,
1: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조용!
1: 이 영화가 어디까지 가 닿을지 모르겠지만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비수가 되지 않길, 슬픈 사람이 잠깐이라도
2: 레디
1: 미소 지을 수 있길,
3: 13회 1회 1
1: 누군가의 가슴이 열리는 순간이 되길.
2: 액션!

루시의 스타라이트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2화로 이 드라마가 끝났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3008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박진흥 씨 사연을 보내셨네요. 드디어 모자 못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끝났네요. 왜 16부가 아니고 12부인가?

0: 그래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순식간에 끝내려는 느낌이 살짝 있는 걸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라고 후기를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은준과 상현이 15부작이었잖아요. 은준과 상현 정도의 길이면 딱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마지막 화가 너무 서둘러서 엉성하게 찍었던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한 최소 13화, 14화 정도까지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하지만 참 좋았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드라마를 다 봤네요. 아, 이제 좀뭐좀할수 있겠어요. 저 사실 이 드라마 계속 하는 동안에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소셜미디어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뭘안 올리게 돼요. 고양이 사진도 안 올린 채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제 소셜미디어를 그렇게 두었는데 이제 좀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네요. 제 일상을 뺏어간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 황동만의 이 간절한 소망이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겠다. 또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대사를 골라봤습니다. 예고편에도 공개가 된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스포가 아닌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그 누구에게도 비수가 되지 않길. 슬픈 사람이 잠깐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길. 누군가의 가슴이 열리는 순간이 되길.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도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정말 많은 영화가 있고, 어렵게 극장에 개봉을 해도 개봉했는지도 모른 채 극장에서 내려와야 되는 영화도 수두룩하고, 그러면, 아, 내가 만든 영화가 정말 무가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건 무가치라는 건 처음부터 가치 없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순간 무가치함 앞에 그 무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모든 영화에게 응원을 보내며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응원을 보내며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를 알아채고 알아보는 관객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제가 사랑했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종영을 아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OTT에 있으니까 정주행 하실 분들 달려보시죠. 그럼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터널 선샤인의 마지막 엔딩곡이죠. Everybody's got a run sometimes. 백의 노래였습니다. 뚱이 씨가 이분도 모자무쇠를 보시고 저도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몇날 며칠 함께 센치해질 수 있는 사람,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어떤 상황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드라마 끝났다고 막 스포하시면 안 돼요. 이제 드라마 끝나면 막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뭐야? 바로 몇 분 뒤에 기자들이 아예 제목에다가 스포를 써서 포털에 띄워버리잖아요. 저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모자무사 끝나자마자 어떤 분께서 게시판에 마지막 장면 얘기를 써서 제가 방송 중에 황급히 지웠거든요. 혹시 눈치채신 분. 저 실시간으로 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디에선가는 뭘 이걸 풀어내고 싶은데 마침 MBC 팟캐스트 서담서담 만드시는 서미란 PD께서 또 우리 전에 은중과 상현보고 둘이 또 수다 떨었잖아요. 작가님 이번에도 한번 모자무사 수다 떠실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만간 서담서담에서 모자무사 얘기는 그냥 다 그냥 쏟아내고 올 생각입니다. 거기 가서도 할 얘기인데 지금 살짝 선 공개하면 드라마 공개 전에 한두 장면 공개하듯이 새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씨앗을 뿌린다라는 말과 이야기가 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어떤 영화가 내 안에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이야기가 자라난다. 뭐 이런 식의 좀 시각적인 상상을 하면서 제가 글을 쓰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눈치를 챘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예전에 본 작품이 정말 나무가 자라듯이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자라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본 게 그냥 막대기 하나가 내 가슴에 꽂힌 게 아니라 씨앗이나 묘목 하나가 그때 심겨진 거구나. 그게 지금 보니 이런 이야기로 내 안에서 이런 모양으로 자라났네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되게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좀처럼 뿌리를 못 내리는 작품도 있더라는 거죠. 자라나질 않는 이야기도 있어요. 막 상 받은 영화, 평론가들이 좋다는 영화,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들이 인생 영화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나한테는 그게 좀 와닿지 않는 뭔가 뭐 그런 작품들도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아무리 좋은 씨앗이어도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토양하고는 그냥 맞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그냥 맞지 않는 거죠. 씨앗이 그 흙이랑 맞아야 잘 자라잖아요. 뭔가 좀 마른 땅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이 진 땅에서는 잘 못 자라는 것처럼 반대로 뭔가 진 땅에 심어야 잘 자라는 걸 마른 땅에 심으면 잘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토양이나 토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이야기가 잘 자라는 거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이런 드라마를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완성도나 뭐 작품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빼놓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작품들은 그냥 내 마음의 토양과 좀 맞질 않아서 그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막 되게 재밌게 보고 푹 빠져 보고 있는데 누가 난 별로 그거 너무 싫었어 이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몰라 막 이런 글들 보고 괜히 상처받고 또 욱해서 막 거기에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리고 남들 재밌게 보는데 내가 재미없으면 아 그냥 뭐내 토양에는 맞지 않네 생각하시면 되죠. 뭘 그걸 또 긁혀갖고 예. 뭐 작가의 정신세계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사까지 끌어와서 그런 걸또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저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드라마 한 편을 본 느낌. 그래서 아까 그 뚱이 씨가 얘기하신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몇날 며칠 함께 센치해질 수 있는 사람,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함께 펑펑 울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하고 토양이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씨앗이 함께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씨를 뿌려도 다 다른 모양으로 크잖아요. 사람이란 그런 거죠. 그렇게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몇날 며칠 함께 센치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두 사람은 빌리 엘리어트 보고 함께 울었던 그두 사람은 나중에는 점점점 그러한 모습까지 다 담겨 있는 아주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나는 행복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저에게는 제 토양에는 맞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본 드라마이고요. 재미없게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께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가 하면 저는 역시 또 멋진 신세계도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제 토양은 해퍼요. 뭐 조만간 그 서담서담에서 썰 풀면 그때 뭐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주말에 칸 영화제 폐막식이 있었죠. 시상식도 열렸고요. 박찬욱 감독께서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상이라 사실 아무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 노아더 초이스 어쩔 수 없이 상을 주기는 줘야 해서 이 작품을 뽑았다라는 좀 재치 있는 말씀과 함께 발표한 아니죠. 발표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는 한 거고 처음엔 그냥 발표만 했죠. 황금종려상은 크리스티안 문지우의 작품이 받았습니다. 피오르. 궁금하던데요. 2007년에 황금종려 받고 두 번째 받았어요.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박찬욱 감독. 한 번도 못 받은 상을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은 두 번째 받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아이고 배야 하는 마음을 네. 그런 이야기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뭐 신의 소녀들 엘리자의 내일 다 만드는 영화마다 이 감독 작품은 제 토양에 맞았습니다. 네, 제 토양에 맞는 씨앗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들의 감독이 이번에 또 황금종려상을 받았고요. 심사위원 대상은 안드레이 지비아긴체프 감독의 미노타우로스. 이게 사운드 트랙 상도 받았던데 음악은 또 어떻길래 받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준 리바이어던의 감독이죠. 안드레이 지비아긴 체프의 신작이 심사위원 대상. 이게 이제 그랑프리고 심사위원상은 저에겐 낯선 감독이에요. 발레스카 그리세바흐의 꿈꿔왔던 모험. 그리고 감독상은 공동수상. 블랙볼의 감독 두 분은 역시 저에게 낯선데 파더랜드의 감독은 저 알죠. 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

콜드워의 감독 아니겠습니까? 상 받으셨네요. 에마뉘엘 마레의 우리의 구원이 각본상, 하마고찌 류스케이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의 두 배우가 여자 배우상, 그리고 루카스 돈트. 저 이 감독의 시앗돌도 늘 제 토양에 맞았는데, 이번에 또 신작의 배우들이 남자 배우상. 이번에 여자 배우상, 남자 배우상은 다 공동 수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들으면 다 모르겠죠. 그죠? 감독도 낯설고 영화 제목도 아직은 낯설고. 최대한 많은 영화가 국내에도 소개되기를 바라면서 크리스티안 문지유 감독의 2007년 황금종려상 수상작. 네, 올해 황금종려상 수상자가 2007년에 황금종려상 받을 때의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에서 음악 준비했습니다. 또 콤팩트의 Fata Dimvis.

4개월 3주 그리고 2일에서 파타딘비스 꿈의 소녀라는 곡이고요. 루마니아 밴드 컴팩트의 곡 이어서 델마 루이스에서 파트 오브 미 파트 오브 유 글렌 플레이의 노래였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포스터가 바로 델마와 루이스의 한 장면이었잖아요. 지난해에는 남가요의 장면이었고 예전 영화 장면들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1991년 칸 영화제 폐막작이 델마와 루이스여서 올해 영화제의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라운드 미드나잇 사운드 트랙 김신의 음반 가게로 소개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재즈 들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이하로 씨, 저에게 재즈는 알 수 없을 것 같은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자체 같아요. 더 깊이 알고 싶은 장르라서 더 주의 깊게 듣게 되네요. 이혜경 씨는 재즈가 주는 분위기는 마치 거미줄이 쳐 있는 동굴을 슬그머니 들어가는 듯한 그 어떤 살펴가는 걸음 같다고 할까요? 오, 재즈를 처음에 듣다가 그러다가 안아보고 싶고 그렇게 안아주고 싶다가 그리고 나서 업어주고 싶을 때까지 재즈를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재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시고 주민희 씨도 이 늦은 밤에 재즈 들으니까 좋은데요. 근데 다 못 듣네요. 남은 한 곡까지 다 들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셨어요. 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운드 트랙에서 한 곡은 못 들려드렸잖아요.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허비 행콕이 영화를 위해 새롭게 작곡한 곡 가운데 하나. 미니오의 샹젤리제. 죄송해요. 제가 불어는 안 돼요. 우리말로 하면 자정 오샹젤리제라고 하는 곡 듣고요. 위대한 개츠비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에 쓰인 명곡 하나 이어드리겠습니다. 조지 거시윈의 랩소디 인 블루,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버전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릴게요. 랩소디 인 블루는 조금 길어요.

림 씨, 비가 와서 모리사키 서점의 나날들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타카코가 삼촌이 운영하는 헌책방에 처음 갔을 때 아 곰팡이 냄새라고 하니까 삼촌이 비오는 날에 촉촉함이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생각나요. 영화에서 커피 가게에서 흐르던 조시거 시인의 랩소드인 블루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멋진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0: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It's over. I'm sorry. Do it, do it.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잊었겠지만 한 잔 두 잔 털어놓고서 삼키고 나면 어제 일처럼 속을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점잖아지겠지 혼자 내렸던 그 모든 결론이 마치 먼지처럼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웃던 그녀의 어린 모습을 전 아직 기억합니다. 그녀는 나의 작은 공주님이었지요. 지금도 전 그녀가 무척 보고 싶어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을 이름 대신 이렇게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분은 아이스 라떼 샷 추가 텀블러에, 저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는 필요 없음. 손님에 대해 아는 건 오직 음료 취향뿐이고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가 대화의 전부지만요. 매일 같은 시간 늘 같은 주문을 하는 단골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든든한 아침 동지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느슨한 유대감까지 느껴진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요. 아침에 늘 만나는 사람, 그게 바로 아침 동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새아침 가족들과 저도 아침 동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침 동지들 맞이하면서 오늘도 새아침의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근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10cm가 피처링한 버벌진트의 굿모닝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 단골집 하나쯤은 갖고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가던 만둣국집이 하나 있는데 사장님께서 알아봐 주실 때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요즘 또그 만둣국집이 아주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평소보다 옛날보다 가기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맛집을 남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것 같고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미용실을 가도 또 헬스장 PT를 받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취향을 알아봐주면은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아, 왠지 단골을 많이 만들어두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기쁜 일인 것 같긴 해요. 내 취향과 맞는 곳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8877번님께서 요즘 새벽 5시 반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져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영디 목소리가 듣고 싶어 라디오를 켰습니다. 자동으로 기상을 하니 아침이 여유롭긴 하네요. 그렇죠.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자동으로 눈이 떠지면은 나이 시간에 눈 떴네 하는 뿌듯함이 들기도 하죠. 요즘 또 5시가 좀 넘으면 환해져서 밖에 나가기도 좀 좋잖아요. 기분이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이 코너에

0: 반응글 남겨주시는 걸 보면 빵그리분들의 연배가 또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저 대학 때 듣던 노래네요. 군 시절에 듣던 곡인데 여기서 다시 듣게 되다니 이렇게 추억이 묻어나는 반응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2761번님, 안양에서 마을버스 8번을 운전하는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님들 오늘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같이 근무하는 최경필 형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하셨네요. 최경필 형님은 다른 버스를 운행하고 계신가 봐요. 맞아요. 오늘도 안전운전 꼭 해주시고요. 마을버스는 왠지 더 정겨운 느낌이 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9026번님, 재취업하고 출근 시작하면서 못 듣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영디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제가 서비스직에서 일해서 때때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제 자신에게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오랜만에 오셨다니 저도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앞으로도 종종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맞아요. 서비스직 너무나 필요하지만 또 힘든 일 중에 하나죠. 특히 마음 힘들 때. 오늘은 맞아요. 부디 무사히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7757번님 워킹맘이

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게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해요.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라 지금 가도 7시 도착이네요. 셋째 막둥이 잠자는 얼굴만 잠깐 보고 나왔는데 우리 아가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바쁘시군요. 그래도 이렇게 바쁜 일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이 조금만 더 커도 엄마를 더 응원하고 이해하게 될걸요. 일 잘하고 오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082번님, 저는 일본 도쿄로 가고 있어요. 전시회에 참여하게 돼서 와세다대학교 박물관으로 이동 중이에요. 일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 콘티 작가로 참여해서 드라마 8편의 스토리보드를 전시하게 됐는데요.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포피폴라 노래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신데요? 일본 영화에 한국 작가가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니. 오, 대단합니다. 네, 어떤 영화죠? 유명한 영화겠죠? 또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는지도 궁금해요.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작품 사진이랑 전시회 모습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피폴라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어떠신가요? 렛츠 함께 듣겠습니다.

꽃피폴라의 Let's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새싹 청취자이신 1732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모든 후보자들 파이팅! 그리고 다들 꼭 투표하는 유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마이클을 봤는데 마이클 잭슨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셔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함께 하셨습니다. 오, 선거 관련 일을 하시는군요. 이제 정말 2주도 안 남았네요. 네,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영화 마이클 저도 노래 나가는 중에 찾아봤는데 주연 배우가 마이클 잭슨의 실제 조카래요. 어떤지 저도 한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찾아봐야겠습니다. 오, 삼촌의 그런 일대기를 연기했다. 오, 삼촌이 얼마나 기특하고 또 고마울까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757번님, 6082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5254번님,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맛있는 빵들을 이만큼이나 만들었어요. 손님 여러분, 얼른 오세요. 하셨는데요. 아, 정성 가득한 빵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번도 보이고요. 식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빵들 예쁘게 만드신 것 같은데, 따끈따끈한 식빵 먹은 게 언젠지 저는 기억도 안 나네요. 오늘 손님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4093번님, 요즘 초6 딸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눈치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일로 속상해하고 있는데 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 조심스럽네요. 아, 그러게요. 이때 괜히 또 얘기하면은 예민해질 수가 있죠. 기다려보는 거 어떠세요? 아이가 먼저 고민을 털어놓을 때까지 어머니께서도 아니면 아버님께서도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다가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딸이 고민을 털어놓는다 싶을 때 대화로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로도 꼭 해주시고요. 정말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 사춘기 때 친구들과의 갈등 같은 거. 8028번님. 저는 경남 사천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5월 26일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에요. 요즘 이직으로 인해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은데 안쓰러운 아내에게 특별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현숙 씨, 아이들 생기랴, 출근해서 일하랴, 너무 힘들 텐데 늘 고맙고 미안해요. 새로 시작하는 일도 잘 적응해서 멋지게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요. 5월에 태어난 햇살 같은 당신, 곱디고운 내 사랑.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읍시다. 신청곡은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입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로맨틱한 남편이세요. 아내분한테 5월에 태어난 햇살 같은 당신, 곱디고운 내 사랑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분 너무 행운이신데요. 정말 특별한 생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이직 적응 잘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청해주신 곡 함께 들을게요.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오시죠.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 호우경보 발효 중이고요. 비는 낮부터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250, 남해안에 최고 150,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대 100, 중부지방은 예상보다 강수량이 좀 줄면서 10에서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최고 50mm 정도로 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고요. 함께 강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 충남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7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8년 전인 2008년으로 돌려볼까요? 그해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죠.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 기억나시나요?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역도 여제 장미란 선수 역시 압도적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전 국민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물했죠. 또 극장가에선 배우 히스레저를 우리 마음속 영원한 조커로 남겨준 작품이죠. 영화 다크나이트가 개봉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해 봄 우리는 어떤 음악에 열광했을까요? 2026년의 5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5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5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8년 전인 2008년 5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2008년 전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면 이때가 빅뱅, 뭐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소녀시대, 샤이니 등등등 아이돌의 전성기, 제 기준으로는 전성기가 2008년이었거든요. 또 베이징 올림픽 저도 잊을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어떻게 박태환 선수, 장미란 선수, 우리나라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싶을 정도로 저도 하루하루 또 시차가 맞으니까 경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2008년 5월엔 샤이니가 데뷔했습니다. 눈안 너무 예뻐 다들 기억하시죠? 이 노래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누나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당시에 흔치 않았던 연하남 컨셉으로 수많은 누나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당시 이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만 16.6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라이브면 라이브, 안무면 안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괴물 신인이라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연습생이었던 FX의 빅토리아 씨가 주인공인 누나로 나와서 큰 화제를 모기도 했죠.

2008년 봄엔 길거리만 지나가도 다들 이 가사를 읊조렸던 것 같아요.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바로 원더걸스의 So Hot 때문이었는데요. 전작인 텔미의 메가 히트에 이어서 이 노래까지 연타속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원더걸스는 명실상부한 국민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죠. 아마 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당시 원더걸스의 의상 컨셉이 강렬한 호피무늬였어요. 그래서 앨범 화보는 물론이고 무대마다 화려한 호피 의상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2008년 봄의 가요계에서 샤이니가 청량함을, 원더걸스가 화려함을 담당했다면 이 노래는 따뜻한 위로를 담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에픽하이의 원인데요. 폭발적인 힙합 비트 속에 어딘가 모르게 서정적인 슬픔을 품고 있는 곡이죠. 특히 가사가 압권이었어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실패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건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선의 처연하고 맑은 목소리가 후렴구를 채우면서 노래가 주는 감동이 배가 됐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제가 아무래도 그 핑크블러드 SM 소속의 가수들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원더걸스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더걸스의 So Hot 듣고 오시죠.

원더걸스의 소화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8년 5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2008년 5월엔 어딜 가나 그대의 화분이 되겠다는 이 감미로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원곡은 2006년 러브홀릭 3집에 수록된 곡이었는데요. 2008년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알렉스 씨가 신혜 씨한테 로맨틱한 이벤트를 해주면서 이 노래 화분을 불러서 그야말로 국민 프로포즈송으로 등극했죠. 원곡이 아련하고 몽환적인 느낌이라면 알렉스의 버전은 특유의 따뜻하고 다정한 보컬이 더해져서 당시에 많은 사람

그 앨범엔 V.O.S가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죠. 뷰티풀 라이프로 청량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마구마구 전해줬어요. 당시에 미니홈피 배경음악은 물론이고 라디오에서도 이 노래가 정말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그전에는 V.O.S가 눈을 보고 말해요, 매일매일 같은 가슴 절절한 발라드로 큰 사랑을 받았다면 뷰티풀 라이프는 밝고 경쾌한 곡이라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가사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2008년 5월엔 SG워너비를 얘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메가 히트곡이죠. 라라라가 큰 인기를 모았어요. SG워너비의 시그니처였던 애절한 소몰이 창법에서 벗어나서 경쾌한 민요풍의 팝 컨트리 스타일을 시도해 대성공을 거둔 곡인데요. 특히 이 곡은 SG워너비의 이석훈 씨가 새 멤버로 처음으로 합류해서 발표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기존 멤버였던 김진호, 김용준 두 사람과는 이 곡을 녹음할 때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석훈 씨의 감미롭고 깔끔한 보컬이 기존 멤버들의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SG워너비는 성공적인 2막을 열어갈 수 있었죠.

네, 방금 함께 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이번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너무나 좋아하고 지금도 다 즐겨 듣는 노래들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본능대로 가보겠습니다. VOS의 뷰티풀 라이프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9914번님. 5월 26일은 사랑하는 아들 찬혁이의 군 입대일입니다. 처음 해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땐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날짜가 가까워올수록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하며 운동도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워킹맘인 엄마가 힘들까 봐 재활용 쓰레기도 버려주는 우리 착한 아들. 힘들 때마다 늘 너의 편이 되어줄 가족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강아지 또몽이는 엄마가 잘 보살피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카더가든에 네 번의 여름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오, 이 사연만 봐도 아들이 얼마나 또 착하고 다정하고 성실한 아들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군대 가기 전이라고 운동까지 하나요? 와, 군대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요즘은 휴가도 자주 나오고 휴대폰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자주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할 수 있겠죠. 2년 뒤 건강한 아들의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991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카더가든의 네 번의 여름 함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저는 스페셜 DJ 개구먼 허한나입니다. 아, 오늘 그 휴가를 떠난 정말 감사한 테디 오빠. 예, 테디 대신에 오늘과 내일 제가 테디 DJ석에 앉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아침잠이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PD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걱정이 됐는지 생방 2시간 전에 모닝콜을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집이 10분 거리인데 10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2시간 전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덕분에 이렇게 지각 안 하고 무사히 여러분과 아침을 함께 시작하게 됐네요. 이렇게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때론 실수까지 보듬어주는 게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굿모닝 가족들 너른 마음으로 저 허디 허한나 좀 이렇게 실수해도 좀 품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도 막 이렇게 못한다 이런 문자 말고 응원의 문자만 보내주기로 약속 도장 끝! 자, 여러분 저랑 지금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텐션 최대한 제가 끌어올릴게요. 올릴게요. 여러분의 아침잠 시원하게 박샷 박샷 박살 내드릴게요.

0: my heart.
1: 5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첫 곡 브레이크 마이 하트 두아리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를 떠난 테디 오빠를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스페셜 DJ를 맡은 개그우먼 허한나입니다. 박수! 예. 아, 우리 또 굿모닝 FM DJ석에 민기 오빠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오늘 처음 앉게 됐습니다. 아, 아침에 역시 저도 사람이라 예, 눈이 떠지네요. 네. 일이란 거, 뭐 직책이라는 거, 책임감이라는 거, 저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환영 문자 한번 만나볼게요. 유혜리님, 안나 언니 저 박살 당하러 왔어요. 크크크. 혜리님,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살, 박살 내릴게요. 박수현님, 아, 저도 거의 2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언니 방송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이거 저 하는 것 때문에? 어, 소연님 진짜 제 마음에 콩콩.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소연님이 저의 그 팬분이세요. 일명 푸푸. 자, 이승희님. 벌써부터 이렇게 텐션이 높으면 2시간 뒤에 쓰러지겠어요. 크크크. 네, 이승희님 크크크를 붙인 거 보면 쓰러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른 아침 아직 잠이 덜 깬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아침잠 제가 제대로 박살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님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개그우먼 허한나고요. 오늘 함께할 분들입니다. 깨알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희 이희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님까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화요일 4부 코너,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박살 허안나! 일일 고민 해결사 자리를 좀 채워주실 분은요. 어우, 언어유희에 이어서 또 우리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저의 둘의 케미 오늘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지금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들 등등등 부탁드리고요. 말머리에 어그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모집 중이거든요. 어, 막 내가 오늘 처음 한다고 막 도전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많이 해줘야 돼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0: 자, 굿민 굿모닝 FM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앱 무료입니다. 자,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 강우 온라인, 샤브 올데이, 슬림 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흠,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열혈 강호 온라인.
0: 네, 7시 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4: 네, 안나 씨. 10분 거리인데 2시간 전에 일어난 화요일의 여자 화모니.
0: 저한테 스몰토크 걸지 마세요. 지금 정신없단 말이에요.
14: 아, 연휴 끝나고 몸도 또 날씨도 좀 무거운 화요일 아침인데요.
0: 네.
14: 안나 씨 덕분에 웃음 장전됐고요.
0: 아, 너무 감사드려요.
14: 함께 오늘 우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와 일부 전남 지역으로 비가 시작됐고 비는 낮부터 전국으로 확대돼서 제주 산지는 내일까지 최대 250, 남해안으로는 최대 150,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대 100mm 이상, 서울 등 중부지방도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강풍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 충남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이 27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고 다시 또 목요일에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허한나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집중력이 화르륵 타오르는 이 시간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는요,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자,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내용을 듣고 누구인지 그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 뽑아볼게요.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집중 집중! 일어나 일어나! 자,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5: 드디어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는군요. 아, 제가 평소에 우리 두대가 임신 기운 좋다, 착상 방송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0: 아, 그쵸. 예, 두 대가 착상 기운이 좋죠, 정말. 우리 나비 씨도 또 임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 1등 정답자, 어,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7140님 축하드립니다. 이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박수! 자, 우리 굿모닝 FM. 우리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도 있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이분의 유행어 힌트 하나 어떻게 좀 드릴까요? 이거 잘 살릴 수 있겠죠, 제가? 예, 아침인데, 네. 할리라! 할리라! 야! 아, 민식이냐? 어때요? 좀 비슷해요? 어제 성대모사 못해가지고. 할리라! 할리라! 누군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제 결혼식 때 이분이 노래를 축가해 주셨어요. 결혼식 축가를. 근데 결혼식에서 이런 노래 불렀죠? 사랑했선 안 됐어. 만났어도 안 됐어. 네. 스페이스 A의 주홍글씨. 아, 오랜만에 듣고 올게요.

0: 네, 스페이스 A 주홍글 씨 듣고 왔고요.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안영미 씨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1: 아, 제가 평소에 우리 두대가 임신 기운 좋다, 착상 방송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0: 야, 자, 곧 출산을 앞둔 안영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2시 데이트 안방마님 안영미 씨가 7년 전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렀죠. 예, 이때 영상이 정말 큰 화제가 되면서 조회수 500만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2: 제가 지금 부를 노래는 안나 씨가 꼭 좀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제 이때 안영미 씨께서 원래 사랑해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 이렇게 들으셨죠.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신 나머지 이제 약간 개그맨들이 본인이 살려고 하는 그런 특정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약간 좀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갑자기 가슴춤을 부탁 안 드렸는데 사랑 약간 이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니까 본인이 살려고 갑자기 가슴춤을 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참 은혜롭습니다. 자, 좋은 자리에서 다 멋진 무대 보여준 우리 영미 선배 정말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정답자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김인혜님, 정답 안영미. 주홍근 씨 도입부에 사랑해 선 안 됐어. 어, 안나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1068님 정답 안영미. 맨날 앞에 30분만 굿모닝 FM 들어서 몰랐어요. 고민박사 허한나님 너무 재밌어요. 아, 저희 뒤에 코너를 못 들으시고 아 앞에만 들으셨구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제가 태유보보다 뭐가 나은지 뭐가 잘났는지 오늘 보여드리고 갈 거예요. 네. 자, 이분들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게요. 자,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랄게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어제 본 재미있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Like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도착한 8111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8111님, 서울대공원 리프트가 30여 년 만에 없어진다는 기사 봄? 이제 밀폐형 곤돌라가 새로 생긴다고 해요. 안전을 위해서라곤 하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리프트 타면서 풍경 구경하며 행복해했던 추억이 많거든요. 소중한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괜히 섭섭한데요. 공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억 회상하러 과천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서울대공원 리프트 199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요. 저도 탔던 기억이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요. 개방형이다 보니까 날씨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오랜 세월을 뒤로하고 올해 안에 철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8111님처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얼른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우리 사연 보내준 8111님께는 디저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것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0460님, 멜론 두 개 가격이 5,500만 원? 인거 봄? 와, 일본 홋카이도의 특산품인 고급 멜론 두 개가 역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대요. 이 멜론은요, 주황빛의 부드러운 과육과 진한 달콤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에 5,500원이 아니라 5,500만 원! 야, 그거 한 개에 2,750만 원이라는 건데, 아니, 얼마나 달고 맛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 그럼 이, 자, 5,500만 원? 이거 자동차 거의 한 대 값 아니에요? 아, 뭔데? 어떤 맛인데? 어떻게 하면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씨앗 하나 제가 받아다가 저희 집에 밭을 만들어서 하나 하고 싶을 만큼, 와, 너무 궁금하다. 우리 0460님께 부침 요리의 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게요.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차영숙님, 소방 인명 구조견 토베기가 은퇴한 거 봄? 토베기는요, 지금까지 237회 출동을 해서 14명의 실종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줬고요. 대형 재난 구조하는 곳에서 항상 함께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한 우리 토베기,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토베기가 났다. 14명의 실종자. 그 외에 그 짤 같은 거 있잖아요. 실종자분이 딱 봤을 때 강아지의 얼굴이 딱 보이는 딱 그런 영상이 좀 기억이 나네요. 우리 차영수님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4165님. 자, 고우석 선수 마이너리그 호투 중인 거 봄? LG 트윈스에서 마무리 투수로 뛰다가 미국으로 향한 고우석 선수. 아직 3년째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지 못했지만 최근 트리플A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젠 정말 메이저리그 콜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우석 선수에게 포기하라는 조언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꼭 성공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땅까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구우석 화이팅! 아니 왜 포기하라 그래? 포기하는 건 우리 우석 선수님이 뭐 결정하는 거지. 저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4165님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간식 받으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있습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네, 7시 30분 8초 교통 상황 확인해 볼까요? 서울 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10: 원래 말 걸지 말라면 더 걸고 싶고.
9: 아, 진짜 걸지 마세요, 진짜로. 저희 모르는 사람인 척 해주세요.
10: 아, 그래요?
9: 네.
10: 아, 반기지도 말고.
9: 아, 네. 아,
10: 네, 네.
9: 좀 뗀뗀하게 부탁드려요.
10: 아,
9: 뗀뗀하게.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10: 아, 근데 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네, 그러면 남은 건 뗀뗀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연휴 후 출근길인데 다들 좀 잠이 확 깨셨을 것 같고요. 길은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 동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두 길 다 55분 정도는 걸리고요. 반대 방향 강동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는 광암터널에서 송파 쪽으로 정체가 두드러지는데요. 3차로에서 노면 포트홀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내 부근도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많이 밀리는데 전 시간 고장차가 있었고 처리는 끝났고요. 이후로 오산에서 남사까지 반대 서울 쪽은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네, 민재영 리포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금 정신 너무 없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거의 들어오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정말 너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0: 뭘 하는 게 없는데 지금 대본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1: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0: 아,
1: 너무 재밌어요. 네.
0: 너무 아니 태희 오빠한테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말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1: 네.
0: 이제 안 시키려고요. 제가 사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1: 그쵸.
0: 아, 이제 안 해야겠어요. 아니 우리 자영 리포터님은 네. 어떻게 이렇게 맨날 좀 일찍 일어나시는지
1: 아.
0: 저한테 꿀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하나의 꿀팁이 알람을 남편 귀에다 놓습니다. 네가 깨거나 내가 빨리 깨서 끄거나.
0: 어머.
1: 둘 중에 하나예요.
0: 그럼 어떨 때가 더 많으세요?
1: 남편이 더 먼저 깰 때가 많아요.
0: 그래 우리가 또 결혼을 했으니까
1: 네.
0: 의지할 구석은 또 의지를 해야 돼.
1: 이용할 건 이용해야죠.
0: 맞아요. 이용. 남편 이용.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요. 고령자와 청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제도를

0: 개선했습니다.
1: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0: 우선 어르신들도 서울사랑 상품권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구매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현재 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사실상 구매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체 발행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어르신 전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 유기동물 입양 심사 기준도 개선이 됐는데요. 그동안 입양 심사를 할 때 노약자만 사는 가정은 통과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양육 환경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나이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실제로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군요.
0: 네.
1: 또 청년층을 위한 내용도 있나요?
0: 네,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저소득 가구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통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학생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어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고령자부터 청년층까지 생활 속 불편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변화인 것 같네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감기나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벌써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1: 레지오넬라증이요? 어떤 병이에요?
0: 네, 레지오넬라증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닌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이 균은 따뜻한 물에서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 내부나 분수대, 수영장 같은 시설에서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증상은 크게 독감형과 폐렴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독감형은 초기에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자연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폐렴형은 심할 경우에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50대 이상 고령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1: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넘겼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1: 근데 올해 환자 수가 많이 늘렸다고요?
0: 네, 보통 이 레지오넬라증은 날씨가 더워지는 7, 8월에 환자가 증가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총 2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에어컨 필터나 제습기 물통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요. 외출 후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에어컨 필터 청소부터 깨끗이 해서 올 여름 레지오넬라균 제대로 무찔러 보자고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나 씨는 혹시 인형 뽑기 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1: 네, 한때 거의 몇만 원 거의 10만 원 쓴 적도 있어요.
0: 한 번에.
1: 네.
0: 대단하시다.
1: 근데 왜 인형 뽑기 왜요?
0: 요즘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형 뽑기 열풍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각종 키링과 인형으로 가방을 꾸미는 백구가 유행을 하면서 인형 뽑기 수요도 늘어난 건데요.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덕분에 무인 인형 뽑기방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전국의 뽑기방과 오락실은 약 6,800곳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서울홍대 번화가에는 반경 500m 안에 인형 뽑기방이 무려 11곳이나 모여있다고 해요.
1: 이거 맞아요. 왜냐면 그 골목을 가면 거기를 다 돌아야 돼요.
0: 그렇죠.
1: 네. 왜냐면 뽑기방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인형도 다르고.
0: 맞아.
1: 다 들려줘야 되거든요. 저 카방에 이제 키링 달고 이렇게 뽑은 거 달고 다니면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0: 네.
1: 인형 뽑기로 많이들 뽑죠?
0: 맞아요. 내가 원하는 인형을 직접 뽑았을 때 느끼는 도파민이 2030 세대가 뽑기에 몰입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1: 도파민!
0: 그렇죠. 뽑기 비용이 대부분 1회 1,000원 정도라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도전하게 되는 특성상 사행성이나 과소비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재미로 가볍게 즐기되 지출이 과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1: 네, 맞습니다. 1,000원, 2,000원 하다 보면 저처럼 한 번에 막 10만 원씩 쓰게 된다니까요. 뭐든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 1331님께서 레지 무슨 증후군이요? 여름에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군요. 유유유유 보내주셨어요. 네,
1: 레지오넬라증입니다.
0: 아, 이게 좀 따뜻한 물에서 좀 잘 옮길 수 있는.
1: 그렇죠. 고여있는 물에서.
0: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6533분님은 인형 뽑기 저희 딸이 푹 빠졌어요. 집안이 인형으로 한가득이에요.
0: 아. 요럴 때 너무 많아지면 좋은 그 방법이 있어요.
1: 뭐예요?
0: 제 친구는 저기 하더라고요. 홍당무 있죠?
1: 네.
0: 그거에서
1: 아~
0: 팔아요. 그럼 그 돈으로 다시 뽑기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깨알 뉴스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니스의 맞지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 인사 나눌게요. 우리 또 내일 보자영.
1: 네,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0: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의 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확인해보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에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콜라 세트까지 더해드리는데요. 10개를 다 맞힌다! 우리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요 초코우유 준비했으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또 퀴즈 문제는요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그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평소에 이게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컴온 컴온
1: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바라바라바라.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제가 오늘 또 스페셜 DJ에서 약간 긴장이 많이 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좀 네. 힘든 만큼 우리 청취자분께서 좀 방송을 네. 채워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새 남매의 엄마이자 네, 이름은 퀴즈 성공하면 밝히겠습니다.
0: 오, 쫄깃한데요. 자, 일단은 네. 신청 사연 만나볼게요. 항상 굿모닝 FM을 모닝콜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안나 씨가 특별 DJ로 있는 오늘 왠지 반반한 퀴즈에 도전해보고 싶네요. 안나 씨, 오늘 내일 화이팅요. 아자아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네. 새남매 엄마. 네. 혹시 저 그 고객님이신가요, 제?
1: 네.
0: 저 그 공구 잘 그 주문해 주신 분들 중에 새남매 네. 엄마분이 계셔가지고.
1: 아, 요즘 다둥이 엄마들이 너무 많아서
0: 아니시군요.
1: 죄송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 고객님 아니신 걸로 그럼 약간 정 빼고 얘기할게요.
1: 아, 아니요.
0: 오늘 어때요? 저 제 진행이 지금 어떤 것 같나요, 지금?
1: 아침에 지금 7시부터 딱 들었는데 2시간 전부터 네. 출근 준비하셨다 그래갖고 피디님도 대단하시고.
0: 아, 지금 집착을 너무 해요, 네. 지금 피디님이.
1: 아, 안나 씨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저도 또 사람이니까 예, 일해야죠. 네. 예. 우리 테디 오빠랑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더 활기차다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0: 오빠가 약간 좀 굴루미하긴 하죠.
1: 네. 아침에 허한나 씨 목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0: 아, 진짜요? 오늘. 아, 잠 깨기 네. 좋은 목소리. 예. 허한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이제 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 퀴즈 시작해 볼 건데요. 정답을 네. 말할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1: 네.
0: 아시겠죠?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1: 네, 마음에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 네.
0: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빼기를 네. 하자. 빼기를 하자. 55 빼기 25는
1: 10.
0: 10? 땡! 30. 30이라고 하셨나요?
1: 네.
0: 정답! 정답! 30! 정답!
1: 네.
0: 자, 다음 문제. 저 허한나가 굿모닝 FM에서 진행하는 코너 제목. 어떤 걸까요? 고민박살 땡땡땡
1: 고민박살 허안나
0: 정답! 자, 다음 문제. 가늘고 옥처럼 아름다운 손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자, 섬섬 땡땡
1: 섬섬 땡땡
0: 땡땡 맞춰주시면
1: 죄송합니다.
0: 돼요.
1: 죄송합니다.
0: 땡! 섬섬 옥수입니다. 자, 다음 네. 문제. 이건 특급 칭찬이야. 이 대사가 유명한 김희애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요? 나?
1: 부부의 세계.
0: 땡! 밀회, 밀회! 자, 다음 문제. 공부를 영어로 하면?
1: 스터디.
0: 정답! 자, 다음 문제. 제주도에는 행정구역상 두 개의 시가 있죠. 제주시 그리고?
1: 제주특별자치도.
0: 땡! 서귀포시입니다. 막 지어내시는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며칠이었을까요? 5월?
1: 5월 21일.
0: 정답! 후! 자,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부른 이 곡의 제목은?

0: 김치.
1: 정답. 자, 아홉 번째 문제. 최근 한미 통산 200승을 달성한 한화 이글스 소속 투수는? 하나, 둘, 셋. 아! 자, 류현진 씨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석유 생산량과 수출 가격을 조

0: 오펙, OPEC 나도 몰랐어.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합니다. 자, 결과를 알아볼까요? 총 다섯 개 문제를 맞히셔서 성공! 자, 우리 기본 선물에다가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이! 어떠십니까?
1: 감사합니다. 자, 많이 어려웠어요.
0: 어려웠어. 맞아. 마지막에 뭐 거의 OPEC 이거는 거의 상품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제작진의 농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해 진짜.
1: 우리 아, 문제 나오면 거의 맞추고 이랬는데.
0: 그치, 다른 것들은 그죠.
1: 네.
0: 어, 진짜 어렵긴 했어요. 우리 우후경님이 새남매 엄마는 무섭게 없다. 역시 퀴즈 성공 너무너무 축하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선물로 초코 우유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새남매 엄마님 끝으로 한마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 아, 요즘에 저희 남편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늘 응원하고 있다고, 네,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0: 마지막으로 성함을 밝힐 수 있으신가요?
1: 네, 저는 원주에 사는 안영주입니다.
0: 아, 우리 영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많이 난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옆에서 막둥이가 인사 좀 해달래요.
0: 막둥이 인사할까요?
1: 네. 네?
0: 엄마 혼자 엄마. 결정 인사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2: 아, 엄마 사랑해.
0: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1: 네, 안녕.
0: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덤덤한 퀴즈까지 이어갈게요.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4: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굿모니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0: 자, 이번엔 여러분께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스터디, 공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 방바닥과 닿는 복숭아뼈 부위의 살이 세 번이나 뚫린 이 사람은요, 이런 학문적 열정 덕분에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다산이라는 호를 가진 조선 최고의 실학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힌트는요, 이분의 6대 후손이 배우 정혜인 씨입니다. 와우. 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퀴즈 마치신 분들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자, 저희는요, 노래 듣고 올 건데,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 핏 10cm 듣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7: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6: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7: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6: 경농이 만듭니다.
8: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9: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덤벙덤벙덤벙. 네, 지금 덤벙덤벙 되고 있는 허한나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맡은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자,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 복숭아뼈 부위에 살이 3번이나 뚫린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답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오정선님께서 정답 정약용, 6대 후손 정혜인 씨 사랑합니다. 아, 정약용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혜인 씨를. 저도 사랑합니다. 네, 7658님 정답 정약용, 저도 후손이랍니다. 제 이름은 정은미입니다. 크크크. 오, 우리 은미님도 와 좋으시겠다. 네, 제가 할 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긴장해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네, 자, 이분들 포함해서 이거 지금 글 읽고 있는 거, 이거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위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2: 아, 이거 고급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1: 예, 좀 차별점을 저 붙는 거죠. 예. 자,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아, 갑자기 또 이분이 오니까 갑자기 네. 기운이 나네.
2: 아, 그래요?
1: 잠깐만. 합법적인 잡돌이 타임.
2: 아니, 아직 그건 아니에요.
1: MBC 이희준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아, 네.
1: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 오늘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런 네.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긴장해가지고 똥말이 없더라고요.
1: 아. 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네. 이희준 아나운서가 바로 네네. 어제부터 막 네. 설레하는 게 느껴지던데.
2: 아, 어제?
1: 막
2: 아.
1: 인스땡에다가 막 네네. 게시글 올리고 막 난리 났던데.
2: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또 네. 보고 싶더라고요.
1: 매운맛 같은 건가요?
2: 네, 안나누님 보고 싶더라고요. 아. 약간 불땡 볶음면 같은.
1: 근데 이제 판매량이 엄청나요.
2: 그러니까요.
1: 그럼요.
2: 근데 좀 위장이 아픈. 그런 느낌이 기다려졌어요.
1: 약간 가끔만 보고 싶은 그런 느낌.
2: 가끔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그치? 불땡.
1: 네. 네. 한 달만 정도면 괜찮죠?
2: 아, 괜찮아요. 회복됐어요.
1: 네, 위가 이제 괜찮죠?
2: 네네. 네. 이제 가보시죠. 좀 그럼... 고급스러운 코너입니다.
1: 아, 고급스럽나요?
2: 네, 고급스럽게.
1: 자, 이제 언어유.
2: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야, 야, 이희준, 아, 빠져가지고 정말. 야, 안 일어나?
2: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우먼이자.

0: 구몬이 흑인실 일기 안나 선배 아니에요?
1: 그래 그 14기 이휘준.
0: 네네.
1: 이번에 새로 선보인 그 개 성대모사 연습은 잘했어? 아... 나의 투쿤 효과가 바로 이 좀 효과가 미비한 건 아닌지 좀 체크 좀 해보자.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잠깐. 아니지 지금 강아지 이 개의 목소리에 전혀 감정이 없잖아.
0: 아 어떻게 해.
1: 감정을 좀 실어야지.
0: 네. 아우 귀 아파. 아우.
1: 해볼래? 개가 으를 하니 으를? 야 이휘준 지금 연습한 거 맞아?
0: 아
1: 쉽지 않네. 지금 특훈 효과가 완전 미비한데?
0: 아 저 안나 선배.
1: 왜?
0: 그럴 때는 미비가 아니라 미미하다.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우리 선배 우리말 공부 미비하네. 응? 우리말 공부는 미비예요. 미비.
1: 효과는 미미. 야 이게 진짜 굿모닝 희극인 씨 14기 전원 내 밑으로 집합.
0: 아 집합. 아
1: 뭐야 한 명밖에 없어?
0: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아.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미미하다 미비하다입니다.
1: 미미
0: 미미와 미비. 자 오늘 상황극에서 희극인 선배 안나가요 자신에게 특훈을 받은 후배 휘준이 개 성대모사를 제대로 이제 못하니까 특훈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했더니 휘준은 이럴 때는 미미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미비와 미미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고 이게 쓰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1: 글쎄요.
0: 어렵죠.
1: 헷갈리는데요.
0: 어렵죠. 자 미미하다 뜻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잘것없이 아주 작다라는 뜻으로 뭔가 희미할 때 거의 없을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운동 효과가 미미하다 반응이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미비하다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준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비하다, 안전대책이 미비하다, 뭔가 빠져있을 때 저는 뭔가 준비를 생각하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부족한 상태를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특호는 효과가 없다고 표현할 때는 미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미미. 네, 미미와 미비 이게 다르게 써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1: 근데 약간 얼버무리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니까.
0: 미미하다?
1: 저 반응이 왜 의외나?
0: 의외나. 그런 방법이 있었네.
1: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몰랐네. 휘준 아나운서님은 방송하고 네. 나서 반응이 좀 미미하다. 약간 좀 반이 네. 없다. 이러면 네. 좀 울적해지는 편인가요?
0: 아 이게 신입사원 때는 그랬는데 네. 이제는 뭐 제 것도 안 봅니다. 다시 보기도.
1: 왜요?
0: 그냥 뭐 내가 한 거 어떻게 되돌릴 수 없잖아.
1: 아.
0: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1: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발전을 네. 해나가야죠.
0: 그러네요. 그렇네. 네, 좀 이제 미련을 안 드려는 편.
1: 상처를 좀 받았던 느낌이 좀 몇 번 좀 느껴지는데.
0: 네네.
1: 자 일단 우리 언어요이 시간을 마칠 건데 우리 네. 휘준 아나운서.
0: 네.
1: 이따가 우리 고민박살 시간에 또 만날 거예요.
0: 네네.
1: 네. 자 이따 보는 걸로 하고.
0: 네.
1: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1: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2: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sok na nok. Sok, sok, nok. Je sok na nok.

0: 쿨, 쏘 쿨. 유부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MBC 양소영 기자가 전하는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게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언론은 여전히 해협의 통제권이 이란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4부죠. 저의 대표 코너 고민 박사 허안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함께할 우리 이휘준 아나운서 지금 기가 쪽쪽 빨려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뚜기 카레, KB 국민은행,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선을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네, 8시 14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안나 씨 진행을 너무 잘해서.
0: 아니요, 아니, 말 걸리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1: 저 이거 할래요. 존재감은 전혀 미미하지 않고요. 네, 사랑해요. 오늘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절대 미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일부 제주도와 전남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낮이 되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권 충남 지역부터 그쳐서 동쪽 지역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중부지방 최고 60, 남부에는 최고 100, 남해안에 최고 150, 제주 산지로는 최대 250mm 이상, 강풍과 함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지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27도로 습도가 높고 종일 후텁지근하겠고요. 비는 목요일에 또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내리겠고 금요일은 맑고 덥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씨 양소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저희 첫 만남인데 통화 연결로 함께하네요.
1: 그러게요. 너무 아쉽네요. 이거 어떡하죠?
0: 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네. 코너는 꼭 저희 PD님께서 정상인처럼 해달라고 하셔서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놀라지 않고 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정용진 오늘 사과, 두 번째 키워드 철근 누락 안전하다, 마지막 키워드는 간극입니다.
0: 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 정용진 오늘 사과입니다.
0: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1: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잠시 뒤 오전 9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국민에 대해 사과할 예정입니다. 5.18 모욕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입니다.
0: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는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텀블러 할인 행사 홍보물이 문제였습니다. 계엄군과 탱크를 연상시키는 듯한 탱크데이란 이름으로 심지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책상에 탁이란 표현까지 사용한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요. 공분이 일었죠. 특히 5.18 재단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 왜곡과 희화화 표현이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논란이 일자 정 회장이 사과한 건 그 이튿날이었죠. 서면이었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한 데 이어서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서 하루가 지난 시점이던 지난 19일 서면, 그러니까 글로 사과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면서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 회장이 직접 피해자나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0: 네, 분노도 계속 번져갔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공직사회 전반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확산했습니다. SNS 등 온라인상엔 스타벅스 제품을 부수거나 버리는 영상들,

0: 또 회원 탈퇴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거나 이른바 탈퇴 인증샷도 이어졌습니다. 관공서, 은행 등에선 스타벅스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 등을 취소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1: 네, 이 소식을 외신들도 다뤘다고요?
0: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고요. 영국 BBC도 소비자 불매운동과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사과 입장을 내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 오늘 대국민 사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0: 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 회장 결국 직접 나서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사과문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걸로 전해졌고요. 신세계 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 회장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된 상황입니다.
1: 아,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약
0: 네.
1: 30분 뒤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을 텐데,
0: 네.
1: 진상조사 결과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철근 누락 안전하다입니다.
1: 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먼저 좀 짚고 갈까요?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구간 지하 복합개발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전체 5층 규모로 지하에 버스 환승센터와 지하철, 상업문화시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승강장이 층층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지하 5층 공사에서 기둥 80개에 두 줄로 들어가야 할 주철근이 한 줄씩만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빠진 철근의 양이 무려 2,570개, 178톤에 달하는 양으로 알려졌는데요.
1: 예, 어제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0: 네.
1: 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던 어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안전하겠느냐잖아요. 언론의 질문도 여기에 집중됐는데요. 김 권한대행은 철근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열 철근을 배근할 때와 동등한 강도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이 지금처럼 누락된 상태여도 안전하다는 거죠.
1: 이 철근이 빠졌지만 안전하다고요?
0: 안 그래도 기자들이 재차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기사 쓰면 되는 거냐? 보강공사는 그럼 왜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권한대행은 철근이 누락된 부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안한 심리도 있고 당초 설계했던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1: 국토부는 반박했습니다.
0: 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그럼 앞으로 모든 설계는 철근을 반만 넣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도 이달 초 긴급 안전점검에서 시공 오류로 기둥 설계 강도가 미확보된 상태라며 조속한 기둥 보강이 필요할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이 사안을 서울시가 국토부에 늦게 알렸다. 이런 지적도
0: 네.
1: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실 공사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하고도 5달이 지나서야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알렸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늑장 보고는 없었다던 서울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두고 사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정치적 공방 또 추측성 해석이 이어지며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간극입니다.
1: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진행 중인데 합의가 가까워진 건가요?
0: 네, 사실 조금 전에 미국이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주말 상황 위주로 오늘 전해드려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토요일 늦은 오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의 최종 양상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면서 곧 발표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좋은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1: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다고요?
0: 네, 특히 두 가지 내용이 주목할 만했어요. 먼저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30일 안에 개방하고 미국도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도 일부 풀어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종전 협상에 나선다는 거였는데요.
1: 그럼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렇고, 이란 측도 같은 분위기인가요?
0: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란 쪽

0: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란 언론은 여전히 해협의 통제권이 이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가는 선박의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뿐이라면서 항로와 통행시간 등은 계속 이란이 관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1: 확실히 차이가 좀 있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의 최대 난관, 바로 핵 협상인데 이핵 협상 쟁점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얼마 동안 중단할 건가? 그리고 기존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인데요. 이란 언론은 기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한다거나 핵시설 운영을 멈추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미국의 관측처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꼭
0: 네.
1: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줄 어떤 걸까요?
0: 네, 망각은 선물이란 말도 있죠. 하지만 민주화를 향한 또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력과 희생을 그리 가볍게 잊어선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핵심 한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양소연 기자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또 진짜 실제로 뵈면 너무 좋겠어요.
0: 네, 근데 저희 화요일마다 만나잖아요.
1: 그렇죠. 인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또 일하면서. 예, 인사하지 말고.
0: 알겠습니다. 또 봬요.
1: 다음 주에 봬요.
0: 네.
1: 네, 저는 리쌍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피처링 정인 듣고 우리 이희진 아나운서하고 고민 박살 허한나로 돌아올게요.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0: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네, 8시 30분 지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겨울 경청
5: 아, 정상이로 하나씩은 끝난 건가요?
4: 네. 제가 너무 정상의 네, 범위를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네. 네. 서울경찰청의 네. 신지
5: 반갑습니다.
4: 해리포터.
5: 네. 도로 위는 계속해서 차들이 많은 편이고요. 경부고속도로에 돌발 상황이 좀 많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안성북은 고장차 여파로 정체고 이후로 경부 동탄터널 나오자마자 4, 5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있어서 터널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반포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지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 도로도 판교 쪽으로 서운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계양부터 밀리는데 송내까지 또 시흥 일대도 지체고요. 광암터널에서 송파 쪽으로도 계속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 철교 부근도 사고가 있는데 구리 암사대교부터 밀리고 한강대교까지는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박산!
2: 박산!
1: 고민 모두 박살라! 호환! 호환! 휘진 않아 박살라! 네, 초저음 박살 모두로 고민 방열!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드립니다! 네, 하루에 두 번이나 지금 박살나러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가여운 쿼카. 네. MBC 이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야, 네. 오늘은 뭐 지금 네. 게스트로 와 가지고 네. 여유가 지금 있는 게 너무 킹 받아요. 막 들어오면서 네. 아, 정신없죠. 아. 아, DJ 이제 정신없어요. 아,
2: 제가 아주 꺼들었거렸어요.
1: 어, 네, 많이 꺼들었거리더라고요.
2: 네, 우리 네. 안나 씨가 지금 막 그 긴장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안 보이시죠, 여러분? 겨울 설창청을 이걸 직접 앞에서 직관하잖아요. 너무 재밌다 오늘.
1: 예, 이제 날이 더우니까 예, 시원하게 예, 겨울을 얘기했습니다. 어, 좀 킹받는데요. 자, 우리 고민 박사 해왔나? 네. 우리 환영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1: 자, 우리 어 정문주님.
2: 네.
1: 바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나?
2: 왜요?
1: 크크크. 휘돌이 잘한다.
2: 아.
1: 오늘 내가 잡돌인데 지금. 허언나 잡돌이 타임인데.
2: 네.
1: 자, 김지혜님이 오늘만 기다렸어요. 휘준 박살.
2: 아니 저기.
1: 그치.
2: 코너가 휘준을 박살 네. 내는 게 아니고요.
1: 이번
2: 여러분.
1: 주는 휘준 박살입니다. 자, 우리 고민 박살 허언나 코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휘준 아나가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2: 네, 고민 있는 분들 전부 다

0: 털어놔주세요. 1일 고민 해결사 저 이휘준과 이 시대 최고의 대통령 허한나 씨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구문이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살 허한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자, 긴 고민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홍삼 선물 세트, 또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뭐야? 아메리카노? 이거 약간... 지금 여기 꺼들먹이 있어요. 꺼드럭대는 느낌이 딱 있죠, 여러분들. 느껴지죠?
0: 이럴 때 꺼드럭거려야죠.
1: 자, 좋습니다. 우리 고민 사연 주인공 누군가요? 네.
0: 자, 오늘 고민은요. 닉네임 그린라이트인가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연애 고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 남자 대리입니다. 참고로 연애 경험이 없고요. 진짜 모태솔로입니다. 회사에서도 조용한 편인데 나 혼자 다니는데요. 얼마 전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오면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인사 뒤에 꼭 한마디씩 덧붙이더라고요.
1: 대리님! 와, 오늘 넥타이 색 진짜 예뻐요. 대리님! 와, 대리님 자리에서 엄청 좋은 냄새 나네요. 대리님은 커피 연하게 드시는구나. 대리님, 저 오늘 전매추 해주세요.
0: 처음엔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구나 싶었는데요. 얼마 전에 야근을 하는데 제가 컵라면 먹는 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1: 뭐야, 대리님 혼자 맛있는 거 드셨네. 저도 한 입 먹을래요. 젓가락 이렇게 뺏어서.
0: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려 제가 먹던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괜히 제자리에 와서 간식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어먹고요. 제 휴대폰으로 셀카까지 찍어요.
1: 뭐야?
0: 갑자기 훅 들어오는 플러팅 아닌 플러팅에 심장뿐만 아니라 귀까지 막 뛰더라니까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1: 야, 무조건 호감이지. 고백해. 어? 고백해 짝. 고백해 짝. 짝 이거 뭐야?
0: 고백해 짝. 고백해 짝! 고백해 짝! 이러더라고요. 게다가 대망의 회식 날엔요.
1: 대리님.
0: 안나씨 왜?
1: 대리님은 왜 여자친구 없어요? 완전 좋은 사람 같은데.
0: 여자친구. 그러게. 나 잘 모르겠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집 가는 길에 고백 멘트까지 검색을 했는데요. 다음날 출근하니 다른 남자 동료한테도
1: 김대리님, 오늘 향수 못 뿌리셨어요? 냄새 완전 좋다.
0: 저한테 하던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저 지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괜히 들이댔다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유유.
1: 네, 사연 보내주신 그린라이트인가요? 님께는 녹용?
0: 녹용이요, 녹용.
1: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1: 여자분 조향사야 뭐야.
0: 그러니까요.
1: 여기 향수에 집착해.
0: 향 되게 좋아하네.
1: 그러니까.
0: 라면 너무 좋아하네. 네.
1: 자, 오늘 사연은요. 동료 직원의 행동이 호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이었어요.
0: 네.
1: 자, 우리 사내연의 경험자. 우리 휘준 아나운서 어때요?
0: 결혼까지 했죠, 저는.
1: 그러니까.
0: 근데 이 정도는 이분이 모태솔로여서 조금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 여성분이 너무 여기저기 이렇게 약간
1: 어장관리인가요?
0: 끼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 라면 이렇게 사실 이 침을 섞는 행위는 좀 심해. 넘어갔어요.
1: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플러팅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제가 플러팅인가 생각하다가 그 김대리 향수에서 이 사람은 그냥 끼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1: 끼쟁이다.
0: 회사에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1: 그럼 핸드폰으로 본인 셀카를 한 거는 여기다 내가 있다라는 걸 좀 다른 여성한테 조금
0: 보여주기 위함이다.
1: 그런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거는 핸드폰을 누구에게 보여주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을. 내가 볼 때는 그냥 끼가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1: 진짜.
0: 일단 좀 좀 들어보죠. 네.
1: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0: 네.
1: 이경희님?
0: 플러팅 아닌데 남자로 보이면 쓰던 젓가락으로 컵라면 후루룩 그런 행동 안 해요. 이거는 안나씨가 좀 얘기해줘요.
1: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 컵라면을 제가 뺏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어.
0: 그리고 막 이렇게 안 먹죠, 아까처럼.
1: 아니, 내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네. 이렇게 먹었겠지. 저 한 입만요. 그다음에 젓가락 그러네. 갑자기 뺏어서 털털한 여자처럼 약간 머리를 약간 묶으면서
0: 이거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되는데.
1: 요 정도로 먹었겠지.
0: 고개를 45도 이렇게 돌려야 이렇게. 되는구나.
1: 약간 키스할 때처럼. 아! 약간 그 약간 연상되게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
0: 머리를 꼭 묶어야 되고.
1: 약간 묶고 목선을 좀 보여줘야 목선. 돼. 아. 그러면 내 페로몬을 약간 이렇게 풀려야 돼.
0: 근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지 않아요? 약간.
1: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완벽하게 플러팅 한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나는 우리 사연자님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0: 왜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저기 다 끼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0: 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1: 그런 것 같은데.
0: 정성희님도 그냥 착각이에요. 신입이라서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듯요.
1: 진짜? 아 근데 이게 그런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사연자분이 좋아하는 외모가 아닐까 싶어요.
0: 아 남성분이 일단 반했구나.
1: 그러니까요.
0: 이미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 만약에 여자로 안 보는 분이 네. 라면 뺏어 먹으면 야이씨 미쳤어.
0: 그렇지.
1: 이럴 그쵸, 텐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외모 자체가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0: 그러니까
1: 봤을 때.
0: 그러니까 뭐 향기 얘기해도 막 이러고 라면이 사진 이거 모태솔로 특징이에요.
1: 반한 거예요
0: 제가
1: 우리 모쏠이라고 써있었나요?
0: 써있었어요 모태솔로라고.
1: 그러면은 이거는 결혼까지 상상을 했겠네. 박숙향님 네. 먹던 젓가락으로? 이거는 플러팅 맞는 것 같은데요?
0: 아 이런 의견도 있네요.
1: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휘준 아나운서는.
0: 근데 용기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1: 왜? 왜?
0: 나쁜 여자라도 일단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 상황으로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깨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1: 아 고백부터 하지 말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공적인 영역이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회사 밖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제가 와이프를 그렇게 꼬셨거든요.
1: 어떻게 꼬셨는데요?
0: 주말에 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영화, 군체 이런 거 개봉했는데 이거 재밌다더라. 어디 나 우리 한번 보러 갈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1: 저랑 영화를 왜요?
0: 아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어때? 이렇게.
1: 둘이만요?
0: 둘이.
1: 그렇게 했어요?
0: 그렇게 했죠.
1: 그 와이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0: 그래? 왜냐면 저는 친구에서 시작했어요. 친구로 일단 가까워진 다음에
1: 그거 다 계획된 거였어요? 친구랑
0: 넥스트 스텝을 밟았어요. 친구로 먼저 친해져라. 일단 가까워져라.
1: 여러분 이거 보세요. 희준 아나운서가 이렇게 되게 순진해 보이지만 여우입니다. 모든 걸 다 설계했네. 친구부터.
0: 이게 설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1: 근데 그렇긴 해요. 사실 고백부터 하면은 상대방이 놀라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휘준 아나운서처럼 친구부터 시작을 하면은 좀 들이대는 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0: 그러니까요. 차라리 친구로 조금씩 이렇게 약간 조금씩 다가야 돼.
1: 좋습니다. 딱 나왔네. 우리 휘준 아나운서님이 네. 그 고민 해결해 주셨습니다.
0: 똑같이 향수 얘기하고.
1: 아 너도 향수 좋다 오늘 이렇게?
0: 네.
1: 근데 목덜미 냄새 맡아요 안 맡아요?
0: 누가요?
1: 그러니까 남자분이.
0: 남자가요?
1: 여성분의 목덜미 냄새.
0: 그거 큰일 나요. 저기 큰일 나요.
1: 향수 냄새 좋대.
0: 그러시면 안 돼요.
1: 안 되고.
0: 네, 큰일 납니다.
1: 은은하게
0: 그냥 향수 못 써요? 네,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죠. 관심 없는 척 해야 돼요.
1: 그래 없는 척 해야 돼.
0: 모태솔로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안 돼.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동료 직원의 행동이 호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 그럴 때는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라. 맞죠?
0: 야하 좋아요.
1: 이거 안 된다.
0: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1: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네.

0: 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개그우먼 허한나고요. 우리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IOI의 갑작이었어요. 지금 제가 네. 이 막 엄청 긴장하고 있다가 네네. 고민 박사 하니까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1: 그렇죠. 네. 네. 본인 코너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진행하셔야 돼요 지금.
0: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네. 아니 이거 젓가락하고 이거 뺏어가지고 먹은 거는 플러팅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먹본가? 네. 그랬더니 희준 씨가 뭐라고 했죠?
1: 태희 아니야?
0: 여자 태희라고 계속.
1: 태희 아니야? 네. 누구야?
0: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고민들 네.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고민 하이패스 진행해볼게요.
1: 네.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의 애착 바지가 있어요. 낡고 해져서 찢어지기도 했는데 편하다고 집에서 맨날 입습니다. 입지 말라고 잔소리했더니 요즘은 입지 않지만 버리지는 않는데요. 제가 버려도 될까요? 야 어떡하냐 이거.
0: 저도 물건을 잘 못 버려가지고.
1: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0: 저는 그냥 안 버려요.
1: 그럼 쌓이잖아요.
0: 아 쌓인다고요?
1: 네, 쌓이죠.
0: 그래서 집이 그렇게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전 국민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쓰레기를 안 네. 버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돼버려요. 있어요.
1: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그거를 이렇게 어항 옛날에 큰 어항 같은 거 이런 거 안 네. 버리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번 버렸다가 큰일 난 적 있어요. 한번 버리려고 했다가.
0: 그 후 어떻게 큰일 났어요?
1: 그때는 진짜 막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전략적으로 작은 거부터 하나씩 조금씩 버렸어.
0: 아, 티 안 나게 버리는 것부터. 네,
1: 그 아까 그 사연에서 대시하듯이 네. 조금씩 버리세요.
0: 좋습니다. 조금씩 버려라.
1: 안 몰래. 네.
0: 자, 우리 김태경님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100번은 좋게 넘게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꺾는 분이 계시는데요. 본인은 시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너무 무서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데 어떻게 하죠?
1: 하지 말라면 더 해요?
0: 약간 네. 말리면은 네.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1: 와 인성
0: 아니
1: 어떡해?
0: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은 네. 하루 종일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더 하게 되는 네. 약간 그런 게 아닐까?
1: 어떻게 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톱 깎을까요? 사무실에서 어떻게 생각해?
0: 팅 해가지고 여기 네. 볼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따갑게
1: 팍 하면 딱 이렇게. 이해는 어떻게 해요?
0: 아니면 큰큰을 계속 해야 되나?
1: 아, 오, 아까 라면 먹던 분 오셨다.
0: 근데 저는 네. 이게 일부러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저는 그냥 이어폰을 낄래요.
1: 아, 회피하는 응. 거예요?
0: 회피할래요.
1: 나는 손톱 깎을래요.
0: 아, 그럴래요?
1: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0: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1: 여러분 보내주세요. 뭐가 좋은가?
0: 손톱 깎기 대 이어폰. 한번 알려주세요. 자, 익명부터 갈게요.
1: 네. 자, 모든 말이나 행동을 오버하는 내 친구 어떡하죠? 제가 커피라도 살짝 쏟으면 큰 소리로 어머 어떡해? 제가 살짝 부딪혀도 엄마! 아! 이렇게 오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못 봐주겠는데 말릴 방법 없을까요?
0: 아, 이게 아까 홍현희 씨가 저희 집에 와서 그랬잖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별거 아닌데 아!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사주신 네. 밥통이 네. 고동색이에요.
1: 네네네. 근데
0: 고동색 밥통이 잘 없잖아요.
1: 없죠.
0: 그 밥통을 보고 아! 그래서 약간 네. 호들갑을 좀 많이 떨었던

0: 본 이 친구 있죠. 네. 오버하는 친구. 네. 약간 저를 좀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1: 아.
0: 얘가 나 질투하는 것 같아.
1: 아. 그럴 때는 그냥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된다.
0: 어! 어!
1: 하자.
0: 어! 야, 징그러워. 어! 아, 뭐야? 나 눈썹 오늘 안 깎았어. 아!
2: 아, 눈깜. 씨.
0: 나 여기 눈에 꼈어.
2: 어!
0: 코딱지 코딱코딱. 아!
1: 됐다, 됐다.
0: 고민 해결된 것 같습니다. 100%.
1: 네, 좋아요.
0: 김선아님. 네. 세 가족이 가족 모임을 하는데 두 가족은 세 식구인데 한 가족은 다섯 식구거든요. 근데 회비를 똑같이 내요. 회비를 더 내라고 하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야, 이거는 결혼식장에 왜 예를 들면 누구를 데려온다거나 이럴 때 그냥 두 사람인데 10만 원 내는 경우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제가 그 친구 저 결혼식 할 때 제 네. 결혼식 날 그 네. 친구가 아기가 3명이고 와이프가 있고 이제 그럼 다섯 명이잖아요.
1: 네.
0: 누나 그날 애들이랑 와이프랑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멋없게 뭐라고 했냐면
1: 네.
0: 다 오게?
1: 아 직설적으로?
0: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1: 저도 모르게.
0: 네. 근데 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네. 다섯 식구니까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 말을 했는데 삐지거나 뭐 그 모임이 파토가 난다?
1: 네.
0: 그러면은 그 모임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 저도 그냥 손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저는 애초에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 많은 분들이 이미 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거.
0: 그냥 돈 더 내라고 한다.
1: 그래.
0: 아니면 그냥 의절해라.
1: 저리 가.
0: 41012.
1: 네.
0: 맛땡자로 맞으면서 하루 한 끼만 먹고 그것도 토끼나 사슴이 먹는 풀떼기만 먹으면서 석 달 동안 15kg 뺐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입이 터지더니 2일 만에 4kg가 쪘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다이어트 계속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0: 지금 4kg 쪘는데?
1: 4kg 쪘어요?
0: 네.
1: 다시 해야지 또. 근데 이거는 저는 양보 없습니다. 전 F지만 네.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다이어트는요?
1: 다시 풀떼기 가야지.
0: 왜요? 왜요?
1: 그래도 관리를 해야지. 맛땡자로까지 맞았는데.
0: 돈도 썼는데.
1: 돈도 썼는데.
0: 이거 비싸잖아요.
1: 이거 또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 생각해봐요. 그렇게 먹다가 이제 또 15kg 찌고 20kg, 30kg씩 팍팍 찐다 이제.
0: 잠시만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희준 아나운서.
1: 큰일 난다.
0: 잠시만요. 아니, 방송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 다이어트는 양보 없어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0: 계속 네. 해라!
1: 해라! 조용히 하고 해라!
0: 좋습니다. 자 김희숙님.
1: 김희숙님. 말할 때마다 침을 퇴퇴퇴 튀기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침을 어찌나 튀기는지 기분 상할까봐 말하기도 그렇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는 거의 사실 쩝쩝 느낌이에요.
0: 그렇죠. 쩝쩝 박사 느낌이죠. 네,
1: 쩝쩝 퇴퇴 뭐 온갖 그 앞에서 좀 비호감스럽게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이거는 이거 이분과 계속 내 사이가 이어져야 된다. 이러면 얘기하셔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0: 모르는 분들이구나. 일부러 하는 게 아니구나.
1: 쩝쩝 이런 것도 누군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이거는 오래 갈 사이면 한번 세게 얘기해. 욕할 뻔했어요.
0: 희준 씨 지금
1: 네네.
0: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인데 지금
1: 욕할 뻔했어 지금.
0: 네, 이거는 저도 왜냐면은 내가 아끼는 친구면 말을 해줘야 된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너 전 여자 친구가 이거 뭐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1: 그래요. 이거 나중에 연애하면 큰일 나 이런
0: 맞습니다.
1: 거.
0: 맞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방금 고민 사연 소개된 분들께 아메리카노 드리고요. 아메리카노 드린다고요.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쯤에서 광고 들려드릴게요.
1: 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대대장은 실망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집합!
3: 충성!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아니, 너무 피곤한데. 아이.
2: 뭐? 굿모닝 FM을 안 들을 거라고? 내 밑으로 다 집합!
5: 아침 7시 여러분의 기상 나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집합!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7: 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코미디언 허한하고요. 고민 박사 정한나 이희준 아나운서 함께 있습니다.
8: 이름도 보복이시면 어떡해요. 본인 이름도.
7: 전혜원님. 안나 언니 크크. 괜찮은 거죠? 내일 오실 수 있는 거죠? 와. 네, 일단 뭐 내일까지는 정해져가지고 네. 다시는 안 부를 순 있지만 네. 내일은 올 거예요.
8: 그러니까요. 지금 안 보이시죠? 얼굴에 유분기가 장난이 네. 아니에요.
7: 너무 힘들고
8: 난리 났습니다.
7: 그 방금 전에 막 뉴스 할 때 네, 엄청 네. 긴장을 하고 아유. 이거 할 때 긴장이 확 풀리니까 네. 뭐 혀 힘도 풀리고 네. 척추 힘도 풀리고 다 풀렸어요.
8: 그 아메리카노 노래 들려드리는 건가요? 네. 드리는 건가요? 명확하게 아, 해주세요.
7: 아메리카노
8: 아메 아니고요.
7: 아메리카노.
8: 네, 그거 드리는 거죠?
7: 그럼요. 드려야죠.
8: 네, 박영수님이 네. 휘준아나 물이 올랐네요. 역시 잡돌이 효과가 있네요.
7: 아니, 지금 어이없는 게 지금 게스트로 와가지고 아주 네. 꼬들먹거리면서 뭐 나를 놀리고 있어, 오늘.
8: 아니, 이게 진짜 다르네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저는 부담이 없잖아요.
7: 여유가 생기고.
8: 그 정리를 허한나 씨가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담이 없어. 이렇게 꼬들먹거릴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다.
7: 꺼들어 그 저기 네. 그 그거나 들어봅시다.
8: 뭐요?
7: 그거.
8: 뭐요?
7: 언어유희 그거. 네,
8: 아, 왜 생겨? 어원 나중에.
7: 어원.
8: 네 알아올게요. 네. 0126번님 또 보내주셨어요.
7: 어 몰라요? 몰라?
8: 몰라.
7: 꺼들어 그걸 쓰면서도 모른다고요 아나운서가.
8: 몰라. 나도 몰라.
7: 그걸 알면서 써야지.
8: 아, 미안해요.
7: 어휴 잣돌이 한번 했다.
8: 알아올게요. 미안해.
7: 0126님 네. 고장난 안나오니 너무 웃겨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아 내일은 제가 고장 네. 안 나고 한번 확실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8: 어 진짜요?
7: 네, 오늘은 제가 또 첫날이니까 긴장이 네. 확 풀리니까 갑자기 혀 힘이 막 풀리면서 네. 네, 약간 오징어처럼 되는데 네. 내일은 제가 빳빳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8: 어 이제 내일은 좀 덜 떠실 것 같은데 확실히.
7: 아 그렇죠? 떨리는 거 티 났어요?
8: 많이 티 났어. 많이 티 났어.
7: 아 꺼들어 꺼지 말라고. 아 진짜.
8: 미안합니다.
7: 자 네. 저는 내일도 스페셜 DJ로 함께합니다. 휘준 아나운서도 내일 꺼들어 그 어원 좀 알아오시고요. 언어유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8: 네.
7: 그럼 저희는 같이 인사드릴게요.
8: 네.
7: 여러분 Have a good day.
9: 어 여보세요.
1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3: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4: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1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0: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반가운 커피 쿠폰을 아침 가족 한 분께 미리 보내놓고 시작하는 화요일. 오늘 주인공은 0806님이세요. 딸이 17개월 손녀를 맡기고 바쁘게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손녀랑 놀다가 커피 한 잔으로 잠깐 숨 고르고 있어요. 이 아침이 참 따뜻하네요. 17개월이면 정말 한창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그래도 기쁘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마도 따님도 0806님이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출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바쁘게 출근하신 따님께도 꼭 한 잔 전해주시고요. 자, 5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